0: 7월 24일 금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 첫 곡으로 이정선의 구름 들꽃 돌 여인 함께 들었습니다. 앞으로 약 한 달 동안이죠. 아이들과 복잡거리면서 지내시는 분들 많을 건데요. 입 아프게 잔소리해 본들 안 그래도 더운데 더 열받기만 하죠. 그냥 방학이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신경 좀 끄고 잔소리 좀 줄이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시기 지나고 나면요. 알아서 잘 철들고 알아서 청소하고 알아서 자기 앞가림 잘 하더라고요. 5021님께서요. 올 아들도 방학이라고 밤새 게임하고 낮에는 계속 잠만 자요. 매일 싸움의 연속이네요. 에휴, 솔직히 방학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이건 우리들 입장이고 아이들 입장에선 그렇지 않죠. 아이고, 네. 장연숙님께서는요. 다음 주부터 딸아이 방학이 시작이라서 오늘 친구 만나서 친구와 둘이서 마지막 만찬을 즐기기로 했어요. 신나게 수다 떨고 기 충전 좀 하려고요. 다음 주부터 딸이랑 입씨름할 거 생각하니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지끈합니다. 정말 슬기롭게 보내고 싶어요. 아니 다들 이렇게 무장들을... 미리 다 하시고 감정적으로 아이들 방학이 무섭네요. 정말 5021님 장연승님 두 분에게 모두 시원한 아이스커피 선물로 드릴게요. 주말을 앞두고 있어서요. 마음 가벼워지는 금요일이죠. 오늘도 우리 러브레터 가족들의 신청곡 사연으로 함께합니다. 지금 어디서 무슨 일 하고 계세요? 러브레터 들으시면서 네 제가 궁금해하는 거 잘 아시죠? 여러분의 실시간 소식 전해주시고요. 방송으로 널리 알리고 싶은 이야기도 좋고 자랑하고 싶은 사연도 좋아요. 사랑 고백도 좋아요. 아니면 위로받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셔도 되니까 어떤 사연이든 편하게 보내주세요. 또 듣고 싶은 추억의 노래 신청해 주시는 것 언제나 환영입니다. 문자나 콩 중에서 여러분 편리한 쪽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 1061로 보내주시면 돼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하지만 콩으로 보내주시면 무료예요. 그럼 저는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2: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남일의 이정표 함께 들었는데요. 9052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아, 좋아요. 옛 노래 정말 좋습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순자님께서요. 사연 주셨는데요. 아침부터 푹푹 찌네요. 부산은 비도 안 내리고 이대로 다음 주에 장마 끝이라는 것이 진짠가요? 선캡에 팔토시, 선크림으로 무장하고 텃밭에 나가보려고요. 비가 안 내리니 우리 애기들은 말라가서 속상해요. 아유, 우리 애기들, 이순자님의 우리 애기들은 그 작물들이죠. 성기들. 아이고야. 그러게요. 부산은 정말 이 장마에 마른 장마 쭉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아유, 너무 힘들죠. 이순자님, 네. 너무 땡볕에는 나가지 마시고요. 뭐, 얼른 다녀오세요. 텃밭 아기들 또. 잘 돌봐야 되니까. 모기 진드기 기피제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오옥수님 사연입니다. 입맛이 없어서 밥에 찬을 붓고, 밥에 찬물 붓고, 노각 무침과 깻잎 장아찌랑 먹었어요. 없던 입맛이 쫙쫙 되살아났어요. 아, 여름에 더울 때, 네, 물 말아 먹으면 너무 시원하고, 예, 입맛 없을 때 좋지요. 노각 무침, 그리고 깻잎 장아찌, 아, 잘하셨습니다. 저도 오늘 점심은 이렇게 찬물에 밥 말아서 짠지랑 먹어야겠네요. 옥수님 고급 명란젓 선물로 드릴게요. 명란젓도요. 예, 입맛 없을 때 찬거리로 좋아요. 4883님께서는요. 현미언니 아들 며느리가 맞벌이라 아이들 유치원 방학 때 애기 봐줄 사람이 없어서 오늘 밤에 저희 집에 2주간 맡기로 했어요. 제가 야간 청소를 하는데 아침부터는 제가 보고 저녁엔 남편이 퇴근해서 손자, 손녀들 돌봐야 하네요. 많이 힘들겠지만 한편 손주들과 지낼 생각에 설레기도 합니다. 아, 참... 그 아이들 옛날에는 그냥 같이 지내는 게 별거 아니었는데 그냥 자연스러운 거였을 텐데 이제는 아이들을 돌보고 뭐 이런 거 챙기고 이러는 게 뭔 큰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하면 외갓집에 간다? 방학 때? 그 매일매일이 그냥 신나는 아이들 입장에서 신나는 일이었는데요. 솔직히 뭐 매일 일기 뭐 써야 된다고 하지만 방학 숙제 안 해도 되고 계약할 때 막 한꺼번에 썼거든요. 일기 같은 건. 그 아이들한테는 방학이 너무너무 좋은 시간인데 왜 어른들은 이렇게 막 아유 네 어쨌건 일이 있고 또 그러다 보니 신경도 쓰이죠. 또 요즘 아이들은 또 뭐 하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어쨌건 옛날이 좋았다 생각해요. 아이들도 괜히 가엽고 아하, 4883님, 그래도 설레신다고, 하셔서 좋아요. 건강 잘 챙기시고요. 흑마늘 진액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정희님, 박진선의 바보야 그 사람 신청해 주셨어요. 5238님, 장윤정의 짠짜라 신청곡 주셨네요. 같이 들어요.

주현미의 러브레터입니다. 4865님 사연인데요. 현미님, 저는 전북 부안에 내소사에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소중하고 간절한 소원들을 적어서 매달아 놓은 도자기들이 풍경처럼 울려 퍼져서 멋진 음악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마음이 너무 편해서 계속 머물고 싶어요. 와,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아, 여기가 내소사, 아, 절이군요. 어쩐 나무가, 와우, 와우, 너무 멋진데요? 엄청 오래된 나무인 것 같아요. 바람이 부나 봐요. 그래도 이게 풍경 소리처럼 이게 매달린 게 소리를 내는 거 보니까. 좋은 시간, 평온한 시간 보내고 계시네요. 4865님, 시원한 아이스 커피 한 잔 드릴게요. 7725님께서는요, 전역한 아들이 집에 오니 먹는 게 장난 아니네요. 밥도 가득해 놓아야 하고, 여름이다 보니 시원한 맥주는 필수입니다. 냉장고가 금방금방 텅텅 비어서 냉장고 채우러 마트 가는 중입니다. 아, 지금 마트 가시는 발걸음, 네, 얼마나 가볍고 괜히 신나실 것 같은데요. 아이들이 잘 먹으면 왜 이렇게 좋아요. 예, 이렇게 냉장고에 준비해 놓은 거 뭐 언제 이렇게 딱 열어보면 좀 비어 있으면 괜히 흐뭇하더라고요. 네, 거기에 또 시원한 맥주 좋습니다. 7725님, 오늘은 뭐 사러 가시는지요? 도라지 홍어회무침 선물로 드릴게요. 아, 요거 술안주로 해서 또 아, 잘 드시기 바랍니다. 6849님께서는요, 자녀들 방학으로 부모님들 많이 힘드시겠지만 교사인 저희들도 아주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방학이라는 충전 시간이 필요합니다. 방학 동안 아이들과 지낼 때에 부모님의 눈높이에 맞추지 마시고 자녀의 입장에서 바라보시고 건강한 방학 보내시고요. 저희들도 에너지 충전해서 다음 학기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모님들 힘내세요. 와우, 그래요. 방학하면 괜히 부모, 이제 집에 있는 아이들하고 부모님 생각만, 그 관계만 생각이라는데, 선생님들은 방학에 꼭 있어야죠. 우리 선생님들. 어허, 6849님 선생님이시군요. 네, 선생님 방학 잘 보내세요. 재충전 시간 꼭 가지시고요. 건강 잘 챙기시고요. 시원한 아이스 커피 한 잔 드릴게요. 그래요, 맞아요. 근데 어젠가요, 우리.

제가 그 요즘 부모님들 목탁을 저 그게 왜 이렇게 재밌고 좋은지 목탁을 이렇게 주문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집에 목탁 하나씩 다 두드리면서 네 방학 아이고 아이고 정재훈님 최진희의 슬픈 고백 청해 주셨어요. 한명자님께서는 강달님의 사랑의 끈 청해 주셨네요. 이어드릴게요.

지금을 살아가는 너와 나의 이야기, 그래도 인생. 오늘은 김승일 님이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제가 16년째 살고 있는 비진도는 경남 통영에서 배를 타고 4-50분 정도 가면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섬입니다. 면적은 약 2.8제곱킬로미터로 아주 크지는 않지만 내항과 외항 두 개의 마을이 오순도순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쪽 바다를 연결하는 천연 백사장인 명사십리 해변은 부드러운 모래 해변과 정겨운 몽돌 해안을 모두 만날 수 있는데요. 하나의 섬 안에서 서로 다른 바다의 풍경을 즐길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찾는 이유가 되고요. 에메랄드빛 바다와 고운 모래가 어우러진 풍경 덕분에 국내에서도 손꼽히는 휴양섬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비진도에는 약 60가구 10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데 주민들은 양식업과 어업을 하거나 민박과 펜션을 운영하고 여객선 관련 업무와 해수욕장 편의시설 운영 등 관광객들을 맞이하며 살아갑니다. 제가 비진도에 정착하게 된 사연은 조금 특별합니다. 젊은 시절 부산에서 목재 공장을 운영했지만 불경기를 맞으면서 공장을 정리하게 되었고요. 이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아내를 도와 20년 동안 어린이집 차량을 운행했습니다. 그러다 평소 낚시를 좋아했던 저는 어느 날 지인들과 함께 비진도로 낚시를 왔는데 그때 이 섬의 매력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맑은 바다와 한적한 풍경 그리고 여유로운 시간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고 결국 저는 16년 전 비진도의 작은 시골집을 마련해서 이곳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땅을 구입할 기회가 생겼고요. 저는 그곳에 작은 펜션을 지었습니다. 창호와 전기 공사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지만 나머지 공사는 인테리어 일을 했던 동생과 목재 일을 했던 제가 직접 힘을 모아 완성했습니다. 바지선으로 건축 자재를 하나하나 실어 나르며 꼬박 1년을 들여 지은 펜션은 저에게 그 어떤 건물보다 소중하고요. 특히 지금은 고인이 된 동생의 손길과 흔적이 남아있어서 저에게는 보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정성 들여 지은 펜션의 이름은 휴인데요. 이름처럼 이곳을 찾는 분들이 마음까지 편안히 쉬어 가셨으면 하는 바람을 담았습니다. 비진도에는 마을회관과 작은 보건진료소, 식당, 민박과 펜션, 작은 슈퍼가 있는데 큰 병원이나 대형 마트는 없어서 필요한 물건은 대부분 통영에 나가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주민들은 편도 1,000원, 왕복 2,000원의 저렴한 주민 운임으로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됩니다. 7월이 되어 여름 성수기가 시작되면 섬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합니다. 해수욕객과 캠핑객, 낚시객, 등산객 등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면서 조용했던 섬이 활기로 가득 차고요. 그렇게 여름을 바쁘게 보내고 나면 다시 어업과 양식업으로 돌아가 평온한 일상을 이어갑니다. 저는 아내가 부산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어 아내와 떨어져서 혼자 펜션과 민박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몇 년 후에는 아내와 함께 비진도에서 살며 아침이면 바다를 함께 바라보고 저녁이면 노을을 바라보며 좋아하는 낚시를 즐기면서 자연과 함께 세월을 낚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에게 빚진 돈은 인생 후반전을 선물해준 고마운 섬입니다. 하루하루 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살아가는 지금의 삶에 늘 감사하며 이 아름다운 풍경을 아내와 함께 바라볼 수 있는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 그래도 인생 사연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키보이스의 바닷가의 추억이었습니다. 노래도 좋고 사연도 좋고 그쵸? 아, 김경수님께서요. 비진도에 사는 친구가 있었어요. 오, 그래요. 친구가 바다에서 수영을 하는데 진짜 인어 같았어요. 와우. 저도 놀러 가서 민박에 머물렀던 적이 있네요. 그렇군요. 오,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김종복님께서는요. 저도 비진도 해수욕장 고등학교 때 가봤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와우. 추억하시는 분 너무 많은데요, 지금. 7985님께서는요. 저도 비진도 트레킹 몇 번 다녀왔어요. 정말 아름다운 섬이에요. 올 여름 휴가 모두 비진도로 갑시다. 우리나라 정말 아름다운 곳 많아요. 그렇군요. 아니, 가본 분들 많은데요. 휴 민박집 본 것 같아요. 저도 비진도 몇 번 다녀왔어요. 비진도 정말 아름다운 섬입니다. 해주셨어요. 7985님. 네. 5776님께서는요. 기회가 되면 한번 놀러 가고 싶습니다. 여긴 청주입니다. 바다가 그립습니다. 시간 내서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네요. 비진도. 자랑 잘하셨습니다. 해주셨어요. 청주면 그쵸. 바다 보기가 힘들죠. 일부러 네, 보러 가야 되는데. 한번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살짝 예. 휴 네, 펜션. 홍정화님께서는요. 나중에 아내와 함께 비진도에서 지내시는 두 분을 상상하니 멋진 그림이 그려지네요. 낭만적이고 행복이 벌써부터 느껴져요. 사연자님 멋지십니다. 아, 이렇게 우후, 우리 러브레터 가족 여러분들도 관심을 지금 많이 보이고 계신데요. 김승일님이 비진도를 너무 잘 소개해 주셔서 그쵸? 네, 저도 사연 보고 나서 비진도에 가보고 싶어졌습니다. 우연히 낚시를 하러 가셨다가 얼마나 좋았으면 비진도에 집을 얻고 펜션까지 지어서 이렇게 16년째 지내고 계실까요? 우리 러브레터 가족들 네, 오늘 보니까 올여름 어디로 휴가를 가볼까 고민하실 때 비진도 오늘 결정하신 분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 주신 김승일님에게는 도라지 홍어회 무침 그리고 고급 명란젓 선물로 드릴게요. 그래도 인생에선 월말에 두 분 선정해서 고급 블랙박스 드립니다. 그러니까 러브레터 홈페이지 그래도 인생 게시판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이야기들 많이 남겨주세요. 9147님 신청곡 주셨는데요. 현미님 안녕하세요. 부산 머스마입니다. 오, 부산 사나이. 네, 러브레터 항상 출청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함양 대봉산으로 산행 왔습니다. 왕복 9.5km인데 5시간 예상하고 숲을 즐기며 무사히 하산하길 기원해 주세요. 저의 산 스펙을 자랑해 보자면 이번 대봉산이 277번, 오? 277번째 산입니다. 낮 기온 35도까지 오르는데 땀 좀 흘리고 내려올게요. 음악 한 곡 신청해 볼게요. 박현의 바람아 불어라 한 곡 부탁드려요. 오, 예사롭지 않아요. 277번째 산행. 아니,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이런 산행을? 멋지십니다. 노래 신청하신 것도 예사롭지 않죠. 바람아 불어라. 지금 바람 산에 좀 더워서 이게 바람이 좀 불어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안고 청해 주신 건지 아니면 네 그냥 단순하게 청해 주신 건지 9147님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 산행의 러브레터를 같이 초대해서 함께 듣고 계신 거잖아요. 신청곡 들려드리고요. 시원한 아이스커피 한 잔 드리겠습니다. 같이 들을까요? 박현의 바람아 불어라입니다.

0: 제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6: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아.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아.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아. 하루 5분 쉽게
10: 쓱딱 꽂아.
11: 붙이는 메디힐 톤업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아.
12: 메디힐 톤업 패드.
13: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주현미의 러브레터 백수비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현미님. 평생 고층 아파트에서만 살다가 저층으로 처음 이사 왔는데요. 베란다 창 밖으로 바람에 나무들이 흔들리는 풍경을 보니 저도 모르게 넋놓고 앉아 한없이 바라보게 되네요. 아파트 고층에서는 볼 수 없던 풍경에 마음이 참 편안해집니다. 그쵸. 이거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고층에서는 진짜 풍경이 안 보이잖아요. 하늘만 보이고. 근데 2층 정도만 해도 나뭇잎이 보이고 그럽니다. 맞아요. 그래요. 백수비님, 그런 일상이 얼마나 이제 좋죠. 네,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모기 진드기 기피제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저도 저층이 좋더라고요. 주현미의 러브레터 1부 마칠 시간인데요. 김은님, 양미수님, 0554님, 그 외 많은 분들께서 정해주신 이찬원의 힘을 내세요. 1부 끝곡으로 같이 듣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0: 안녕하십니까. 중앙치매센터 고임석 센터장입니다. 치매는 기억력뿐 아니라 판단력에도 영향을 미쳐 금융사기나 재산상 피해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어르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본인의 뜻에 따라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인지기능 저하로 재산관리가 걱정되시는 분은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로 문의해 주십시오.
1: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전 교통량이 늘면서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신월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났고요. 더 가서는 부평에서 서인천 사이로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수원부근 1차로에서도 버스 관련 사고가 났는데요. 수원 신갈일대로 속도 많이 떨어져 지납니다. 그 후로는 달래내곡에부터 반포 사이로 정체입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도 먼저 한남부터 서초 사이로 정체되고 이후 남사일대로도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가서 안성분기점 부근 5차로에서는 고장난 버스를 처리하고 있고요. 그 후로 독립기념관 부근과 또 대전에서 비룡분기점 사이 정체는 각각 작업 여파입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칠원분기점 부근에서는 2차로와 갓길을 막고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더 가서 창원 1터널에 서 있던 고장난 차는 치워졌지만 부근으로 정체 남아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입니다.

0: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 뭐가 있을까? 아! AI한테 물어봐야겠다.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을 알려줘.
1: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다면 일찍 일어나는 이유를 만들면 좋아. 그게 습관이 되면 너는 아침형 인간이 될 수 있을 거야.
0: 상큼하게 밝게 기분 좋게 여러분의 모닝 루틴이 되어드릴게요. 매일 아침 5시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우리 꼭 만나요.
2: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 해도 응가은 거꾸로 해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사랑하기 때문에
5: KBS
6: 잠시 후 10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 2부 시작했습니다. 첫 곡으로 테마에 비워낼 수 없는 슬픔 함께 들었는데요. 1032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였어요. 잘 들으셨어요? 4407님께서는요. 현미언니 여기는 울릉도입니다. 오, 살면서 꼭 한 번은 가보고 싶었던 울릉도에 드디어 왔습니다. 지금은 독도를 향해 배를 타고 이동 중입니다. 날씨가 어찌나 좋은지 모릅니다. 좋은 분들과 함께여서일까요? 언젠가 힘든 날이 찾아와도 울릉도의 푸른 바다와 따뜻한 바람을 떠올리며 다시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라디오를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도 울릉도의 맑은 바다처럼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 지금 울릉도 참 그쵸 좋죠. 근데 쉽게 가시지 않는 그쵸? 아닌가? 저만 그런가요? 그리고 독도까지 둘러보시는군요. 좋은 분들과 함께 하고 계시다 그랬는데 네, 좋은 시간 보내고 오세요. 울릉도에 팬 한 분이 생각나네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공연을 한다고 그래도 배 타고 가야 돼가지고 네, 공연 못 본다는 그 팬이 갑자기 왜 이렇게 생각나죠? 어쨌건 4407님 네, 잘 다녀오세요. 울릉도에 가셔서 문자 보내주셔서 고마워요. 구두 교환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2부에서도 여러분 사연과 신청곡으로 러브레터 함께합니다. 지금 어디서 무슨 일 하시는지 소식 전해주시고요. 주말 계획도 좋아요. 듣고 싶은 추억의 노래들, 요즘 즐겨 부르는 애창곡들 편하게 신청해주세요. 문자는 샵 106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은 무료입니다. 그럼 러브레터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국내산 염소 사용 알프스 염소에서 염소 진액 세트, 간편한 요리 필수템 마늘나라에서 캔시머 깐 마늘, 편안한 습관 데일리 큐어에서 관절 뼈 건강 철갑 상어 콘드로이친, 건방이 하늘을 찌르는 건하찌에서 한우 우족탕과 도가니탕, 명란계의 명품 김태환 명란젓에서 고급 명란젓, 성공을 도와주는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교환권, 욕실 문화를 선도하는 때르미오에서 때술술 때장갑과 비누, 매일 품질검사 금성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원용덕의성 흑마늘 영농조합 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쇼리 실라!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마음에 스며드는 느낌 한 스푼. 오늘은 홍혜리 시인의 중복입니다. 한낮 들녘 파란 하늘, 미루나무 이파리 환상의 구름장을 몰아다 등줄기에 쏟는 소나기 싸하 매미 소리요.

느낌 한 스푼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장계현의 햇빛 쏟아지는 들판이었습니다. 오늘 느낌 한 스푼에서는 홍혜리 시인의 중복 함께 했는데요. 내일, 그렇죠? 토요일. 내일이 바로 벌써 중복이에요. 와, 올해는 정말, 야. 사실 원래 예년 같으면 중복에 하늘에 뜨거운 햇볕이 쨍쨍하고 아침에 눈 뜨면 여기저기서 시끄럽게 매미 우는 소리가 소나기처럼 빗발치는데요. 이번 올 여름, 네, 이 중복은 어쨌건 서울은 그렇습니다. 서울은 올해는 장마가 좀 늦어지면서 매미 소리도 아직까지는 좀 잠잠하고요. 근데 저 아래 저 남쪽 지방은 안 그런 것 같은데 다음 주까지는 장마가 지속될 거라고 해요. 네. 주말에 바깥 나들이 하실 때 꼭 집중.

호우 조심하셔야 합니다. 7013님께서는요. 조현미님, 여기는 포천 양문공단에 있는 나염 공장입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더워요. 오늘은 시원한 거 안 주시는지요? 드려야지요. 7013님, 너무 덥죠? 아무리 여름은 덥다고 쳐도, 한다고 해도, 감안을 하더라도 더운 건 정말 더워요. 시원한 아이스 커피 선물로 드릴게요. 나염 공장이면 염료들하고 네. 힘들죠. 6240님 께서는요. 현미님, 저는 양구에 사는 아줌마인데요. 오, 양구요? 네. 오늘 동서 3명이 만납니다. 세 동서 중에서 제가 첫째인데 저는 남편하고 사별했다가 재혼했고요. 둘째도 사별했고 셋째 동서는 사정이 있어서 지금 헤어져 살거든요. 하지만 우리 세 동서는 예전부터 너무 친해서 이렇게 가끔 만나요. 지금 양구에서 옥수수가 한참 나와서 옥수수를 쪄가지고 의정부로 가고 있어요. 오늘 하루 재밌게 놀다 오고 싶어요. 그렇군요. 많이 감동인데요. 어쩐 인연으로 해서 동서 관계로 맺어졌는데 지금은 사실 동서지간이 아닌데도 이렇게 마음이 맞아서 예쁜 모임을 하시는군요. 옥수수 쪄서 가신다 그랬는데 옥수수 맛있게 함께 드시면서 좋은 시간 보내세요. 아유, 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6240님께도 시원한 아이스커피 한잔 드릴게요. 정병호님, 송창식의 그대 있음에 신청곡 주셨네요. 양지희님, 박강성의 문 밖에 있는 그대 정해주셨고, 8742님, 윤승태의 기다림 정해주셨고요. 강상철님, 최명숙님, 1132님, 그 외 많은 분들께서 SG워너비의 라라라 정해주셨습니다. 신청곡 같이 들어요.

0: 달콤한 아침 주현미의 러브레터.
1: 주현미의 러브레터입니다. 9613님 사연 만나볼게요. 현미 언니, 저는 어제 아기 100일 사진 찍었어요. 근데 자꾸 남편이 자기 닮았다는데 저는 눈 씻고 쳐다봐도 저의 미니미 같아요. 현미 언니가 보시기에 누구를 다 더 닮았나요? 너무 귀엽고 예뻐서 전 세계 사람들을 저희 집으로 초대해서 자랑하고 싶어요. 이 마음을 누가 알까요? 흐흐. 제가 알지요. 아이고, 사진도 보내주셨어요. 와우, 요 녀석이군요. 100일을 맞은 어제. 오, 가만히 있어봐. 사진을 보니까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뒤에 있고 아가 사진이 있는데 두 분이 웃는 모습이, 아유, 이 행복함이 닮았네요. 아가는 이렇게 보자. 우리 신 작가님은 엄마 아빠가 닮아서, 네, 엄마 아빠를 다 닮은 것 같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어쩜 이렇게 잘생겼대요. 꼭 앙담은 입술이, 어유, 어쩜 이렇게 뚜렷해요. 아이고야. 이 사진을 보면서 임무를 칭송해도 이부 남은 시간 다 갈 것 같은데 어쨌건 누구를 닮은 건지는, 네, 아직은 잘 모르겠고, 네, 사랑으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100일 맞은 거 너무 축하드리고 사진 보내주신 것도 너무너무 고마워요. 아, 9613님, 네, 잘 키우시고요. 아이스 커피 한 잔 드릴게요. 5488님 사연입니다. 현미 씨, 안녕하세요. 청주에 사는 6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60대 후반, 네. 요즘처럼 입맛 떨어지는 한 여름에는 찬물에 밥을 말아 구수한 된장에 풋고추 아삭이를 푹 찍어 먹으면 땀 흘리지 않고 쉽게 먹을 수 있어 좋고 소화 또한 잘 식히니 아주 좋습니다. 참고로 옛날에는 임금님도 물밥을 먹었으며 하물며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도 귀한 손님에게조차 물밥을 대접했었다고 합니다. 요즘에 우리들 생각으로는 좀처럼 이해할 수 없기도 하지만 이런 여름의 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었겠지요. 여러분에게도 추천드립니다. 네, 여름에 물에 밥에 물 말아 먹는 거 저는 얼음까지 막 넣어서 시원하게 먹는데요. 벌써 침 넘어가요. 앞서 1부에서도 왜 소개해드렸잖아요. 노각무침에다가 이렇게 장아찌 드신다고 깻잎. 그런데 고추장에 멸치 이렇게 찍어 먹어도 맛있고 아까 보미님 그렇게 드신다고 그랬는데 저도 그렇게 먹거든요. 멸치 이렇게 내장 발라서 먹는 것도 얘기하면 끝도 없어. 어쨌건 이걸 물밥이라 그래요? 그냥 밥에 물 말아 먹는다 그러는데 옛날에 임금님도 이렇게 드셨군요. 몰랐어요. 어쨌건 여름에는 밥에 물 말아 먹으면 좋습니다. 얼음까지 띄워서 먹으면 정말 잘 들어가요. 5488님, 네. 좋은 추억이고 우리 여름 생활의 지혜죠. 도라지 홍어회 무침 선물로 드릴게요. 아, 먹는 얘기 나오면 저 왜 이렇게 흥분한데요. 참, 네. 3240님께서는요. 안녕하세요. 제주에 사는 요양보호사 이종옥입니다. 제가 모시는 어르신께서는 89세 전영구 여사 어르신입니다. 매월 5일이면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나가시고요. 오, 매주 월요일엔 노래 교실도 가시고 아주 긍정적인 어르신이라서 매일 현미 언니 방송을 같이 들으며 노래도 같이 불러보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청소하다 우연히 봤는데 물티슈 겉포장에 노래 가사를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메모할 노트가 없어서 빈 공간에 적어봤다고 하셨어요. 그 노래가 바로 봄날은 간다였습니다. 책 보기를 좋아하시고 글 쓰는 걸 좋아하시는 어르신께 노트를 사다 드려야겠어요. 지금 같이 러브레터 듣고 있는데 어르신이 물티슈에 적어놓은 노래를 신청해 봅니다. 너무 멋지신데요? 아, 전영구 어머니, 아, 봄날은 간다 가사를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물티슈 겉표지에 겉면에 글씨 쓰셨는데 글씨도 너무 글씨체가 예뻐요. 네, 봄날은 간다. 백설이의 봄날은 간다. 노래 신청곡 준비했고요. 파운드 케이크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릴게요. 전영구 어르신과 함께 드세요. 그리고 한 곡 더 2175님 신청곡 조은성의 이화령 이어드리겠습니다.

보석 같은 우리 가요사의 명곡들을 다시 만나봅니다. 오래돼서 더 좋은. 지금은 여행 다녀오면 지역 특산물을 많이 사오지만 예전엔 바닷가에 놀러 갔다 온 사람들이 선물로 줬던 게 바로 조갑이었고요. 바다 연체동물의 껍데기를 뜻하는 조갑이는 크기도 다양해서 작은 조개 껍데기부터 크고 이쁘게 생긴 소라 껍데기까지 정말 다양했고요. 사람들은 바닷가에서 무지갯빛깔이 영롱하고 이쁜 조갑이를 찾아서 기념삼아 가져가곤 했죠. 특히 커다란 소라 껍데기를 귀에 대면 그 속에서 바다소리와 뱃고동 소리가 들렸는데요. 과학적으로는 소라 껍데기를 귀에 대면 주위에 특정 주파수가 더 잘 들려서 그것이 바다소리처럼 들린다고 하죠. 한때는 작은 조갑이들을 빈 병이나 액자에 붙여서 장식하는 것도 유행이었고요. 또 작은 구멍을 뚫어 엮어서 조갑이 목걸이도 만들었고요. 커다란 조갑이 주워서 그 안쪽에 그 조갑이를 주었던 장소와 날짜를 적어서 오랫동안 추억으로 간직했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조갑이로 만든 기념품을 파는 가게도 바닷가를 살펴보면서 이쁜 조갑이를 찾아 모으는 사람들도 점점 사라져버렸네요. 오늘은 예전에 조갑이를 줍고 커다란 소라 껍질을 귀에 대면서 바다의 소리를 들었던 그 시절의 노래를 준비했는데요. 바로 1974년 박인희 씨가 발표한 하얀 조갑이입니다. 강동길 씨가 작사하고 박인희 씨가 작곡한 하얀 조갑이는 왠지 모를 아련함을 전해주는 감성적인 노래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올여름 바닷가로 휴가를 가신다면 예전처럼 이쁜 조갑이를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래돼서 더 좋은 우리들의 명곡 박인희 씨의 하얀 조갑이 지금부터 함께 감상해 봅니다.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0: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 성공
0: 함께해요.
3: 이카운트
2: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6: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7: 서울사이버대학교.
8: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9: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8: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10: 주현미의 러브레터입니다. 박형숙님 사연이에요. 손자들이 방학해서 외갓집 온다고 해서 남편이랑 그늘막 설치하고 오 작은 풀장 만들고 있어요. 힘들지만 손주놈들 재미나게 놀 거 생각하면 즐거워요. 하하, 부럽습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그 아이들은. 와, 작은 풀장까지 물놀이. 아이고, 그러고 나면 또 얼마나 잘 먹게요, 그죠? 아유, 바쁘시겠습니다. 깐 마늘 선물로 드릴게요, 박형숙님. 7899님께서는요, 현미님, 회사에 휴가 내고 대전에서 안동으로 부모님 뵈러 가고 있습니다. 깜짝 방문이에요. 미리 말씀 안 드렸어요. 내일 중복이라 몸보신 해드려야죠.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셨는데, 아이고, 예쁜 짓 하러 가시네요. 7899님. 부모님들, 아유, 얼마나 좋아하실까. 내일 복날인데, 아유, 우리 챙기러 이렇게 왔구나 생각하면. 휴가 내셔가지고. 좋아요. 잘 보내세요. 행복해 하실 부모님 모습도 떠오릅니다. 아이스 커피 한 잔 드릴게요. 7월 24일 금요일 러브레터에서 준비한 마지막 곡은요, 녹색지대의 고맙습니다입니다. 푹 튀는 침통 더위 속에서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도 중간중간 물 많이 드시면서 금요일 기분 좋게 보내세요. 지금까지 러브레터 주현미였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인 만큼 낮 시간 교통량이 많겠는데요. 지금 도로 위로는 돌발 구간이 꾸준히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수원 부근 1, 2차로에서는 버스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이 여파바다 기흥부터 속도 많이 떨어져 지납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계양 부근 6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정체는 이 계양에서 송내 사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가서도 하계분기점에서 청계터널 사이로 정체입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서창분기점 진출램프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방화대교 부근 4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부근으로 차량들 서행합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군자교 부근 1, 2차로에서도 역시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부근으로 차량들 더디게 지납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0: 우리의 아침 하실래요? 우리의 아침 하고 가야지. 여유롭거나 바쁘거나 매일 오전 7시엔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1: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재난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제2라디오입니다.

웰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J G-Park 박명수입니다. 2077님이 주셨어요. 요즘 저 마음이 어수선해서 명상을 하는데 잡생각이 더 나네요. 이 도가 트려면 멀었나 봐요. 아니 우리가 무슨 저 법륜 스님도 아니고 그렇게 쉽게 득도하면 여기 아니죠. 지금 다 인도 저 갠지스강 가이스 거려. 예, 경험상 잡생각이 많을 때는요 명상도 좋지만 고된 노동이 낫습니다. 예, 힘들어서 지쳐서 잠들 때까지 무브무브 예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자, 금요일 주말을 또 앞두고 있는데요. 박명수의 라디오쇼 생방송으로 출발합니다. 한번 달리죠. 이정현의 노래입니다. 너. No.

0: 이정현 씨도 화를 많이 내네요. 그죠? 예.
1: 아직까지!
0: 예, 화를 굉장히 많이 내는데, 예. 아, 그때는 화를 많이 내야 됐어요. 노래 자체가. 화를 좀 이렇게 내면서 노래를 불러야 이게 좀 임팩트가 있었거든요. 예, 아, 정현 씨가 화가 많이 났네요. 자, 요즘은 저기 뭐, 좀 끈적끈적하고 좀 화 많이 나시죠? 예. 이 노래로, 예, 대신 화를 좀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금요일, 예, 장미화님, 김윤정님, 예, 휴가 둘째 날이라고 해주셨고, 아, 홍명숙님은 지금 보이는 라디오 보시다가 제가 머리를 빠마해가지고 그냥 일부러 올리고 있는데, 악착같이 볶으셨네, 머리를. 예. 얼마나 수시였으면 이렇게, 아이고, 이거 클로즈업을 이거 왜 잡니? 예. 자, 아, 저녁에 두 시간쯤 러닝머신 뛰면은 참 푹 자겠네요. 라고. 너무 늦게는 뛰지 마시고. 김미연님. 전 휴가 가면 잡생각 사라지던데 돈을 써야 되나 봐요. 라고 하셨습니다. 예. 아무튼, 걱정, 잡생각이라는 게 결국은

걱정이에요, 걱정. 예,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 걱정해서 걱정이 없었지만 다 걱정하게? 예, 이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습니다. 금요일에는 검색앤차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에 미친 아이 방아방아 전민기 씨와 함께 이번 주 차트와 키워드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거나 전민기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은 참지 마시고 저희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번호 샵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 무료예요. 이쪽으로 여러분들의 많은 이야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민기 씨 들어오세요.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4: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3: 주방 싱크대도.
4: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3: 어디로?
4: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5: DS 대성하우징.
6: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7: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8: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9: 하모니 렌트카.
10: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0: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것들은 우리에게 달려있고 어떤 것들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 뭔 말이에요 이게? 이 코너 들을지 말지는 여러분에게 달려있습니다. 키워드로 알아보는 빅데이터 차트쇼 금요일에는 검색앤차트. 방송에 미친 아이 와이프 전미녀 남편 전미남 전민기 씨 나와주셨습니다.
1: 전민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달려있고 어떤 것도
1: 달려있지 않다. 이게 아까 하신 말씀이랑 비슷하죠. 걱정한다고 이게 걱정이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좀 더 집중하자는 거잖아요. 어떤 건 우리한테 달려있고 어떤 건 우리 손에 있지 않다.
0: 그래요? 네.
1: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그냥 흘려보내자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해서 열심히
0: 그냥,
1: 하자.
0: 그냥 시간 흘려보내자.
1: 예, 아, 시간 흘려보내는
0: 어차피
1: 거네.
0: 내가 나서도 못 막는 거 못 막는 거니까
1: 내가 할 수 있는 거 열심히 하자.
0: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럼 어떻게 해놨어 얘기를. 에픽 테토스는
1: 네. 예. 근데 댓글에 배추도사 같다는 반응이 좀 많이.
0: 아, 저 머리요? 예. 이게 마지막 저의 파마예요.
1: 연예인은 다르네요.
0: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자, 전민기 씨.
1: 네, 예, 반갑습니다.
0: 저 일주일 만에 뵙고요.
1: 네.
0: 자, 오늘 빅보드 차트 이제 바로 한번 가보죠.
1: 좋아요.
0: 예, 깔끔하게.
1: 7말 8초 여름휴가 앞두고서 지금 아마 급하게 못 만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럴 때 제일 많이 가는 곳 어딥니까? 헬스장이죠.
0: 예예. 예.
1: 사람도 많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헬스장 극성수기를 맞아서 준비한 차트입니다. 헬스장 꼴불견 베스트 5. 저희 아파트에도 이제 이 헬스장이 있는데 네. 요새 많이 붐비더라고요.
0: 예.
1: 이제 급하게 못 만들어가지고 잠깐 이제 패션 몸 만들어서 수영장 가야 되니까 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0: 네.
1: 헬스장 다니시나요?
0: 가끔 가요, 가끔. 예, 예. 시간이 없어가지고.
1: 이거 진짜요? 이경규 형님이랑 강호동 씨, 김종민 씨, 송중기 씨랑 같은 헬스장.
0: 우연찮게 한 번씩. 우연찮게.
1: 맞나요, 맞나요?
0: 아니, 우연찮게 한 번씩 봤어요.
1: 아, 봤어요.
0: 예, 예. 경규 형이랑 강호동 씨는 몇 번 봤고.
1: 아, 진짜요?
0: 예, 예. 송중기 씨는 한 번인가 봤어요.
1: 와, 예, 예. 대박이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0: 지금은 안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1: 예. 예. 아까도 이제 저희 대기실에서 형님 만났는데, 민기야, 미안하다. 스쿼트 좀 할게 하고서 한 5분 정도 스쿼트
0: 예,
1: 하셨잖아요.
0: 예, 예, 예. 예.
1: 거기 헬스장. 네.
0: 예, 예. 예, 그렇습니다.
1: 자, 좋습니다. 여러분도 차트 들으시면서 내가 겪은 헬스장 꼴불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그래요.
1: 문자번호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 무료고요. 소개된 분들께 닭고기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순위 없이 만나볼게요.
0: 네.
1: 첫 번째입니다. 여보세요 나야 거기 잘 지내니.
0: 그게 뭐예요?
1: 통화빌런.
0: 아... 이건 어디 가도 문제야.
1: 아니 헬스장에서 통화 왜 이렇게 하세요? 요즘에는 그거 뭐지? 이어폰 끼고서 그냥 통화하지 블루투스로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0: 이거는 어디 가도 문제야.
1: 네.
0: 예. KTX 타도 꽉 있어.
1: 맞아.
0: 그렇게 나가서 밖에
1: 복도 가서라고 하는데
0: 안 해.
1: 말 안 들으셔.
0: 자기는 안 들리나 봐. 그 통화 내용이 안 들린 줄 아는 거야.
1: 심지어 스피커폰으로 하는 분들도 계세요.
0: 아니, 거기까지는 아닌데.
1: 아니, 전 봤어요.
0: 아, 진짜 저 네. 얼마 전에 저도 저 어디 갔더라? 네. 갔는데 아, 또 외국인이 이렇게 떠들어.
1: 외국인들은 진짜 크게 해요.
0: 아, 짜증나고.
1: 진짜 크게.
0: 외국인들은 왜 이렇게 떠드는 거야 전화를.
1: 그게 또 어떤 나라는 괜찮은가 보더라고요.
0: 아,
1: 이탈리안 거 어디는 다 통화하는데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거 보니까
0: 진짜 그거, 네,
1: 크, 나라마다 좀 다른 것 같아.
0: 내가 shut up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1: Be quiet 해야죠.
0: 하지 말라고 네. 하지 말라고 옆에서 옆으로 쳐가지고
1: 예. 네.
0: 예, 예.
1: 자, 러닝머신 천천히 걸으면서 5분 10분 15분 20분 계속 큰 소리로 통화하는 유형.
0: 아, 그러니까
1: 이 볼륨이 아이. 또 커가지고
0: 그러니까요
1: 다 들려요 또 예, 스피커폰 예, 예, 수준으로
0: 예, 예. 그리고 어떤 분은
1: 예.
0: 그 블루투스는 좀 귀엽잖아요. 근데 네. 이어폰 이만한 거 있잖아요.
1: 아,
0: 이어폰 이만한 거.
1: 어, 맞아.
0: 한보따리짜리.
1: 네, 한보따리.
0: 손방망이. 네. 그거 끼고 하면은. 네. 아, 그냥 뭐, 개인 취향이긴 한데 나는 아, 저렇게까지 저렇게 큰 걸 껴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네. 좀 들더라고요.
1: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떨 때는 막 내용이 다 들리니까.
0: 맞아, 맞아.
1: 그래서 운동 중에 이제 통화는 좀 피하시고 급한 전화는 사실은 나가서 받는 게
0: 그러니까
1: 예의죠.
0: 남한테 피해를 주면 예. 안 되죠. 예.
1: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 시대가 도래하면서 사실 각종 휴대폰 빌런들이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노래나 드라마 뉴스 이 스피커폰으로 쩌렁쩌렁하게 틀어놓고 운동하는 유형도 있고요. 이제 기구에 앉거나 누워서 세워라 내워라 이제 휴대폰만 보고 있는
0: 아 유형. 그래 그거
1: 천천히
0: 그거 있어 그거
1: 되게 이거 무게도 약하게 해놓고서 계속 이거 보면서
0: 보통
1: 이렇게 안 내려와.
0: 나 그거 한번 해야 되거든. 네. 아침 운동 때문에 안 내려와.
1: 맞습니다.
0: 그럼 내려오세요 말도 못하잖아.
1: 네.
0: 참 맞네 맞아.
1: 그리고 이제 덤벨 한번 들어올렸다가 깨톡 또 덤벨 한번 또 했는데 깨톡하면 한 번 하고 내려놓고 또 깨톡. 깨톡을 그거를 소리로 안 해놨으면 좋겠는데 또 소리로 해놓으세요. 예. 네. 그래서 어쨌든 운동은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에휴. 장시간 자리만 차지하는 꼴불견 그래. 중에 꼴불견.
0: 아, 그건 진짜 나 싫더라. 나 하체 운동을 해야 되는데 저도 코스가 있거든요. 몇 개.
1: 맞아요.
0: 한 네 개만 하거든 그냥. 네. 어, 그냥 앉아가지고 주구장창 스마트폰 보고 있어. 내려와야 나 그거 한번 해야 되는데 하체 해야 되는데. 그럼 그냥 맨몸 스쿼트 하는 거지 뭐. 네. 파 하면서. 예.
1: 그러니까 운동할 때 사실 스마트폰을 잠시 멀리 두면 좋은데 요즘에 다들 어찌 보면 중독 수준이에요. 저도 손에서 못 놓으니까.
0: 뭐 어차피 계속 그거 이제 먹고 사니까. 그러니까
1: 이해는 하지만.
0: 이해는 하지.
1: 네, 그러나 이제 매너는 지켜야 된다.
0: 예, 예.
1: 자, 이제 두 번째 꼴불견 가볼까요?
0: 예, 여기 노시현님도 그 얘기
1: 뭐라고
0: 똑같이 하셨어요. 예. 예. 통화 스피커폰으로 하는 거.
1: 그치.
0: 예, 스피커폰. 그래 그래. 나 이거 두 시간 만 하고 가면 되고. 예. 아, 그 계약 문제는 어떤 사람도 영어로 한다. 하이.
1: 맞아요.
0: 예. 예. 그럼 영어로 막 얘기. 저 잘난 잘난 척 그래.
1: 그거는 뭐 일 때문에 그랬겠죠. 어, 잘난 척.
0: 나는 헬스클럽에서 영어로 막 통하는 사람들 뭐 꼴등 싫어주겠어. 뭐 이렇게 잘난. 그렇게 영어하고 한국말을 또 섞어서 하는 사람도 있다.
1: 맞아 맞아.
0: 뭐야 그게. 네. 뭐 잘난 척 그래 무슨 뭐.
1: 그다음에 이거
0: 요새 뭐 영어 잘하는 게 자랑이야?
1: 허리 덜덜덜덜 하는 거 하면서 계속 보시고. 네. 거꾸리 하면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0: 거꾸리까지는 못 봤어요. 네,
1: 거꾸리도 있어요 진짜.
0: 아 그래요?
1: 네, 보시는 분.
0: 아 그렇게까지 하려면 다니지 않는 게 난데. 예 알겠습니다. 예.
1: 자, 두 번째 거 가볼까요?
0: 네. 재밌다.
1: 축축한 사람은 머문 자리도 축축합니다.
0: 아~
1: 땀 빌런. 뭔지 아시죠?

0: 아쉽죠.
1: 맞아 맞아.
0: 근데 땀이야 나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데. 아, 예. 자 소개해 드릴게요. 누군가 떠난 자리에 습하고 끈적한 감촉이 그대로 느껴질 때가 있죠. 이럴 때 이제 불타올랐던 운동 의욕이 금세 꺾이는데 특히 이제 한여름에는 앉은 자리나 기구가 금방 땀으로 더러워지죠.
1: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0: 이거 사실 개인용 그 수건 하나씩 들고 다니시면서 그거 닦아주셔야 돼요. 3초도 안 걸립니다. 그래서 요즘 매트나 기구를 닦는 스프레이와 수건을 따로 마련해두는 헬스장도 많아요. 그래서 뒷사람을 위해서 최소한 내 땀자국 정도는 닦고 떠나는 게 뭐 당연한 예인데 번외로 이 탈의실 가면 땀에 젖은 속옷이나 옷 수건을 선풍기에 걸쳐놓는 사람들도 있어요.
1: 아니, 그리고 예. 아 이런 얘기 해도 되나?
0: 하셔야죠.
1: 예. 사우나 있잖아요. 에. 그럼 남자들 에. 드라이기로
0: 그래 말리지
1: 옆구리하고
0: 맞아요 맞아요
1: 거기를 말려
0: 그래 너무 가까이 하는 건 좀 불쾌해요.
1: 저는 솔직히 하늘의 명사하고 단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옆구리를 말린 적도 없고 발바닥을 말려도 발바닥을
0: 그래 발 말리는 거 싫어. 발가락 아, 사이사이 말리는 거
1: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0: 맞습니다.
1: 아, 거기를 왜 말려 거기를.
0: 맞아요 아, 맞아요.
1: 추잡스럽게 여성분들은 안 그러죠?
0: 네
1: 어 남자들 진짜 그래.
0: 저 많이 봤어요.
1: 네. 그, 그, 보기 안 좋지 그거.
0: 보기 안 좋죠 그거.
1: 아, 나도 그거 드라이기 나도 써야 되는데 네. 고기를 말리는 거야.
0: 뭐 그런 거 너무 많아요.
1: 아 그건 진짜 많아.
0: 아니 나 그렇게 따지면 뭐 다른 얘기가 있는데 목욕탕 나올 때
1: 되게 보기 안 좋아 그거 진짜.
0: 이렇게 물기 터는 아. 그런 장소 있어요. 예, 예, 예, 예. 거기서 발 비벼가지고 또 각질 터는 분들도 계셔. 별의별 분들이 다 있어 하여튼. 네. 그래서 어쨌든 선풍기 위에다 올려놓는 거는 이거는 좀 너무 넘어간 거예요. 선을 넘은 거예요. 예, 그래서 헬스장은
1: 아유, 안 달리나 안 달리나 예,
0: 공용 시설이라는 걸 항상 명심하시고
1: 러닝 하려나 러닝
0: 아유. 대부분이 늘 잘 지키는데 한두 분이 이렇게 되면은 그 유쾌하지가 않습니다.
1: 아, 나는 난 드라이로 거기 말리는 거 보면서 짜증나가지고 예. 아 안 다닐라고 진짜. 아,
0: 이거 있다. 봄의 살림은 땀을 양말 신은 발로 닦는 분도 봤어요. 아 이거 너무했다. 아 그러니까 닦을 게 없으면 사실은 휴지라도 뽑아서 닦아야 되는데 자기 양말로 닦았대. 이동철님 아... 에어컨 앞에서 앞으로 나란히 땀 벌리면서 곁땀 말리. 어 이건 나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1: 나는 단 한 번도 이런 단 한 번도 드라이로 이런 예. 걸 한 번 적이 없어.
0: 자 신경식님 사이클 운동하고 땀 한 바가지 흘려서 손잡이랑 의자가 흠뻑 젖었는데 그냥 가시는 분요. 손잡이랑 의자는 좀 닦읍시다.
1: 아 정말
0: 닦으셔야 돼요 이거는 진짜 아셨죠?
1: 아 본인이 땀이 많은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좀 닦고 와야지. 아, 맞아요. 예의지 그건.
0: 왜냐면 이제 뭐 이거 벤치프레스 하려고 앉는데 뒤에 젖어 있으면 사실 되게 불쾌해요. 그걸 사실 내 수건으로 닦는 것도 기분이 안 좋아. 닦긴 닦아야 되니까 닦는데.
1: 나는 러닝머신 뛰는데 물 먹고 컵 거기다 놓고 가는 사람도 너무 짜증나.
0: 그래 맞아.
1: 아 정말.
0: 맞습니다.
1: 안 다닐래?
0: 안 다녀.
1: 러닝 뛸래 러닝. 예, 예.
0: 자. 다음 거 가볼까요?
1: 아, 뭐, 물론 좋은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네. 예.
0: 세 번째입니다.
1: 예.
0: 나는 파파라치 파파파파파파라치.
1: 그건 뭐예요?
0: 네 노래 너무 잘 못 불렀는데.
1: 감면?
0: 촬영 빌런.
1: 파파라치 파파라치.
0: 예. 촬영 빌런이에요.
1: 아 그것도 뭐야?
0: 뭐냐면 여기 와가지고 사실 운동해야 되는데 계속 자기 이렇게 사진 찍는 분들 있어요.
1: 아유.
0: S라인 자랑 근육 자랑 포즈 바꿔가면서 계속 사진만 찍어대는 유형입니다. 그러면 이제 해시태그 달리죠. 해시태그 샵 헬스 샵 근육 샵 복근 샵 오늘 하루도 열심히 샵 2시간 러닝 중. 이게 뭐 나르시즘인지 셀카 중독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사진 찍으면 휴대폰 용량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2기가 되시는 것 같아요.
1: 예. 휴대폰 두 개 갖고 될 것 같아.
0: 맞아. 게다가 이제 헬스장은 사방이 거울이라 사실 한껏 찡그린 누군가의 얼굴이 담길 수도 있습니다. 그걸 맞아, 지워줘야 맞아. 되는데도 안 지우고 올리는 분들도 나. 있어요.
1: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잖아. 이건 이제 여성분들의 문제인데 옷을 너무 쫙 분으로 입고 하면은 좀 민망해하고 민망해가지고 쳐다보면 쳐다본다고 뭐라고 할까봐 민망하고
0: 맞습니다.
1: 안 쳐다보면 눈길이 가고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0: 그러니까
1: 너무
0: 있어요.
1: 너무 쫙 붙는 거는 좀 부담이 된다.
0: 맞아요. 네,
1: 그 정도. 근데 이제 그렇죠. 그 정도죠. 예, 네. 예, 예.
0: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더 가관인 거는 영상 빌런들이 있는데
1: 그 뭐예요?
0: 헬스장 한 가운데 이제 카메라 거치해놓고 요즘은 어떤 분들은 이거 핸드폰 이렇게 거치해둔 거치대 세워놓고서 이제 운동하는 거 찍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게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뭐, 이제 브이로그를 몇 시간씩 찍으면 요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1: 근데 보통은 헬스클럽에서도 촬영을 못하게 할 거려. 그렇지 않나요?
0: 아, 근데 뭐 이거 찍는 분들 계세요. 아, 영상.
1: 그 뭐 셀카야 가능하겠지만 괜히 옆에 운동하시는 분들 걸리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죠.
0: 그러니까 네. 이런 분들은 그 1대1 PT를 받으시든지 아니면 이제 헬스장을 집 앞에다가 뭐
1: 그렇지.
0: 본인이 차린 다음에 그렇지. 뭐 그건 뭐 마음대로 뭐 하셔도 되는 거니까.
1: 1대1 PT 받는 경우에는 네. 뭐 어떤 옷을 입고 가고 뭐라도 상관없죠.
0: 네. 아니면

0: 특정 시간대 가면 아무도 없을 때 있어요. 뭐 그럴 때 자유롭게 하시고 일단 사람이 들어오면은 주변 사람을 배려해 주셔야 된다.
1: 일단 공공장소 어떻게 보면 그것도 공공장소인데.
0: 그럼요.
1: 거기서 그 촬영은 못하게 돼 있거든요. 네. 예, 예.
0: 여기 맞네요. 박지은님도 헬스장 셀카 빌런 본인만 아, 찍으면 다행인데 옆 사람 뒷 사람 다 나오게 그러니까. 찍으면 너무 싫죠.
1: 아, 맞아 맞아 맞아.
0: 김병렬님 거울 앞에서 운동은 10초 셀카는 10분 찍는 분 있어요. 0597님 원판 쌓아놓고 앞에서 5만 가지 포즈로 사진 찍는 분들. 거기는 이제 기구할 때 원판을 높이 쌓아서 자기 높이 맞추려고 뭐 다
1: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자기 찍잖아요. 옆에 계신 분이 죄송한데 뭐 하시는 거예요?
0: 그치.
1: 지금 저 찍으신 거예요? 아니에요. 어. 저 찍은 거예요. 어. 그렇게 오해 사는 경우도 저도 한번 그런 게 있었어요. 어디서 촬영 잘 찍는데 왜 저를 찍으세요? 안 찍었다.
0: 맞아, 맞아.
1: 저 전지 모르고.
0: 맞습니다.
1: 저 마스크 쓰고 있었거든요.
0: 네.
1: 그런 오해 사는 경우도 있으니까 항상
0: 조심하셔야 예, 예. 돼요.
1: 예. 그런 걸로 그냥 실갱이 하면 안 되시니까 더우니까 조심하시고.
0: 좋습니다. 예. 네 번째 가볼게요.
1: 왜 그래, 왜 그래?
0: 이건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요.
1: 그건 뭐야?
0: 소리 빌런. 뭔지 아세요?
1: 그건 모르겠는데.
0: 헬스장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막. 요게 이제 보통 그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두 개 정도 더 칠 때 이 소리가 꼭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습관인 분들이 있어. 너무 괴성을 지릅니다.
1: 제가 좀 그래요. 제가 좀
0: 잘한다. 잘한다. 그거예요, 그거. 예, 이런 분도 있죠. 그리고 요것뿐만 아니라 저는
1: 그런 분들은 약수터가 사셔야 돼요.
0: 그치.
1: 아이고야.
0: 맞아요.
1: 네네.
0: 약수터에도 그런 분들 많이 있고.
1: 약수터는 좀 괜찮아요. 넓으니까. 네. 넓으니까.
0: 근데 이런 이상한 개성 말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거슬리는 거는 어. 기구 쾅쾅 내려놓는 아, 소리
1: 그래,
0: 있어요.
1: 그래.
0: 예. 그래서 이제 벤치프레스 할 때 중량 높은 거 들고서 한 다음에 온갖 소리 다
1: 쿵,
0: 내고
1: 쿵 소리 내고
0: 그 다음에 그 내려놓을 때 또 무거우니까 손에 힘을 아예 빼서 쾅쾅쾅 소리 나고
1: 그러니까 들질 말든 그거
0: 맞습니다.
1: 무거운 걸 들어가지고
0: 예, 그리고 이런 분들도 있대요. 바벨 쥐고서 이번 분들이 또 귀에는 또 어. 이어폰 음악 들으면서 하니까 댄스, 내 소리가 큰지 모르는 어, 거야.
1: 댄스 뮤직 듣고 있으니까 모르지 안 들리지.
0: 할 수 있다 막 이렇게 하시는 분.
1: 근데 그렇게 하면 나는 더 안 좋은 것 같아. 얼굴이 찌푸리게 얼굴이 더 이렇게 좀
0: 맞아.
1: 늙을 것 같아. 적당히 해야지 막. 예.
0: 그리고 이런 분들도 있어. 가슴 운동 한 다음에 자기 가슴에 왜 때리나 모르겠어.
1: 이거
0: 어 막 왜 때리나 모르겠어.
1: 피스.
0: 그 막 자기 몸에 빵빵빵 때려.
1: 혈액순환 되라고. 피스.
0: 어떤 분들은 자기 뺨도 빡빡 때려요. 각성되라고.
1: 너는 어디 다녔길래 그런 거 다 봤니? 내 주위에는 그 가슴 때리는 사람 없었는데.
0: 가슴 때리는 분 있다니까. 예. 그래서
1: 그리고 그거 있다. 온 온탕에다 냉장할 때.
0: 맞아.
1: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있잖아.
0: 어, 정승희 님도 예. 한증막 사우나에서도 그렇게 소리 낸 사람들이 있어요.
1: 아, 그 땀이 막 나잖아.
0: 아, 맞아.
1: 남자들은 그러거든. 깜짝 놀랄 때. 그 다리 턴다?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다리를.
0: 그리고 사우나에서 지금 그건데, 그 한증막 안에서 땀 털면 정말 싫어.
1: 땀 털는 거 알죠, 뭔지?
0: 네, 알죠, 당연히 알죠.
1: 일어나가지고 뒷모습으로.
0: 그리고 그거 땀 찬 거를 손으로 밀어가지고, 쫙 해서 바닥에다 뿌리는 분들.
1: 근데 이제 남자들도 사우나 가면 서로 안면을 안 보니까 에이. 뒤로 돌아가지고
0: 맞아.
1: 다리를 딱딱 쳐면서 막 땀.
0: 맞습니다. 아 이것도 싫어. 신종섭님. 운동하면서 저도 트름하는 분들 계세요. 어. 에이, 이것도
1: 예.
0: 사실 좀 불쾌합니다. 입을 가리고 하시던지.
1: 어딜 다녔니?
0: 저희 아파트에서 봤어요. 트름하시는 분.
1: 아, 트름이야 뭐. 그래도 트름 안 들려고 귀에다 꼭 음악 듣고 하는 거예요.
0: 맞아요. 그 박대성님이 바벨을 조용히 내려놓는 것도 실력입니다.
1: 어, 그렇지. 맞아요.
0: 진짜 고수는 무겁게는 무겁게 들고 소리는 가볍게 내더라고. 이렇게 하셔야 돼.
1: 그것도...
0: 이게 왜냐면 처음에 습관이 잘못 들면은 그 소리를 계속 내게 돼요. 하면서.
1: 이게 유튜브로 배우면 그래요.
0: 맞죠.
1: 1대1로 이렇게 저 PT 에. 받으면 에. 그렇게 안 하죠.
0: 예. 아, 아까 가슴을 너무 세게 때리니 아프네요.
1: 아우, 심장이 아프다.
0: 아, 너무 재밌다. 아,
1: 심장 아프다 노래 없나? K-Wheel의 노래 없니? 아우, 심장 아파.
0: 자.
1: 뭐가 웃겨 그게.
0: 아, 그거 너무 웃긴데. 자, 마지막 다섯 번째 가볼게요. 트레이너 꿈나무세요? 훈수 빌런.
1: 아, 나
0: 이거 너무 싫어요, 진짜.
1: 나 이건 다 본 적이 없어.
0: 있어요, 진짜.
1: 뭐 어떻게 한 건데, 이거는?
0: 어? 아, 죄송,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진짜 있어요. 그거.

0: 그렇게 하면 허리 다쳐요. 보통 이렇게 많이 하세요. 그렇게 하다 다치세요. 이렇게 하고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자칭 운동 박사 등판인데 헬스장 돌아다니면서 남의 운동에 감나라 배나라 구구절절 참견하는 유형. 근거 없는 정보가 이제 부상까지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되고 사실 약은 약사에게, PT는 트레이너에게.
1: 그렇죠, 그렇죠. 예. 예.
0: 근데 이제 국가에서 인정한 건강 운동 관리사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분들의 특징이 또 저는 제일 이제 훈수는 안 두는데 저 운동할 때 옆에서 아 그거 아닌데라는 표정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분이 있어요. 아 그러면 자꾸 이게 의식이 되니까 불편해. 뭔가 입이 근질근질해서 말해주고 싶은데 또 다가오진 못하면서 아 저거 아닌데 하고 쳐다보는 분들. 네.
1: 저는 실제로 그 헬스클럽에서 네. 이제 운동하고 나면 찬물 마시잖아요. 네. 물을 따라. 나 뒤에서 기다려. 뒤에 사람이 있잖아. 물을 따는데 옆에 가서 먹으면 되잖아. 따라서 그 자리에서 마셔.
0: 안 비키고.
1: 안 비키고. 그거 어. 아, 좀 비키지 왜. 물을 따라서 옆으로 나가서 드시면 그렇지. 되는데 딱 따라서 그 자리에서만 먹으면 뒤에 사람들 서 있거든.
0: 먹고 꼭 한 잔 또 더 먹고.
1: 먹고 빨리 옆으로 좀 빠져주는 게 좋을 것 같다.
0: 맞습니다.
1: 그 잠깐인 것도 그것도 네. 예의다.
0: 맞아요.
1: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건 저는 겪었던 거예요. 네. 예.
0: 그러니까 훈수는 사실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한은 네네. 좀 삼가주시기를.
1: 그럼요.
0: 뿌옇뿌옇님이 특히 여성들한테만 훈수두는 남자가 있다고.
1: 그렇지. 예.
0: 김선정님 운동 자세 묻지도 않았는데 훈수두는 사람. 네. PT는 신청한 사람에게만 부탁드립니다.
1: 맞아요.
0: 네,
1: 맞아요.
0: 이런 분들이 있네요.
1: 예.
0: 네.
1: 재밌었습니다. 예. 네. 진짜 지금 공감대가 많이 가는 그런 그쵸? 내용이었어요.
0: 네.
1: 예.
0: 네.
1: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0: 가는 거예요죠?
1: 예,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1분이 시간이 남았는데 어떡할까요? 자 김정국의 노래 들을게요. 아니 저는 이렇게 하고 얘기도 하려고 했는데 예. 사랑스러워 들으면서 1부 마감하겠습니다. 얼마 노래 못 나가지만 2부에서 또 키워드로 돌아오니까 여러분 바로 이어서 함께해 주세요.

0: 다 있어.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공간 코디는 코디너.
4: 공간 만들기 코디너.
5: 코디너.
4: 공간 연출도 코디너.
5: 코디너.
4: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엔
3: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4: 코디너.
6: 안녕, 오늘도 제가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5시 여러분의 찐친이 되어드릴게요.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7: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8: 잠들어 있는 여러분들의 흥, 여러분들의 야성, 여러분들의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드리겠습니다. 유로비트로 날라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9: 박명수의 라디오쇼 출발.
8: 전민기 씨와 함께하는 네. 검색엔차트 2부 시작됐습니다.
10: 문자 난리 났는데요. 예, 예. 6236님은 대학생 예. 우리 아들이 빌런이에요.
8: 왜요?
10: 해병대 전역 후에 헬스장 1년치 끊어놓고 예. 한 달에 한두 번씩밖에 가질 않습니다. 아, 이건 집에서 빌런 맞네 진짜. 그 다음에 예. 송종원님. 헬스장에서 커플 싸움 나면 진짜 꼴불견입니다. 만나든지 헤어지든지 밖에서 하라고요. 예. 운동하다가도 많이 싸워요. 하여튼 연인 사이 부부 사이는 뭔가 가르치려고 하면 안 돼요. 가르치는 예. 것 자체를 하면 안 돼요. 전문가와 상의해야 됩니다.
8: 진짜 이 공감 진짜 공감 가능 하나 있어요.
10: 뭐예요?
8: 고영우님 예. 옆에서 이제 내가 이제 러닝을 탔어. 예. 트레이드 밀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탔어. 근데 옆에서 나랑 좀 비슷하게 나보다 좀 젊은 애가 예. 팔로 뛰어 팔. 어? 난 구려해. 진짜. 내가 쟤 이긴다. 쟤 이긴다. 10분. 내가 구로. 내가 쟤보다 내가 체력 더 좋다는 걸 보여줄 거야.
10: 그렇지.
8: 경쟁 붙는 거야, 경쟁. 그거 있어, 그거 있어.
10: 그리고 힘든데 안 내려가. 끝까지 계속 뛰어, 둘이.
8: 10분도 이기려고. 10분도. 내가 더 이긴데. 그리고 걔가 내릴 때 안 줘. 아, 걔가 이제 속도를 줄일 때 안 도해.
10: 이겼다. 그거 이겨서 뭐예요?
8: 그거 진짜. 그거 맞아. 있어요. 나도 그런 적 있으니까.
10: 그러네.
8: 그리고 또 하나 꼴불견 있어.
10: 뭐예요?
8: 막 운동하고 있다가 갑자기. 아이고, 김사장이야.
10: 아는 사람 아유, 만나서
8: 너무 큰 소리로 막
10: 맞아 소란스럽지.
8: 아유 뭐 네 몸감 잘 됐어. 뭐 두째 잘 있고.
10: 맞아요.
8: 아 뭔 상관이야. 네. 알지도 그럼 아유 뭐 아유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유 오랜만에 이렇게 해야 돼. 아이고 오랜만에 아이고 오랜만에 몇 년 만이야 이게. 공은 잘 맞아 이런 네. 거.
10: 근데
8: 뭐,
10: 형님은 또 연예인이니까 운동하고 있을 때 또 너무 와가지고 아는 채도 힘들 것 같긴 해요.
8: 아는 채 안 해요.
10: 아 그래요?
8: 인상을 쓰고 있어요. 네. 오지 말라고.
10: 자 이도엽님. 방귀 대놓고 끼는 방귀 빌런도 있어요. 뿡뿡 엄청 큰 소리 내면서.
8: 근데 그거는 러닝 뛰면 나와요.
10: 근데 아까 저 솔직히 말해도 돼요?
8: 저 많이 꼈어요. 그거는 미안합니다.
10: 아까 예. 스쿼트 할 때 그때 다행히 냄새는 안 났는데.
8: 안 꼈어요.
10: 아 뿡 소리 들었어요.
8: 아니야 진짜 안 꼈어요. 하늘에
10: 진짜 들었어요.
8: 안 꼈어요.
10: 아 꼈어요.
8: 안 꼈다니까.
10: 진짜 꼈다니까요. 아니,
8: 똥긴 놈은 난데 네가 왜 거기서 그래. 안 꼈대. 진짜 계속 꼈다고 그러니까 안 꼈어.
10: 알겠어요. 네. 자 이거 재밌네요. 강민성님. 헬스장 운영 10년 했었어요. 수건을 그렇게 가지고 가요. 이건 좀 안 돼. 한 달에 50장 이상 또 시켜요. 가져가셔서 무엇 하시는지. 수건을 왜 가져가지?
8: 근데 나는 양말은 한번 가져온 적 있어요. 양말.
10: 실수로?
8: 모르고.
10: 그래.
8: 모르고.
10: 아 그럼 다시 갖다 주면 되죠. 네.
8: 안 갖다 줬어요.
10: 왜요?
8: 까먹고요.
10: 이번에 갖다 주세요.
8: 저번에 저기 바디로션을 제가 들고 나왔더라고요.
10: 그런 거 실수로 할 수 있지.
8: 정신이 나가니까 이제는 에. 바디로션도 작은 것도 큰 거잖아. 그걸 들고 내가 차 안에 내가 나온 거예요. 이거 여기 내 손에 있지?
10: 그러니까 실수는 할 수 있는데 보통 그럼 이제 되돌려 놓으면 됩니다.
8: 샴푸나 블루투스는 한 10번은 놓고 왔을 거야.
10: 그럴 수 있어요.
8: 다 놓고 맞아요, 맞아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10: 근데 예. 한 달에 50장 이상 시킨다. 이건 안 되겠다.
8: 뭘,
10: 여러분.
8: 뭘 50장을 시켜?
10: 수건을 아, 하도 가져가셔갖고.
8: 그건 안 되지. 예,
10: 수건 제발 좀 갖다 놓으시기를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8: 모르고 그러셨겠지.
10: 맞아. 아 맞아. 이것도 있다.
8: 뭘?
10: 아 이거는 저도 한 번은 반성해야겠다. 5040님이 원판 빌런이요. 기구의 무게 원판 잔뜩 껴놓고 원상복구 안 하고 가는 분들도 너무 빌런이에요.
8: 아, 그거 맞아. 그것도 문제야.
10: 그리고 이거를 빼서 양쪽에 요 무게대로 이렇게 껴놔야 되는데 막 엉터리로 껴놓으면 요 10kg 하나 맨 앞에 맨 뒤에 있으면은 요것도 빼기 힘드니까.
8: 그거 빼다가 엎어진 적 많아.
10: 맞아요.
8: 그거 들다가 잘못해서 옥수수 다 나가는 사람도 있어. 진짜 조심해야 돼요.
10: 그래 맞아.
8: 자기 힘에 맡겨야 된다 이게.
10: 아 이건 저도 반성합니다. 에. 원판은 제자리 꼭 되돌려놔야 됩니다.
8: 저는 근데 너, 뭐 반성 안 합니다. 워낙 뭐 무겁게 든 적이 없기 때문에. 5kg짜리 두 개밖에 안 들어서.
10: 저도 사실 10kg 예. 이상은 잘 안 드는데.
8: 안 들기 때문에 저는 예. 괜찮아요. 그런 적 없습니다. 양심 가책이 없습니다. 네. 예.
10: 자, 여기까지
8: 자 이제 갈게요.
10: 네. 자, 그러면 이제는 첫 번째 키워드 만나보도록
8: 이거
10: 하겠습니다.
8: 이거 진짜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거? 와.
10: 그 AI 유료로 쓰고 있는 우리 박명수 씨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8: 유료로 웬만한 사람 다 쓰지 않아요?
10: 저는 아직 안 써요.
8: 밖에 계시면 유료로 쓰는 분.
10: 없네.
8: 뒤쳐졌구나. 네. 예.
10: 자, 이세돌대 알파고 세계 대결 기억하시죠?
8: 네.
10: 이게 벌써 10년 전입니다.
8: 네.
10: 10년 후 또 한 번의 역사가 새롭게 쓰였습니다.
8: 이세돌 씨가 그때 이겼잖아요. 너무 잘했죠. 그런데 네. 이번에 또 새로운 역사가 또.
10: 자, 그때 한 판 이겼나? 아, 이제 요 뒤에 있다 다시 소개해드릴게요. 자, 바둑으로 AI를 제패한 세계 랭킹 1위 신진서 첫 번째 키워드로 준비를 했습니다.
8: 야, 바둑도 잘 나가는구나 진짜.
10: 네, 감성어가 이제 승리하다가 제일 많고 인공지능 뭐 이런 단어들 보고 있는데 지난 21일이었죠. 바둑 세계 랭킹 1위 신진서 구단이 바둑 인공지능 프로그램 카타고를 상대로 2승 1패로 역전승했습니다.
8: 예, 예.
10: 17일에 1국에선 패했는데 19일, 21일, 2국, 3국 연달아 이기면서 최종 우승을 했고요. 이게 사실은 의미가 있는 게 AI 성능이 사실 크게 발전한 거예요.

0: 10년에 비해서.
1: 그래서
0: 예, 공식 대국에서 이제 2점 접바둑으로 카타고를 연이어 꺾은 거는 신진서 구단이 처음입니다. 2000년생이에요. 부산 출신이고 부모님 두 분 다 바둑을 두셨다고 합니다. 네. 5살 때부터 부모님한테 바둑 배웠고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독학으로 했대요.
1: 천재,
0: 천재. 대단하다 진짜.
1: 천재, 천재.
0: 천재 맞아. 천재. 2012년 제1회 영재 입단 대회로 프로 입단에 성공했고요. 현재는 조훈현, 이창호, 이세돌 뒤를 이어서 한국 바둑 랭킹 1위, 세계 랭킹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1: 진짜,
0: 있습니다.
1: 진짜 자랑스럽다.
0: 네,
1: 아, 진짜
0: 맞습니다.
1: 자랑스럽다 정말.
0: 10년 전에는 알파고였잖아요. 예. 이번엔 카타고인데 카타고. 현재 가장 강력한 바둑 AI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그 2016년에 이세돌 구단과의 대결에서 승리하면서 세상을 놀라게 했던 알파고와는 별개로 개발된 그렇지. 그런 프로그램이고 알파고 이후에 바둑 AI 기술이 당연히 발전했겠죠. 훨씬 더 발전했고.
1: 아유, 그럼요.
0: 그게 결과가 바로 이 카타고인데 이번 대국에서 이 카타고는 고성능 그래픽카드 4장을 동시에 연결해가지고 그런 전용 컴퓨터로 운영이 됐고 시간 제한 없이 한 수당 20초 안에 착수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계산 능력을 가진 컴퓨터로 최선의 수를 엄청 빠르게 찾아내는 그런 기계였고 근데 이번 대국이 신진서 구단이 흑돌 두 점을 먼저 놓는 이제 접바둑으로 진행이 됐는데 사실 이 접바둑은 실력 차이 날 때 약한 쪽이 돌을 미리 몇 개 올려놓고 시작하는 방식인데 사실 신진서 구단에게 조금 유리하긴 하지만 다른 프로 기사들은 같은 조건에서도 카타고한테 완패를 했다라는 점에서 이 신진서 구단이 1승이라도 거두면 성공이라고 내다봤는데 무려 2승을 한 거고요.
1: 아, 우리 양독환님이 잠깐 주셨는데 네. 실력도 대단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멘탈. 이게 그래.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0: 맞아.
1: 이게 사람이 이게 진짜 어떻게든지 그 흔들리지 않는 그 멘탈 이걸 컨트롤한다는 것 자체가
0: 맞아요.
1: 대단한 거예요, 진짜 신진서. 아,
0: 근데 2000년생이 어떻게 이렇게 마음과 내면을 다스릴 수가 있지? 그렇죠?
1: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분들을 도사라고 그러잖아요, 도사.
0: 맞습니다.
1: 도사야, 도사.
0: 도사입니다.
1: 도사야, 진짜.
0: 그래서 1국에는 사실 카타고 예상치 못한 수에 이제 당황하면서 패했는데 2국에서는 후반부에 적절한 때 공격에 나서서 신진서 구단이 승리했고 3국에서는 대국 내내 차분히 집을 쌓는 전략을 차, 택하면서
1: 진짜,
0: 네, 예상 승률 99% 끝까지 지키면서 완승했고요.
1: 존경스럽다, 존경스러워.
0: 그 3국에서 익숙한 포석 피하고 의도적으로 변칙을 택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연탄 능력에서는 AI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이 예측 불가능성을 전략으로 활용했는데 이세돌 구단이 어쨌든 이걸 봤을 거 아니에요. 카타고가 변칙에도 정석으로 수를 뒀대요. 요게 이제 AI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줬다라는
1: 그게
0: 평가입니다.
1: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네. 신진서 우리 기사께서 네. AI와 되게 친한 거야. 신세대잖아. 그러니까
0: 네. 아,
1: MG야, MG. MG니까
0: 맞아요,
1: 맞아요. AI하고의 어떤 그 교류를 오래 해오다 보니
0: 그 시스템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1: 이제 아는 거야. 근데 우리 이세돌 기사는 예전에 이제 처음에 알파고. 이제 그저 네. AI가 나왔잖아요.
0: 맞아요.
1: 그때는 이제 시작 단계니까 약간 네. 서툴 수 있지만
0: 맞습니다.
1: 요즘 이제 MG들 신진서 기사님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잘 다루고 아니까 좀 더 좀
0: 그러니까 이 AI가 어떻게 하냐면 예, 예. 기존에 있던 모든 수들을 다 넣어가지고
1: 그렇죠.
0: 그걸 이제 저장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두고 자동적으로 이기는 확률을 계산하면서 하는 건데 이제 이 카타고도 보지 못한 어떤 수를 딱 두니까
1: 그러니까
0: 예, 이겼던 거죠.
1: 그러니까 경우의 네. 수를 다 알고 한 거 아니야.
0: 맞습니다.
1: 진짜 자랑스럽네요. 진짜로.
0: 어쨌든 예. KBS랑 최근에 인터뷰를 했는데 앞으로도 AI의 도전을 계속하겠다. 너무 예. 거창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컨텐츠로서 사람들의 흥미를 끌었으면 좋겠고 바둑의 재미를 좀 널리 알렸으면
1: 예,
0: 좋겠다.
1: 예, 예.
0: 그러니까 바둑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바둑에 관심 갖고 또 어린 친구들이 시작하기를 바라는 좀 그런 마음에서 하신 것 같아요.
1: 나는 그걸 네. 좀 더 재밌게 하자면
0: 어떻게 해야 돼요?
1: 그 같이 이렇게 그 바둑 두는 분이 이제 그
0: 카타고
1: 카타고 대신 사람이 놔주잖아요. 그거를 로봇가 놔주면 로봇가 이제 딱 앉아가지고 로봇도 요새 저
0: 아, 그건 충분히 가능할
1: 피지컬
0: 것 같은데.
1: 피지컬 AI 네. 요새 충분히 이렇게 나오니까.
0: 아니 우리 월드컵에서 봤잖아요.
1: 로봇가 딱 네. 앉아서 로봇가 놔주고 네. 여기 우리 신진서 기사님이 앞에서 놔주고 그러면 더 재밌을 것 같아.
0: 네.
1: 나는 그 사람이 하는 것보다 왠지 좀 진짜 로봇 AI를 이기는 느낌이잖아. 그런 것 좀 해봐요.
0: 보긴 본 것 같긴 한데.
1: 한번 해봐요. 아무튼, 예. 재밌을 것 같아. 해봐요. 그럼 관심 더 가잖아요.
0: 맞습니다.
1: 예, 예.
0: 지금. 네, 말씀해 주세요.
1: 아니, 다, 네. 그게 다예요.
0: 신공지능이란 말이 나왔대요.
1: 예.
0: 구기현님이 예, 바둑기사다운 차분함에 반하고 실력에 감탄합니다. 양혜종님, 신진서 이세돌.

0: 이창호 대한민국 레전드들 신은주님 AI도 사람이 만든 거니까 지면 안 되죠 라고 하셨고요. 남경배님 사람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정말 대단합니다. 한국에 똑똑한 분들이 참 많아요. 자랑스럽습니다 하셨고 맞아. 김영재님
1: 진짜 자랑스럽죠.
0: 전 아까 AI랑 오목 두 번 했는데 다 졌어요. 예.
1: 아 진짜 재밌다. 진짜 그 신진서 우리 저 네. 기사는 대단한 거예요.
0: 너무너무.
1: 사실 뭐 바둑이 일본 중국 우리만 많이 하잖아요.
0: 맞아요.
1: 중국 인구가 몇 명입니까? 네. 네. 그 고수들이 많을 텐데도
0: 10억이 넘나?
1: 진짜 자랑스럽습니다. 네. 예.
0: 10억이군요.
1: 10억 네. 10억 더 되지 사람아. 네. 인도가 이겼지 근데.
0: 네.
1: 다행이다.
0: 자 어떻게 할까요? 노래 들을까요?
1: 뭘 어떻게 해요? 예, 노래 한곡 듣고 가야죠. 예. 그래서 앞으로는 백화점에서 로봇이랑 오목 두고 있다고 오목 두고 왔다고 로봇이랑
0: 네 로봇 팔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제가 예. 저도 보긴
1: 봤어요. 그러니까 그걸 네. 하면 더 사람들이 관심 많이 갖다 그런 얘기고
0: 네, 어떤 분이 AI랑 화투 쳐서 본인 이겼다고 또 자랑해 주셨고요. 예,
1: 잘했습니다. 자 양자 컴퓨터 나오면 집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많이 이기세요. 헌트릭스의 노래입니다. 골든

0: 우리의 또 자랑이죠. 예, 우리 예. 골든 에어 헌트릭스.
1: 네. 어, 예. 7578님 이거 소개해 주세요.
0: 예. 밖에서 보고 있는데 제주에서 왔어요. 사랑해. 어떤 분이세요?
2: 아, 반갑습니다.
0: 근데 여기 왜 왔어?
1: 서울 구경. 박명수 형님 보러 온 거죠.
0: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제주 제주도에서 사시는 분들이세요?
3: 네.
0: 그 나랑 자리 바꾸자. 내가 제주도 갈게. 어? 나 여기 싫어. 어, 예, 예. 자, 저희가 저 선물로 치킨 쿠폰 보내드릴게요.
1: 와, 예. 축하드립니다. 예. 어, 멀리서 오셨네요.
0: 아이고, 예. 감사하네요. 이렇게 갈 데도 많은데 여기까지 와서 저를 보시고 감사합니다. 예.
1: 아마 뒤에 프로그램 보러 온 걸 수도 있어요.
0: 아, 폴킴. 폴킴
1: 어, 아니래, 아니래.
0: 폴킴 보러 왔어요? 박명수 보러 왔어요?
3: 아니에요, 아니에요.
0: 누구예요?
4: 아니에요. 저요? 명수 씨 보러
1: 대답을 못 하잖아.
0: 감사합니다.
3: 좋아요.
0: 야, 저기, 나보다 나이 어린데 명수 씨가 뭐니? 아이, 그래요. 오, 감사합니다. 예.
1: 고맙습니다.
0: 자, 마지막 키워드 빨리 갈게요.
1: 자, 예. 같은 날임에도 오전엔 폭우, 오후엔 폭염, 중부는 폭우, 남부는 폭염. 아. 진짜 오락가락하는 날씨 때문에 좀 혼란스럽긴 합니다. 올해
0: 아, 피곤하다, 정말.
1: 유난히 짧고 긁었던 이 시기가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근데, 장마를 준비했습니다.
0: 근데 이렇게 비폐를 입으신 분들도 뭐 좀 계시고 예. 그런데 작년만큼 이렇게 비가 많이 안 온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1: 맞습니다.
0: 예, 그죠? 다행인 거죠.
1: 그럼요.
0: 다행인 거죠. 네. 예, 예.
1: 기상청은 이 제주도는 지난 19일에 장마가 종료가 됐다.
0: 아, 진짜로?
1: 예, 라고 했고 아이고. 중부와 남부 지방은 26일에서 27일 사이 이제 야, 얼마 안 남았습니다.
0: 야, 그러면 올해는 그래도 큰 난리 없이 예. 잘 지났네. 그래서 아이고, 감사하네.
1: 맞습니다. 올해 장마는 역대급으로 늦은 아이고, 이달 1일 시작이 됐잖아요.
0: 감사하다. 예, 네. 예.
1: 종료 시점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라 비교적 짧게 그러니까, 예, 지나간 예, 겁니다.
0: 큰 피해 없이 이게 예. 태풍 거의 안 맞았죠, 우리.
1: 네, 맞아요.
0: 아,
1: 얼마나 쪽으로 많이 갔고.
0: 아, 진짜 감사한 일이죠.
1: 그래서 이번 장마가 정체 전선이 가로로 길게 좁게 뽑아진 형태로 이게 남부를 오락가락하면서 좀 비를 뿌렸던 게 특징이에요. 예전에 사실 장마하면 전국에 다 내렸었거든요.
0: 아니 그러니까 네. 강남역 쪽에 또 막 홍수 날까봐 사람들 조마조마하잖아. 그런 일이 없다는 게 얼마나 다행이야.
1: 맞습니다, 맞습니다.
0: 아이고 예. 정말 또 철저하게 준비도 하셨겠지만
1: 그렇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누적 강수량이 조금 또 어떤 때는 가뭄이 좀 우려될 정도가 있어서 고기는 약간 피해 안 주게 좀만 그러니까, 더 내려줬으면 하는 약간, 바람이 있긴 해요.
0: 약간 가뭄이 걱정이야. 좀 약간 네. 너무 안 온 게 아닌가 하는 것도 들고.
1: 왜냐하면 그 경북 청도군의 운문댐 저수율이 지난해 이제 72.8에서 올해 28.9%까지 떨어졌대요.
0: 심하다. 아이고, 네. 심하네. 아이고.
1: 어쨌든 오늘과 내일 수도권과 강원 중심으로 비가 좀 올
0: 예,
1: 거고요.
0: 예, 예. 좀 와야 되겠네요. 예.
1: 26일에는 정체전선이 좀 내려가면서 중부지방하고 전북 경북에 좀 강한 비가 아, 내린다고 그래요? 하니까.
0: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1: 끝까지 좀 안심하지 마시고
0: 아,
1: 예, 좀,
0: 그렇지, 그렇지.
1: 네, 그리고 필요한 데는 조금 내려주기를 아,
0: 제 얘기는 그 얘기죠. 그 얘기죠.
1: 맞습니다,
0: 예,
1: 맞습니다.
0: 너무 지금 예. 가뭄으로 힘든 데는 와야 되고
1: 맞습니다.
0: 예, 적당히 와야죠. 그 말씀 드린 겁니다.
1: 근데 이제 장마가 끝나면 폭염이 그렇지, 이제 본격적으로 예. 시작되기 때문에 이거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0: 예,
1: 같아요.
0: 예, 8월, 예,
1: 폭염주의보.
0: 8월 7일이 입추예요. 입추. 네. 예, 그러니까 좀 한번 꺾이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를
1: 맞습니다.
0: 해보면서
1: 예.
0: 예, 아무튼 비 피해 네. 예. 어, 더위로 인한 피해 없도록 좀 바라고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 네.
0: 너무 감사하고요. 방학 퀴즈 있어요?
1: 네. 방학 퀴즈 빠르게 내드릴게요. 오늘 첫 번째 키워드로 바둑으로 AI를 제패한 세계 랭킹 1위 신진서 구단 소식 전해드렸는데 신진서 구단한테 역전패를 당한 이것 현재 가장 강력한 바둑 AI 프로그램 이것 맞춰주시면 됩니다.
0: 네.
1: 1번 알파고, 2번 카타고, 3번 해볼라고, 4번
0: 풍양고.
1: 자, 문자번호 샵89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추첨을 통해 10분께 두뇌 영양제 보내드리겠습니다.
0: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안녕히 계세요.
5: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6: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7: 메디힐 토너 패드.
9: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퇴직연금비.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AI와 IBK 기업은행.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여러분 이제 다 오셨어요. 잠시 후 가요광장에서 뵙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Would you like some coffee? I love coffee, I love
2: tea.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준비한 푸짐한 선물입니다.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시티 호텔에서 숙박권, 서머셋 팰리스 서울에서 1박 숙박권,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청소이사 전문 영구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제오 헤어 프랑크 프로보에서 샴푸와 헤어 마스크 세트,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160년 전통의 마루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 된장 세트,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자꾸 생각나는 청주 명물 은영이 떡볶이에서 떡볶이와 어묵탕,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 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홍어 무침 정석 의정부 해성 홍어에서 홍어 무침 세트,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각질 제거의 고수 한방 아라 한수에서 묵은 각질 제거 필링 젤, 안 입은 뜻 착 갓 바디에서 안착 팬티, 부침 요리 명가 사옹원에서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 미국 기능성 신발 오쏘핏에서 세상에서 제일 편한 운동화, 프리미엄 맞춤 정장 포튼가먼트에서 150만원 상당 맞춤 정장 상품권, 브리티시 라이프스타일 런던 포그에서 의류 상품권,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우리 아이 첫 영양제 비비드 몽타주에서 레몬맛 오메가3 젤리,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젖소의 건강함 야베스 목장에서 플레인 수제 요거트, 리브랜딩한 오크우드 여의도 파크 서울에서 1박 숙박권, 생활의 가치를 위한 뮤센에서 제로터치 밀대 걸레 세트, 매일 만들어 신선한 연두네 방앗간에서 국산 참기름 들기름 세트, 엄마 손은 약손 사임당 패치에서 피로회복 발패치를 드립니다. 방학 퀴즈의 정답은요, 이번 카타고였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저희 홈페이지 선곡표에 올려놓을 테니까 들어오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끝곡은 BTS의 노래 수임 맞아요? 수임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괜찮아요. 예, 정신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일단 괜찮습니다. 예, 즐거운 여름 계속 만들어 보시고요. 저는 내일 11시에 뵙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아이들 미연입니다. 오늘은 진우님의 여행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뇌병변 장애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아들 진우와 고향인 경주에 다녀왔습니다. 동궁과 월지는 턱이 없고 평탄해서 휠체어로 산책도 하기 편했고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 차량을 이용해 여행의 피로를 덜 수 있었어요. 가족 행사를 마치고 경주의 야경을 즐겼던 그 순간 더운 여름에도 제선을 꼭 잡는 진우의 용기가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좋아 잘 출발해요.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점심시간에 접어든 도로 위로 여전히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월드컵대교 부근 4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방화대교부터 속도 줄여 지납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청담대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부근으로 많이 혼잡하고요.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군자교 부근 1차로에서는 여전히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역시 부근으로 차량대 서행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영남권 활천 부근 1, 2, 3차로와 더 가서 건천 휴게소 부근 1, 2차로에서는 각각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후 수도권 달래내국의 부근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2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는데요. 정체는 이 달래내국에부터 반포까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 독립기념관에서 옥산분기점 사이로는 작업 여파받아 8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입니다.

0: 더욱 행복한 해피 투게더. 노래와 이야기가 만나는 팀 오디션 해피 투게더. 혼자가 아니어서 좋아.
1: 사람을 읽는 유재석, 이야기를 담는 장항준, 음악을 듣는 윤종신과
0: 가치의 가치를 증명할 무대가 궁금하다면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30분 KBS, KBS.

안녕하세요. 임백천의 백뮤직 DJ 천입니다. 때로는 그 동기나 결과보다 뭔가를 하고 있다 그 기분이요 더 열심히 더 즐겁게 하는 에너지가 되기도 하죠. 운동할 때요, 와 내가 일주일 내내 빼먹지 않고 운동하고 있네, 이 새벽에 나와서 수영을 하고 있네, 와 나 되게 생산적

적인 사람 같은데 뭐 그런 느낌이요. 뭐 거대한 목표나 결과는 너무 멀리 있어서 당장 등을 떠밀어 주지 못하죠. 부담이 크면 시작도 하기 전에 지칩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뭔가를 하고 있다는 그 감각은 사람을 더 신나게 하죠. 물론 이 감각도 내가 나를 대견하게 봐야만 켜지는 스위치지만요.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뭘 하든지 즐겁게 하고 있으면 무조건 잘하는 겁니다.

오늘 금요일답게 아주 에너지 넘치는 노래로 여러분과 만났어요. 스매시 마우스의 Pacific Coast Party였습니다. 이걸 의역하면 태평양 해변 파티, 뭐 그 정도 되겠죠. 자, 이제 바다로 떠나자.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우리 자유를 만끽하자고. 인생은 즐길 때 더 빛나는 거야라는 스매시 마우스의 아주 멋진 노래였습니다. 김채연 씨군요. 저희 가족은 내일부터 휴가라 여행 짐 싸고 있어요. 짐 싸는 건 힘들지만 설레네요. 아유, 좋으시겠다. 그렇죠. 7말 8초 여러분들. 열심히 일한 여러분들 떠날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그죠? 짐 쌀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계획 세우고. 잘 다녀오세요. 노효정 씨는 어우, 화장하셨군요. 헉, 화장했는데 다른 사람이 거울에 보여요. 충격. 폭염에 어질어질합니다. 아유, 효정 씨 너무 예쁘실 것 같습니다. 조혜영 씨군요. 운동해야 되는데 궁뎅이가 무거워요. 운동하게끔 동기부여 말 좀 부탁드려요. 백디. 혜영 씨, 운동과 다이어트는 내일부터입니다. 네,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세요. 1037님. 와, 내가 기다리던 금요일. 아, 오타가 났네요. 그래도 찰떡같이 읽어주실 거죠? 제일 기다리는 금요일이라는 거예요. 네. 뭐라고 쓰셨냐면, 와, 내가 기다리는 금요일, 이렇게 하셨죠? 네. 시간이 이렇게 갔네요. 그죠? 벌써

0: 금요일입니다. 뭐 이번 주가 고됐든 수월했든 일이 술술 풀렸든 뭐 가는 데마다 걸림돌이든 여기까지 오셨으면 잘하신 거예요. 모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주말권이에요. 남은 오후도 좋은 음악 들으면서 기분 좋게 시작해보죠. 듣고 싶은 노래 신청곡이 우선입니다. 보내세요. 그리고 일상공감 그냥 웃죠 사연 기다립니다. 사소한 데서도 웃음 포인트 찾아내는 분들 있잖아요. 정말 소중한 재능입니다. 그런 분들 많이 참여하세요. 뭐 굴욕담도 좋고요. 실수담, 웃픈 사연 다 환영합니다. 그냥 웃죠 사연 소개된 분들 모두 햄버거 세트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문자 번호는 샵 1061 우물정 버튼 먼저 누르셔야 됩니다. 1061 문자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 전송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돈 쓰지 마시고요. KBS 어플리케이션 콩, KONG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깔아놓으시면요. 전 세계 어딜 가나 무료로 듣고 보실 수 있어요. 지금 당장 가세요. 잠시 광고 듣죠.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4: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7: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내용이 완전히 정반대인 노래인데요. 우리한테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가 있고 영국에는 이 Green Green Grass of Home이 있죠. 탐 존스와 조지 에즈라라는 영국 가수들인데 탐 존스가 86세입니다. 조지 에즈라가 33살. 아, 그러니까 할아버지하고 손자 나이인데 두 사람 목소리가 좀 비슷하죠. 진짜 손자라고 해도 목소리는 그게 그 엄마 아빠 이렇게 많이 닮잖아요. 그죠? 탐 존스의 Green Green Grass of Home. 7944님이 네, 신청을 하셨죠. 뭐 영국의 국민 가수죠. 자귀를 받았죠. 여왕한테. 요즘도 그 영국의 오디션 프로 심사도 하면서 활동을 하는 아주 대단한 가수입니다. 근데 Green Green Grass of Home은 이게 좀 아주 글쎄요. 극적인 가사라고 그럴까요? 좀 슬프죠. 고향의 푸른 잔디와 그리고 집, 사랑하는 사람들이 날 반겨주네요. 하지만 일어나 보니까 날 모두 쳐다보고 있네요. 꿈이었어요. 나 이제 사형을 앞두고 있는 사형수입니다. 내 고향 푸른 잔디 아래 영원히 잠들겠죠라는 아주 비극적인 가사입니다. 이어서 영국의 싱어송라이터 조지 에즈라가 노래한 Green Green Grass. 인생은 짧으니까 지금 이 순간을 즐기자라는 네. 애늙은이 같은 가사였습니다.

임시숙 씨군요. 저 지난주에 베트남으로 조금 이른 여름휴가 다녀왔어요. 딸이랑 사위 덕분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편하게 놀다 왔어요. 남은 여름은 백뮤직 들으며 홈캉스 할 거예요. 오,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은 서리태 갈아서 콩국수에 열무김치 먹을 건데 백디 좋아하시면 한 그릇 남겨놓을게요. 아우, 너무 좋아하죠. 열무김치가 막 담근 것보다 익은 김치가 더 맛있는데. 성영화 씨, 백디 오빠, 오늘도 멋져 보이는 건 왜일까요? 의상도 화사하니 너무 멋져요. 안과 가야 되나요? 저 시력이 1.5인데 가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좀 멋져요. 최선희 씨, 너무 더워서 아침 일찍 금강공원 트레킹하고 와서 식사하고 커피 한잔하며 보이는 라디오 앞에 앉았어요. 백디 동생분이 오셨네요. 짧은 머리가 엄청 어려 보여요. 저 어려요, 선희 씨. 엄청 어립니다. 집에서 말도 잘 안 듣고요. 못 먹게 하는 라면도 몰래 끓여 먹고 초콜릿도 혼자 몰래 먹는 초딩 입맛이랍니다. 김영순 씨, 우리 딸이 초등쌤인데요. 오늘 방학한다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는 방학도 없다 했더니 엄마도 일 안 하면 되잖아 합니다. 제가 안 하면 청소, 밥, 빨래는 누가 하나요? 주부도 엄연히 가사 노동자라고요. 아, 물론이죠. 김영순 씨. 딸이 아주 정말 공부 열심히 해서 선생님이 되셨군요. 아유, 이 아이들한테 참 잘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영순 씨의 교육 받고 그래서. 제가 시원한 커피 김영순 씨한테 보내드릴 거예요. 미국의 연주 밴드죠. The Ventures의 연주 Hawaii 5-0를 이소영 씨가 청하셨네요. 이 The Ventures 악단은 그 일렉트릭 기타의 교과서입니다. 그야말로 이 동명의 미국 TV 드라마 주제곡이죠. 그 하와이 배경의 그 경찰 수사 드라마였죠. 우리한테도 이게 방영이 됐었어요. 한국에서는 이게 처음에는 제5전선 뭐 그랬는데 그 이후에는 50수사대 그렇게 해서 됐었죠. 아, 그리고 미국의 힙합 그룹 블랙 아이드 피스의 Pump It, 에너지를 끝까지 끌어올리라는 노래입니다. 오늘은 모두 함께 뛰고 즐기는 거야.

일상의 다채로운 순간들을 나눠볼까요? 일상 공감 그냥 웃죠. 김태경 씨군요. 공원에 수국꽃이 예쁘게 피었더라고요. 그래서 수국 배경으로 셀카를 찍어서 엄마한테 보내드렸더니 바로 전화가 왔어요. 아이고 수국 이쁘다. 너 말고 수국만 다시 찍어서 보내라. 어? 핸드폰 배경사진 오게. 저 의문의 일패 맞죠? 꽃한테 존재감이 밀리네요. 엄마 나는 서운하지만 엄마가 귀여워 웃어요. 태경씨 마일리지 좀 쌓이다 보면 압니다. 사람보다 꽃이 이쁘다는 거. 2786님 저희 엄마가 20여 년 만에 여고 동창을 만나고 오셔서 화가 잔뜩 나셔 오셨어요. 엄마는 학창시절의 추억을 나누고 싶었는데 친구분이 자식 자랑 집 자랑만 해서 짜증이 나셨대요. 그래서 엄마도 맞불 작전으로 나가셨나 봐요. 우리 딸은 S대 나와서 대기업 다녀 이렇게요. 제가 엄마 왜 그런 거짓말을 해 했더니 그게 왜 거짓말이니? 나 서울에 있는 S대라고 안 했다. 그냥 S대라고 했다. 그리고 니네 회사 크잖아. 이러는 거예요. 제가 영어 이니셜이 S로 시작하는 학교를 나와서 참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저 웃죠. 아, S대죠. 자식 자랑, 집 자랑 많이들 하는데 대부분 본인의 약점이기 쉽습니다. 액면 그대로는 아닌 거죠. 그 부분이 허하거든요. 7233님 저희 부모님 농사일 도와드리러 갔는데요. 남편이 살탈까봐 얼마나 걱정하는지 모자 쓰고 토시 끼고 목수건 두르고 얼굴은 눈만 내놓고 꽁꽁 싸매는 것도 모자라서 30분마다 선크림을 덕지덕지 바르는 거 있죠. 저희 엄마가 보시고는 아무 말 없이 아휴 한숨을 푹 쉬시네요. 그저 웃죠. 장모님이 그 시험탁은 안 주실 것 같네요. 다음부터는 데리고 가지 마세요. 대신에 집안일 2박 3일 목록 주세요. 6297님 내가 나이가 좀 있는데요. 복지관에서 컴퓨터 교육을 받았어요. 집에 와서 아들한테 컴퓨터에 한글 프로그램 좀 깔아달라고 했죠. 아버지가 배운 거 연습 좀 해보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아들 말 뭘 연습을 해요. 그냥 추억으로 간직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귀찮을까요? 기가 막혀서 웃습니다. 어른들이 젊은 사람들한테 이해 못하는 것 중에 제일 큰 게 이 디지털 문제입니다. 아니 지들은 아날로그 아나? 어른들은 10번이고 100번이고 다시 가르쳐드리고 또 가르쳐드리고 도와드려야 됩니다.

가 같이 이렇게 숙여지죠. 캐나다 밴드 러버보이의 힘찬 에너지가 느껴지는 Walking for the Weekend. 한 주 내내 열심히 일했잖아. 이제 주말이야. 신나게 놀자라는 네, 그런 노래였습니다. 오늘도 그냥 웃지 사연 소개된 분들 모두 햄버거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사는 얘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임백찬의 백뮤직 1부에 이렇게 늘 소개하고 있어요. 지금 사연 주셔도 됩니다. 잘 챙겨놨다가 그냥 웃죠 시간에 소개될지 몰라요. 김수현 씨가 노래 들으면서 다들 일어나시겠습니다 하셨네요. 그렇죠. 사실 콘서트장 가면 그 앞에서 전부 서가지고 스탠딩으로 막 그냥 네? 춤추면서 노래 따라 부르고 떼창하면서 그렇게 해서 녹초가 돼야 그야말로 진짜 신다는 거죠. 네. 방성경 씨가 그냥 웃죠 사연 들으시면서 저는 어제 연꽃 보러 가서 네잠의 톡방에 찍어보냈더니 꽃이 죽는다는 말 들었어요. 아 방성경 씨 때문에 연꽃도 참 그 아주 특이하고 이뻐요. 그죠? 와 어떻게 그렇게 진흙탕 같은 물에서 그렇게 이쁘고 아주 신비스러운 꽃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8245님 백디 초등학교 4학년 사랑스러운 딸이 수요일에 방학했는데 아침에 본인이 폰 알람 듣고 일어나 보겠다고 해서 믿고 기다리는데 벌써 12시가 됐네요. 밥 먹으라고 깨워야겠죠? 아직까진 너무 귀여운 공주님이에요. 왕자의 뽀뽀를 기다리고 있는 공주님이네요. 공주님한테 어떤 할배가 아이스크림 준다고 그랬다고 하세요. 벌떡 일어날 거예요 아마. 엄혜영 씨가 작은 오빠야 누구랑 자꾸 얘기하세요? 등산 얘기요? 하셨네요. 아니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저 신청곡 주시면은 AI한테 제가 몇 번씩 물어봐가지고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있거든요. 유용혁 씨가 프라스의 게토 슈퍼스타를 청하셨어요. 저는 한 달째 월화수목 금금 일 패턴으로 일합니다. 일하는 게 괴로운 거 보면 빨리 때려치고 다른 직장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아, 왜요? 확실하게 결정되고 때려치든지 하세요. 그러지 마세요. 요즘에 일하고 싶어도 다 어렵잖아요. 네, 그렇게 그냥 뭐 쉽게 돈 버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프라스는 그러니까 IT계 미국인 래퍼고 프로듀서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게토 슈퍼스타를 만들어서 피처링을 이제 부탁한 가수들이 있어요. 그 두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누구냐면 마야하고요. 감수 어디 갔죠? 네, 제가 찾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마야가 노래 같이 하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더 있는데 네, 아무튼 들어보시죠.

아마 랩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도 이 노래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아까 유영혁 씨가 청하신 게토 슈퍼스타 프라스가 프로듀스하고 마야와 더티 바스타드가 함께한 그 노래에 이어서 들은 노래는 그 유명한 퍼프 데디의 I'll be missing you였습니다. 퍼프 데디는 뭐 그러니까 미국 뉴욕 쪽 랩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이스트 코스트 랩의 대명사죠. 그야말로 대개 이제 랩이 똑같은 것 같아도 서부 랩, 동부 랩 이렇게 나눈다 그래요. 절친이죠. 그 The Notorious B.I.G.가 아주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하는데 그 B.I.G.를 추모하기 위해서 퍼프 데디가 만들었고요. 매일 널 떠올리면서 그리워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그 절친 Notorious B.I.G.의 부인인 페이스 에반스가 같이 이렇게 노래를 한 겁니다. 방성경 씨가 다들 여름 휴가 떠난다는 말에 저는 고추 따야 되고 짐승 키워야 해서 못 가요. 짐승이요? 어떤 짐승을 키우세요? 음악으로나마 해변 도로 드라이브하는 기분 내고 싶어요. 폴리스의 Every Breath You Take 청하셨는데 이 더 폴리스의 명곡이죠. Every Breath You Take를 샘플링한 노래를 대신 I'll Be Missing You 전해드렸습니다. 이성호 씨가 제시카 제이의 칠리 차차 청하셨어요. 형님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아니 신청곡 하는데 이런 얘기까지 하실 거 없죠. 애청자 소원 한번 들어주이소. 노래 함 신청해요. 제시카 제이의 칠리 차차 하셨죠. 네. 오늘 모든 걱정 잊고 신나게 차차차 추자 그런 노래입니다. 제시카 제이 이탈리아 가수입니다.

0: 걸 할인 훈라면.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금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잠시 후 2부에는 야 너도 반말할 수 있어 합니다. 지금부터 반말 시도인 것이고요. 하고 싶은 얘기 듣고 싶은 노래 모두 반말로 주세요. 강부선 씨가 오늘 음악이 미쳤어요. 새로 오신 PD님과 저랑 취향이 좀 맞나 봅니다. 잘 됐네요. 그래서 오늘 크레이지 트레인이라는 노래가 1부 끝곡이에요. 2842님은 백디 대형 음식점 주차 관리하는데 음악에 맞춰 주의보 흔들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습도가 적어서 살만 납니다. 성북구에 광호 하셨는데 아우 더우시겠다. 제가 아이스크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금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1부 끝곡은 영국의 헤비메탈의 대부죠. 오지 오스본이 노래하는 크레이지 트레인. 세상이 점점 미쳐 돌아가는데 그래도 희망을 포기하지 말자라는 노래입니다. I'll be 금방 back.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1시간 전쯤 수도권 제일 순환 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을 지나 구리 방면으로 노고산 1터널 초입에서는 차량 여러 대가 부딪히면서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현재 2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일대 정체도 심한 만큼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수도권 제일 순환 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양서 3터널 부근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1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고요.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매송 휴게소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구 포항고속도로에서는 대구 쪽으로 청통휴게소 부근에서도 차량 화재 사고가 났는데요. 현재 2차로와 갓길에서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 여주분기점에서 감곡까지 정체 길어져 있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에서는 양양 쪽으로 덕소산패부터 남양주요금소 사이로 정체입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반포대교 부근 5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4: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5: 스치듯 지나가지 말고 잠깐 여기에 머물러주세요.
6: 위!
5: 위트 있는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들로 당신을 기쁘게 해드릴게요.
6: 소!
5: 소문 내줄래요? 혼자만 아는 건 너. 재밌는 건 다 같이 알아야 좋으니까.
6: 로!
5: 로맨틱한 영화보다 더 달콤한 라디오. 우리 오늘 저녁에 꼭 만나요. 매일 저녁 6시 음악을 달리는 시간 KBS 해피 FM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0: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오늘도 행복한 하루. KBS 해피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헤이 바비.
2: 예영.
1: 준비됐냐?
2: 됐죠.
1: 오케이, 가자.
2: 오케이. 제가 먼저 할게요, 형.
1: 오케이.

0: 야, 밥이야, 어려워. 네가 다 해.
1: 아, 형도 가수잖아. 여러분, 임백천의 백뮤직 많이 사랑해 주세요.

7월 24일 금요일 임백천의 백뮤직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신은준 씨가 이 노래 듣고 싶다고 해서요. 우리 모두 다 같이 들었네요. 미국의 컨트리 락 밴드죠. 포커의 노래 Sea of Heartbreak. 당신 없는 세상은 끝없는 상실감 뿐이에요. 네, 안타까운 노래입니다. 형님 저 수원에서 택시하는데요. 회사에 입사 1년 지나야 휴가가 있대요. 저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형님하고 이번 여름을 보내려 합니다. 같이 놀아주삼. 9921님. 그랬군요. 제가 우리 9921님한테 뭐 아이스크림이든지 아이스커피든지 아니면 시원한 과일 주스든지 네, 시원한 거 한 잔 보내겠습니다. 올여름 저하고 같이 보내죠. 문지은 씨도 처음 오셨네요. 임백천 삼촌 안녕하세요. 저는 같이 일하는 언니 추천으로 백뮤직 영업당했어요. 노래가 참 좋네요. 지은 씨한테도 제가 시원한 선물 하나 드릴 테니까 저희 선물 문의 게시판에 당첨됐어야 하는 정보를 좀 지은 씨 남겨주세요. 자, 이제 임백천의 백뮤직 금요일 2부 기다리시는 분들 많죠. 우리 모두가 말이 짧아지잖아요. 존댓말 하면 안 되는 희한한 코너입니다. 야, 너도 반말할 수 있어. 이제 곧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먹고 사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딱 한 시간 반말하면서 스트레스 푸시라고 판을 깔아드리는 겁니다. 속에 쌓아둔 얘기 지금부터 모두 반말로 다 하셔야 됩니다. 반말 코너 시작하기 전에 생일 축하 먼저 드리겠습니다. DJ 천이가 생일 축하송 불러드려요. 신성철 씨가 올 12월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입니다. 어우 축하합니다. 날 받으셨군요. 오늘 제 여자친구 다영이의 40번째 생일입니다. 백디가 축하해 주시면 평생 기억에 남는 생일이 될 것 같네요. 축하합니다. 6011님은 정지혜입니다. 제 생일이에요. 운행하면서 항상 잘 듣고 있어요. 네, 지혜씨 축하하고요. 4143님은 제 생일인데요. 새삼 돌아가신 엄마가 생각납니다. 이 더운 날씨에 저 낳으시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을까요? 제 이름은 장귀래입니다. 6363님은 막내 동생 김태경 생일입니다. 누나가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1038님은 오늘 첫 사위 상준이 생일입니다. 상준아 생일 축하해. 진아랑 행복한 모습 정말 보기 좋다 하셨습니다. 아유 축하합니다. 진짜 이렇게 더운 날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죠? 힘들게 나신 만큼 어머니 잘해드리세요.

0: 오늘은 태경 씨, 상준 씨 생일. 축하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선물 안내합니다. 45년 전통 악기 전문 파가니니 악기에서 바이올린, 네이트리 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영덕 의성 흑마늘 영농조합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국내 최초 식혜명인 하늘청에서 명절에 좋은 하늘청 전통 감주 드립니다. 이외 모바일 쿠폰 많죠. 치킨, 피자, 커피, 햄버거 세트, 도넛 세트 외에 시원한 선물 많습니다. 광고 잠깐 듣고 가죠.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꼽착,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꼽착,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꼽착, 하루 5분 쉽게 쓱딱 꼽착.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꼽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5: 위제로
4: 과식계도 제로 제로
5: 위제로
4: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5: 위제로
4: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5: 위제로
3: 소화불량 체험 과식의 위제로
6: 일양약품.
7: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9: 땅

0: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2: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임백천의 백뮤직.
1: 무슨 얘기만 하면 꼭 비교하면서 자기가 우월한 걸 내세우는 인간들 있지 않냐? 우리 남편 이번에 이사로 승진했잖아 하면 아우 좀 늦은 편이네. 그 우리 남편은 회사에서 몇 년 전에 최연소 이사 달았잖아 하고 이번에 여행 다녀왔는데 진짜 좋더라 그러면 야 거기 이제 완전 관광지 됐더라. 난 사람 없을 때 갔었지. 아니 축하 한마디가 그렇게 어렵냐고. 그런 애들은 둘 중에 하나야. 심보가 못 됐거나 머리가 안 돌아가서 축하해줘야 되는 타이밍이라는 거. 신호 못 읽는 거나. 그지? 그러니까 니들도 자랑하고 싶고 축하받고 싶은 거 있으면 여기 와서 얘기해. 내가 부러운 티 팍팍 내줄게. 어떻게? 반말로. 야 너도 반말할 수 있어. 번호 나간다. 야 내가 이거 번호 한 7만 번은 얘기했을 거야.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글 100원. 그리고 콩은 공짜야. 야 시대에 뒤떨어지게 아직도 핸드폰에 콩 없는 애들 있냐? 핸드폰으로 맨날 사진만 찍지 말고 콩도 좀 깔고 해봐. 너무 편해. 너도 콩 깔 수 있어. 얘네들이 영국 남성 듀엣이야. 왕청이라고. Everybody have fun tonight. 오늘 밤 모두 함께 신나게 놀자 놀자 그런 노래야.

0: 너 많이 늦었어. 여긴 어디? 반말의 명가 반말 맛집 임백천의 백민직이다. 야, 덥고 습하면 몸도 무겁고 의욕도 없지. 손 하나 까딱하기 싫잖아. 그래서 핸드폰 들고 사연 쓸 의욕도 없을 줄 알았는데, 야, 그래도 니네 쌓인 게 많나 보다. 사연이 엄청 오네. 니네 스트레스 받는 일 너무 많구나. 내가 이 말 꼭 기억하라고 했잖아. 집에 쓸데없는 거 버려. 그리고 네가 해, 네가. 이거를 올여름에 여러 번 하라고. 2842 백천아, 밖에서 일하는 나, 스튜디오에서 말 많이 하는 너, 둘 다 돈 벌라고 애쓴다.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즐기며 살자. 야, 방송국의 PD, DJ, 작가, 엔지니어 쉽게 돈 버는 것 같지? 이거 극한 직업이야. 너랑 똑같아, 니네랑. 5938 백천아, 인천에서 택시하는데 다들 휴가 갔는지 손님은 없고 날씨는 덥고 가스값은 오르고 아주 거시기하다. 그래 삼팔아, 힘내. 원혜진이구나. 백천아, 나 목부터 배까지 땀띠가 났어. 약 사줘. 네가 사, 네가. 네 몸에 난 땀띠인데. 야, 그리고 좀 씻어. 좀 찬물로. 신우람, 백천아, 엄마가 좀 전에 전화해서 장가 언제 갈 거냐고 또 잔소리 온다. 전화하면 아들 밥 먹었어? 하고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어, 나도 장가 가고 싶은데 장가는 뭐 혼자 가냐? 우람아, 아, 좀 노력을 해봐. 엄마가 너한테 맨날 뭐 장가 가라고 그러냐? 처음부터 밥 먹었어 이거부터 했겠지. 근데 네가 잊어버린 거지. 노력해. 김태경이구나. 백천아, 한여름이면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이 많이 난다. 시골집 샘에서 퍼올린 물로 등목하고. 야, 야, 니네 지금 등목이라는 거 알아듣는 애들 있잖아. 그거 위 내시경 검사해야 되는 애들이야. 등목은 옛날에 했었잖아. 야, 그거 정말 시원하다. 찐 옥수수도 먹고 방금 마당에서 내 눈과 마주쳤던 달기랑 저녁 밥상 위에서 백숙으로 만나기도 했지. 내일 할머니 뵈러 갈 거야. 아유, 그랬구나, 태경아. 그래, 가서 모기의 사랑도 듬뿍 받고 하라. 김민정, 백천아, 수박 한 통 들고 가다가 떨어뜨려서 완전 박살이 났어. 다행히 집 대문 들어서자마자 반이 정확하게 쪼개졌어. 이거 운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좋은 거지, 좋은 거지. 너 그거 깨끗이 씻으면 되잖아, 그지? 야, 그게 박살이 났다고 해서 나는 또 그냥 바깥에서 다 뽀개진 줄 알았지. 1764 백천아, 나 KBS에서 표창장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자동차 썬팅샵 하거든. 신차 들어올 때마다 89.1, 106.1 저장해 놓는다. 나 상 좀 줘라. 그리고 백천아, 콘서트 좀 해라. 나 네가 보고 싶어. 육사야, 너 진짜 KBS의 가족이구나. 야, 고마워. 그리고 내가 콘서트 하면 연락할게. 김양희구나. 백천아, 남편이 날도 더운데 콩국 세 먹재서 콩물 사다가 해줬더니, 아, 직접 콩 삶아서 갈아서 해야지 시판 콩물은 맛이 없다고 안 먹는다. 남의 편 확 버릴까? 더운데 열받는다 진짜. 양이야, 집에 쓸데없는 거 버려 버려. 세상에 그게 말이야, 방구야. 이 더운데 걔가 그랬지, 간단하게 콩국 세 먹자고 그랬지. 해주지 마 앞으로는. 알았어? 이번엔 누구냐? 인선이구나. 유인선, 들어와. 인선아,
1: 25살 백수 아들 노는 거 꼴보기 싫어서 자격증 학원에 보내놨더니 지금 내 카드로 택시 타고 가고 점심 사 먹고 커피 사 먹고 아주 난리가 아니다. 금액을 다 적어서 취직하면 받아낼까 생각 중인데 사전 고지를 하는 게 좋겠지? 어떻게 생각하니?
0: 이야, 25살 힘이 남아도겠다. 아니, 버스 좀 타지 왜 택시를 탔대. 그리고 점심에 커피에 엄쾌가지고 아무튼 즐기고 있는 거 아니야. 야, 근데 카드를 줘놓고 카드 쓴다고 화내면 어떡하냐? 어? 카드는 왜 준 건데, 그러면? 이거 관상용이야? 아니면 책갈피 하라고? 취직하면 다 받아낸다는, 그것도 좀 애매하지. 아들, 너 2026년 7월 23일 그때 그 택시비 12,800원, 그리고 아메리카노 4,500원 그거 갚아. 근데 이래라, 너만 모양 빠지는 거야. 사전 고지한다고? 야, 그것도 좀 그래. 아들, 지금부터 네가 쓰는 돈 나중에 취직하면 다 갚아야 된다. 이거 빚이야. 이러는 거잖아.

아들은 지금 지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엄마는 빌려준다고 생각하고 이거 완전 동상이몽이지. 그러니까 차라리 카드 결제 문자 올 때마다 전화를 해. 아들 택시 탔나 봐. 그래 공부만 열심히 해라. 아들 친구들한테 커피 쐈니? 어, 비싼 거 먹었네. 괜찮아 괜찮아 취직만 해라. 아들 당구장에 왜 갔대? 아 어, 그래 잠깐 머리 식히고 공부하려고. 그래 아 거기서 짜장면도 시켜 먹었구나. 그래 그래. 그러면 그 아들이 아 됐어 이러면 카드 자신만 나오지 않을까? 아님 말고. Do you have the time to listen to me? 얘네들이 성질이 아주 급한 애들이야. 이 형이 얘기하는데 왜 또래라고 그래. 나 말 안 끝났잖아. 그린데이라는 애들인데 얘들 노래 괜찮아. 펑크 밴드야. 배스킷 케이스라고. 누군가 내 얘기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 그런 얘기야. 들어.

지금 흐르는 노래는 스웨덴의 여성 듀엣이야. 아이코나 팝이란 애들인데 노래 들어 우리 끝났어 이제 새로운 삶을 즐길 거야 귀찮게 하지마 이런 노래야. I love it.

0: 백천아.
1: 해줘라.
0: 네가 이렇게 인기가 많단다.
1: 해줘라.
0: 남녀노소 불문하고
1: 해줘라.
0: 이렇게 인기가 많아요.
1: 많아요. 백천아, 난 잘 지내고 있다.
2: 따랑아, 나도 잘 지내고 있다. 야, 니들도 그렇게 얘기했지. 다 알아, 내가. 따랑이 천사 목소리 들으니까 아유 급순해지네. 삼턴 폭주하지 않게 눌러줘서 고마워 따랑아. 최현주구나. 백천아, 궁금한 게 있다. 반말 끝나고 나면 제대로 걸어서 나가니? 다리 힘 풀리고 그러지 않아? 현주야, 어떻게 알았대 너? 나 다리 힘 풀려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세 될 뻔한 적 많잖아. 지금도 후들거려. 손도 떨리고. 그럼 뭐 자꾸 떨어뜨려. 난리 났어. 야, 그래도 따랑이 응원 받았으니까 힘내서 또 달려볼게. 박주호구나. 백천아, 우리 손주가 중3인데 키가 181이야. 중3이? 요새 여자친구가 생겼는지 거울 보고 엄청 멋부려. 할머니 껌딱지였는데 이제 지방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참 너무 서운해. 주호야,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개방에 이제 못 들어가지. 대개 출입 금지 뭐 이렇게 어? 허가 받고 들어오시오 이런 거 써놓잖아 애들이. 중3인데 키가 181이면은 나만큼 크겠네 앞으로. 2158. 백천아, 나 평택에서 개인 택시 하는데 손님이 너무 없어. 그도 괜찮은데 근데 손님들이 차에 타면 대화를 큰 소리로 해서 짜증나. 백천이가 차에 타면 좀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라고 좀 해줘라. 야, 나도 임시야. 수고해. 임시가 거기서 왜 나오냐. 아니 그리고 그 좁은 공간에서 왜 이렇게 그냥 감정 있는 감정 다 그냥 마구 그 큰 소리 치고 뭐야. 진짜 매너 안 좋지 그거는. 허윤서. 백천아, 친구가 돈을 10,000원 빌려가고 안 준다. 달라고 그러면 내가 속이 좁은 건가? 입이 붕어처럼 뻐끔뻐끔 열렸다 닫혔다 그러고 있다. 윤서야, 달라고 그래. 어? 아니 얘기하기 전에 조이지. 지가 아쉽다고 빌려달라고 그럴 때는 언제고 입 치시면 되냐 그게. 김지삼. 백천아, 아내는 이제 아무것도 안 사 해놓고 택배가 매일 온다. 물어보면 어 이거 예전에 산 거야 이러는데 그 예전이 왜 매일인지 모르겠어. 택배기사가 가족보다 더 자주 보는 것 같아. 니네 집도 이러니? 다 비슷하지. A집 저집 다 지금 아니면 다 예전이지 뭘 그래. 니가 이해해야지. 그리고 아마 반품도 많이 할걸. 박유선. 백천아, 여름 휴가 전에 급 다이어트 하려고 단백질 쉐이크를 샀거든. 근데 남편이 직장에 가져가서 나눠 먹었대. 미숫가루 음료인 줄 알았대. 미숫가루 맛 단백질이거든. 비싼 건데 이 인간 어떡할까. 유선아, 집에 쓸데없는 거 다 버려. 힘드네. 버려 이제 지금. 9964. 백천아, 나 오늘 2주 만에 아빠랑 말했다. 올해 들어서 너무 자주 다퉈. 아빠는 갱년기 지난 6학년 중반이고 나는 30대 중반인데 우리 왜 아직도 이럴까? 백천이, 너는 그 이유를 아냐? 네가 알지 내가 알겠냐. 아빠한테 잘해. 너 30대 중반이면 이제 철 들었잖아. 아빠 얼마나 힘드냐. 어? 너도 이제 아빠 나이도 보면 알텐데 그때는 네가 후회한다고. 윤미라. 백천아, 나 어제 우리 집 막둥이가 쓴 편지 보고 빵 터졌어. 아빠는 돈 버느라고 힘들고 엄마는 집안일 하느라고 힘드니까 나는 공부하느라 힘들게 이렇게 썼더라고. 공부 안 한다고 혼냈더니 이런 걸 써왔어. 이렇게 우리 가족은 다 힘들다. 야, 그 애가 괜찮은 애네. 착한 애네. 이쁘다. 야, 귀여워. 전명훈이구나. 백천아, 반말 코너 재밌다고 해서 주파수 맞추고 독수리 타법으로 문자 써보는데 3분 걸린다. 힘들어. 명훈아, 아유 우리 명훈이가 힘들었구나. 그래, 고마워. 앞으로 계속해. 이번엔 누구냐? 정님이구나. 강정님, 너는 왜?
3: 백천아,
2: 왜?
3: 할애를 했는데 남편이 당근을 다 골라낸다.
2: 세상에.
3: 왜 이렇게 당근을 골라낼까? 물어봤더니 물컹해서 싫대. 그래서 다음부턴 내가 설컹하게 해준다고 했어. 잘했지?
2: 야, 니네 재밌게 산다. 딱 나 같은 남편이구나. 내가 그러잖아. 먹기 싫은 거 있으면 곤란해. 그래서 어떡하냐고 맨날 혼나지. 야, 당근이 너무 푹 익어가지고 물컹한 느낌, 그건 뭔지 알잖아. 어? 다음에 당근을 좀 씹히는 느낌 나게 설컹. 어? 야, 그래도 곤란할 확률이 100%야. 걔는 당근이 싫은 거야. 당근이 당근 싫은 거지. 그땐 또 그럴 거다. 이건 너무 딱딱해. 어떻게 하냐고? 내가 그러잖아. 그러니까 초딩 입맛인 거지. 야, 당근이 얼마나 좋은 건데. 어? 당근 먹으면 베타카로틴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항산화 작용이 어쩌고, 뭐 어? 삶으면 흡수가 어쩌고 저쩌고 이거 잔소리 폭탄 이런 거 하지 마라. 어? 그래봐야 서로 감정 상하고 싸움 만나잖아. 다음에 또 깨작거리면서 뭐 골라내고 그러잖아. 어떡한다? I say 퍼, you say 려. 퍼, 퍼. 야, 아니 그거 하지 말고 매겨, 매겨. 얘가 맥이라고 부르는 노래야. 미국의 코미디 가수, 패러디 음악의 대가야. 이 사람이 위어드 알 양코빅이라는 가수인데 이릿, 이게 저 마이클 잭슨 비딧 그 노래를 패러디한 거야. 잔소리 말고 얼굴 먹어, 그거야. 들어.

야, 이 노래는 많이 신청했던 니네 6041-0995 김성철이도 신청했지. 미국 가수야 신디 로퍼 쉬밥. 호기심도 욕망도 자연스러운 감정이야. 나 숨기지 않는다고 하는 노래야. 들어.

심순이구나. 백천아 너무 즐겁고 재밌다. 그래 순이야, 니네 더운데 즐겁고 재밌으라고 하는 거야. 스트레스 많잖아. 김수민이구나. 백천아 미용실에서 졸다가 고개가 자꾸 꺾이니까 디자이너가 고객님 조금만 고개 들어주세요, 이거 다섯 번이나 했어. 정신 차리고 거울 봤는데 머리보다 내 침자국이 너무 부끄러워서. 아유 너 또 침 흘리고 잤구나. 어쩌면 그렇게 나랑 똑같니. 5330 백천아 남편이 날씨가 더우니까 밖에 나가는 거 귀찮다고 집에서 졸졸 따라다니면서 국수 해먹자, 감자 삶아먹자, 미숫가루 타먹자, 하루 종일 먹자 타령이다. 바깥 온도가 37도인데 남편 버려도 될까? 그럼 이럴 때 버려야지 언제 버리니. 3032 백천아 내가 일주일 톡하게 다이어트해

그래서 2kg 빼서 아들한테 자랑했더니 엄마 나 한 끼 굶으면 그거 다 빠져 이런다. 이걸 굶겨 말어. 야 굶겨. 아니 세상에 감동해줘야지. 어머 세상에 엄마 그 진짜 대단하다.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지? 이동철. 백천아 에어컨 앞에서 앞으로 나란히 하고 곁담 말리는 사장한테 한마디 해줘. 제발 그러지 말라고. 안 본 눈 산다. 동철아 이런 지저분한 사연 보내지 마라. 야 니네 사장 왜 그런데 세상에. 사람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김병렬이구나. 백천아 냉면 가위질 하다가 면발이 튀어서 앞 테이블에 손님 앞 접시에 들어갔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더니 괜찮아요 서비스인 줄. 농담으로 받는 거야. 더 민망하더라. 야 그 손님 괜찮다. 김동학이구나. 백천아 나는 아내복도 있고 자식복도 있고 복이란 복은 다 가진 것 같아.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뭔 일이 있었던 거야 너 동아가. 뭔 일인지를 알려줘야지. 갑자기 최유리. 백천아 지지난 주말에 빵 투어 다녀오고 냉동실에 얼려놨거든. 근데 엄마가 무슨 못 보던 덩어리가 있냐. 오래된 거 아닌가 하면서 버렸대. 그거 만난 건데 아까 웃어 웃쩌냐. 요즘 빵값 비싼 거 알지. 그 엄마한테 얘기해놨어야지. 너 혼자 몰래 먹으려고 그런 거야 그거. 3200. 백천아 내가 지난 5월에 큰맘 먹고 최신형 에어컨을 엄마 집에 해드렸어. 근데 기사가 와서 설치까지 했는데 오늘 아침에 물어보니까 아직 작동을 한 번도 안 했대. 선풍기면 충분하대. 제발 에어컨 좀 쓰라고 우리 엄마한테 한마디 해줘. 네가 해 네가. 네가 가서 좀 틀어드려. 엄마는 그거 아까워서 안 될 거야. 5233. 백천아 공사 현장 일하는데 다른 부서 퇴근했는데 우린 부장이 윗상사 눈치 보느라고 3시까지 잡아놓고 있다. 어 떼약볕 빛이 파라솔아래서 시간 때우고 있어. 덕분에 이어폰 안 켜고 백뮤직 마음껏 듣고 있어. 좋긴 하다. 야 나도 회사 다닐 때 이런 인간이 있었거든. 팀장 야 치사하더라. 윗상사 나가니까 벼락같이 나가더라고. 내가 그거 알아. 아니 그렇게 팀원들을 이용하면 어떡하냐. 허진호. 백천아 오늘 오전에 거래처 세 곳 다녀왔는데 그중 두 곳은 사장이 외출했다고 다음에 오래. 날도 더운데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불타오른다. 피땀 눈물이구나 너. 여기까지입니다. DJ 천이 당도 이제 여기까지예요. 청계산 날다람쥐가 요새 더워서 산에를 못 갔더니 체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도 아무튼 오늘 할당량은 채웠습니다. 즐거우셨나요? 저와 함께 환상의 반말 케미를 주신 분들 선물 드립니다. 기꺼이 즐겁게 참여해 주셔서 고맙고요.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김미진 씨가 백천왕 선물은 미모 수준으로 좀 조랑. 아 몰랐어요. 그동안 미모 수준으로 보고 있었는데. 자 추첨 통해서 이제 뽑힌 분께는 뭐 흑마늘 진액, 아이스크림, 편의점 상품권, 우유 식빵 등등 많습니다. 그리고 음성 사연 재밌었어요. 이분들은 선물 하나가 아니라 3종 세트입니다. 피자, 콜라 세트 그리고 커피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음성 사연 한번 참여해 보세요. 재미삼아. 휴대폰 보면 녹음할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걸로 한 20초 정도 녹음해서 인백션의 백뮤직 홈페이지에 그 금요일 게시판에 파일을 올리시면 됩니다. 카메라 열어서 비디오로 찍어도요. 저희가 음성만 뽑아 쓰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선물 받으실 당첨자 명단 깁니다. 나중에 홈페이지 선물방에서 확인하시고 당첨되신 분들은 선물 문의 게시판에 선물 당첨됐어요 하는 정보를 남겨주셔야 되겠습니다. 아, 미국의 가족 그룹이에요. 디바지가 노래하는 Who's Holding Donna Now라는 노래인데 지금 누가 도나를 사랑할까 여전히 도나가 나는 그리운데 라는 노래예요.

9304님이 청하셨죠. 방송 잘 듣고 있다고 하면서요. 찰리 푸스의 I don't think that I like her라는 노래. 나 이제 그녀를 좋아하지 않아. 아프지만 이별을 받아들이기로 했어라는 노래입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이현실 씨가 오늘도 재밌었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더운데 가족들과 회사에 불만 있어도 열심히 사는구나 하는 생각에 짠하기도 하고 보기 좋기도 하네요. 다들 화이팅 하셨어요. 그죠, 현실 씨? 어떻게 보면 현실이 가장 큰 이상이죠. 자, 오늘 금요일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고요. 끝곡은 캐나다 싱어송라이터 세라 맥라클란이 노래하는 이디아라는 노래. 이디아, 날 용서해주고 너도 행복했으면 좋겠어 라는 노래예요. 내일 토요일도요, 낮 12시에 다시 만나죠. I'll be back.

부터 차량 화재 사고가 있었던 노고산 2터널 부근까지 정체가 아직은 심합니다. 청주 영덕고속도로 청주 방향 보은 나들목에서 회인 나들목 쪽으로는 4km 구간 정체인데요. 수리티터널 부근에서 2차로를 막고 작업 중이라 차선 변경 잘하시기 바랍니다. 통영 대전고속도로 대전 쪽으로는 통영 2터널 부근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나서 1, 2차로가 통제고요.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대동요금소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나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대동 분기점에서는 차선 긋는 작업 여파로 평소보다 정체되고 있습니다. 50대 분교통 정보 임초희였습니다.

0: 이분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분의 라라랜드.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반짝이 신순용님께서요, 응디 제가 며칠 전에 남편에게 오늘은 좀 잘생겨 보인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남편이 나 원래 잘생겼어 이러는 거 있죠? 아니 그건 아닌데 하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알콩달콩 티격태격 재밌게 사시네요. 근데 이거 좀 자랑사연 보내주신 것 같은데 맞죠? 남편분 잘생기셨다고 자랑하신 거 맞죠? 저는 그렇게 들리는데요.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에게 당신 너무 멋져, 당신 너무 예뻐 이런 얘기하면 어떤 반응이 돌아올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첫 곡 나가는 사이에 우리 문자로 한번 보내보시겠어요? 그리고 답변 오면 어떻게 오는지 한번 알려주세요. 아셨죠? 아 제발 묵묵부담만 아니길 비나이다 비나이다. 은가에는 빛나는 트로트 지금 시작해볼게요.

KBS 2라디오 해피 FM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오늘 첫 곡으로요. 최우진의 사랑은 뷰티풀 듣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는 트로트의 DJ 우리 반짝이들의 응디예요. 가수 은가은입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할게요.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와 주시거나 유튜브에 KBS 2라디오라고 검색하시면요.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바로 만나보실 수 있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수도권 주파수 106.1 메가헤르츠입니다. 고정해 주세요. 아, 오프닝에서 남편분한테 오늘 좀 잘생겨 보인다 라고 했더니 나 원래 잘생겼어 라고 저도 항상 그러는데 오늘 좀 예쁜데 나 원래 예뻐. 그래서 제가 문자 한번 보내보시라고 한번 당신 너무 멋져, 당신 너무 예뻐 이렇게 문자 한번 보내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내보셨어요? 노래 나가는 사이에 뭐 답이 왔나요? 손어머님께서 응디 우리 아내도 제가 미스코리아라고 했더니 당연하지 하고 하더라고요. 저 미스코리아랑 사는 남자입니다. 기쁨이님께서 저는 남편한테 오늘도 멋있는 남편 사랑해요 라고 보냈더니 더위 먹었어? 라고 왔어요. 말을 말하죠. 더위 먹었냐니요. 응? 오늘도 멋있는 남편. 근데 평소에 이런 말을 잘 안 하시나 봐요. 그죠? 예쁘다, 멋있다 이런 말을 평소에 자주 안 하니까 왜 이러는 거야? 더위 먹었어? 이런 말. 근데 오늘은 더위 먹을만 해요. 오늘 너무 더워요. 아우 그냥 햇볕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밖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주미경님께서 남편한테 남편 은근히 잘생긴 것 같아 라고 했더니 남편이 이제 그걸 안겨? 자기만 아직까지 몰랐던겨? 라고 답장이 왔네요. 진짜로 저만 몰랐던 남편의 잘생김일까요? 자기만 아직 몰랐던 거요. 그러니까 평소에 잘생겼다, 멋있다 이런 말 좀 자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좋아하면서 CYS님께서 답장이 뭐지? 하고 오는데요. 그래서 은가은님이 시켰다고 했어요. 아, 안 돼요! 제가 시켰다고 하면 어떡해요! 아, 내 생각이야. 내가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참 멋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써야죠. 아니 너무 그런 말 하기 싫어하는 거 티내시는 거 아니에요? 뭐지? 뭐 바라는 거 있어? 뭐 필요해? 뭐 이렇게 아유 우리 평소에 예쁘다 멋있다 서로 칭찬 좀 자주 해줍시다. 자,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오늘 방송 안내해 드릴게요. 1부는 반짝이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과 함께합니다. 금요일 저녁에는 무슨 약속 있으신지, 지금은 어디서 뭘 하면서 라디오 듣고 계신지 참여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1부는 반짝이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에 이어서요. 은비트 1일 드라마 시간이죠. 자기와 함께하고요. 2부는 신청곡 배달하는 오늘은 왠지에 이어서 주제를 정해놓고 소통하는 시간이에요. 티키타카 오늘 함께합니다. 재밌겠죠? 재밌겠죠? 오늘도 2시간 알차게 즐겨주세요. 저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그치.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위제로 소파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2: 이양약품 우리 집에는 렉 렉 스피드 렉 사무실에도 우!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온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광고에 이어서 듣고 오신 노래 정서주의 최고다 당신이었습니다. 4851님께서요. 응디 지금 기차 아니에요. 이모 네 분, 엄마 저까지 이렇게 여자 여섯이 모여서 아산에 있는 영인산으로 놀러가요. 오늘이 엄마 66번째 생신이시거든요. 서울, 인천 각각 흩어져 있던 이모들끼리 뭉치니 명절이 따로 없네요. 즐거운 추억 만들고 올게요. 아, 이렇게 또 생일이라고 다 같이 모이셔서 놀러가는 게 이게 참 사실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게 평범하고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당연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생일이라고 이렇게 모여서 다 같이 시간 내서 기차 타고 이렇게 산으로 놀러 가는 거. 너무 부럽네요. 그죠? 이런 자매들, 이런 형제들이 있다는 게. 아, 기차 아닌데 어떻게 산에 근데 어떻게 괜찮아요? 오늘 너무 더운데. 얼음물 같은 거 이런 거 잘 챙기셨죠? 물 좀 자주 드셔야 되고요. 66번째면은 그래도 산에 가실 때 이렇게 당 떨어지지 않게 무슨 초콜릿 같은 거 그런 것도 잘 챙기셔야 됩니다. 박상영 님께서 대구 사는 사람입니다. 라디오 들으러 출석 체크 완료. 안녕하세요. 또 대구에서 듣고 계시는군요. 예. 그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또 오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735님께서 손주들이 어린이집 방학이라고 내일 온다고 하네요. 만남 반찬 해주려고 해요. 얼른 와라. 보고 싶다 내 강아지들. 아유 방학이네요 이제. 네, 그 좀 기댈 곳이 할머니 집밖에 없죠. 우리 엄마들. 방학 때면은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조금이라도 좀 덜 힘들려면 이제 할머니 집, 친할머니 집 갔다가 외할머니 집 갔다가 이렇게 또 가야죠. 3500님께서 안녕하세요 가은님. 28일에 아들이 군입대하는데 아빠가 자주 가는 식당에 성결제를 몰래 해놓은 착한 아들이에요. 가은님이 건강하게 잘 다녀오라고 전해주세요. 어머머머 세상에 이렇게 더울 때 또 군입대에 아유 잘 다녀오세요. 얼마나 고생이 많을까. 아빠가 또 자주 가는 식당에 맛있게 드시라고. 헉, 이렇게 착한 애들이 있어요. 엄청 섬세하다. 그죠? 아무튼 더운 날씨에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자 노래 듣고 와서 계속해서 사연 만나볼게요. 김수찬의 남자다, 류원정의 이미.

김수찬의 남자다, 류원정의 이미 듣고 왔습니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하고 있어요.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와 주시거나 유튜브에 KBS 2라디오 검색하시면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바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수도권 주파수 106.1MHz예요. 고정해 주시고 들어주세요. 홍복희님께서 응디 매일 일하면서 듣고 있었는데 오늘은 쉬는 날. 그래서 집에서 큰 화면으로 보고 있어요. 응디 이쁘다. 어머머. 어떻게 아 오늘 화장 좀 제대로 하고 올걸. 큰 화면으로 보면 얼굴 진짜 이 피부랑 뭐 이렇게 다 보인다고 하시... 괜찮아요 오늘 좀? 예. 조호김님께서 응디 내일 중복이라서 남편이 추어탕 좋아해서 시장 가서 미꾸라지 사왔는데요. 살아있는 미꾸라지 보니 어떻게 손질하죠? 어... 내일 중복이라고 우리 또 남편분이 추어탕 좋아하신다고 또 몸보신 해주시려고 아유 사랑꾼이시네요. 남편분 너무 좋아하시겠다. 그쵸? 저도 추어탕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데 뜨끈하게 땀 빼면서 먹으면은 이거 진짜 이만한 여름 보양식이 없거든요. 미꾸라지를 통으로 그냥 냄비에다가 넣고 끓이면 되던데. 응, 그렇게 하면은 그 싹, 국물이 싹 우러나던데요. 우리만은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마시라고 해가지고 저 정말 그렇게 많이 먹었거든요. 몸 안 좋을 때마다. 한명희님께서 응디 같이 일하는 동료 오금이가 점심으로 추어탕을 사줘서 먹었는데요. 몸보신한 게 걸어오는 동안 땀으로 다 빠진 것 같아요. 그래도 오금아 잘 먹었어. 와 같이 일하는 동료분이 또 이렇게 추어탕을 또 자주 근데 이게 몸보신 해도 그죠? 땀이 쫙 그게 아마 안 좋은 게 빠졌을 거예요. 노폐물 참 좋은 거 먹었으니까 좋은 거 들어오고 나쁜 거 나가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아우 너무 덥죠. 진짜 먹고 나오는 동안 땀 다 빠져요. 박종우님께서 여자친구가 가은님을 똑 닮았는데 어디 가서 자기소개할 때 안녕하세요 윤가은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네요. 가은님 닮았다는 말이 그렇게 좋은가 봐요. 어머 정말요? 어머 여자친구분 정말 아 여자친구분 성격 너무 좋으시다. 닮았다 그러면 내가 더 예쁘지 이렇게 안 하고 아, 저를 이렇게 또 닮으셨어요. 굉장히 미인이신가 봐요. 아유 다음에 저기 여자친구분이랑도 또 라디오 같이 들으세요. 예. 자 1부에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거든요. 방송 끝나고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당첨자 명단 확인하시고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립니다. 노래 듣고 와서요. 반짝이 분들 속마음 들어보는 시간 자기야 시작할게요. 최재명의 사랑사랑 누가 말했나.

자기야, 내 말 좀 들어봐. 자기야, 얼마 전에 사흘 연휴가 있었잖아. 그때 난리 그런 난리가 없었어. 아이들이랑 놀아주느라 말이야. 애들 친구 엄마들이 모여있는 단체 채팅방에 서로 누가 더 극한 체험하고 있는지 경쟁이 장난 아니었다니까.

0: 엄마 지금 몇 시야?
1: 지은아 아직 7시야. 더 자도 돼, 더 자도 돼. 우리 조금만 더 잘까?
0: 아니 나 지금부터 놀 거야. 엄마 나랑 놀아줘.
1: 벌써? 아니야 우리 30분만 더 자면 안 될까?
0: 아니 싫어. 예은아 엄마 나랑 소꿉놀이 같이 하자.
1: 아 도대체 쉬는 날 더 일찍 일어나는 거냐고. 아
0: 친다니까. 하루 종일 놀 수 있으니까. 엄마 아빠랑 놀고 싶으니까. 이야 띠링 띠링 띠링 띠링 띠링 띠링.
2: 저기요 전 지금 아침에 눈 뜨자마자 딸아이와 역할 놀이 중입니다. 왜 우리 딸은 저에게 마녀 역할만 시키는 걸까요? 이렇게 하도 웃었더니 벌써 목소리가 안 나올 것 같아요.
0: 띠링 띠링 띠링. 우리 아이는 새벽 6시에 첫 식사했어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하루 3끼가 아니라 5끼씩 먹고 있어요. 몸은 힘든데 아이가 먹을 때마다 따라 먹어서 저 살찌고 있어요. 최악이죠?
3: 저는 어제 워터파크 놀러 왔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물 밖으로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 또 가져요. 저를 이기실 분은 없을 거예요.
2: 아 너무 웃겨. 아 근데 진짜 묘하게 위로받는 것 같네. 아 다들 진짜 너무 힘들겠다.
0: 엄마 잠 깼디. 그럼 나랑 놀자. 빨리 놀자.
1: 지은아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소꿉놀이는 너무한 거 아니니?
2: 알았어 하자 하자. 그래도 동지들이 있어서 위로가 되고 기운이 난다. 오늘도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놀아보자. 대신 오늘 식사는 무조건 배달이야. 나 밥할 기운이 없어. 이게 연휴인지 극한 체험인지 모르겠는데.

자기야 사연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요. 김소유 박세미의 뭔들 못하겠어요 였습니다. 오늘 사연은 천명성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각색해서 들려드렸어요. 선물로 불멍 가습기 보내드립니다.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려요. 아가가 에? 아침에 7시부터 일어나서 엄마 소꿉놀이 하자. 이래서 이러면서 휴대폰을 봤더니 같은 육아 동지들이 저는 밥을 지금 5끼째 먹고 있어요. 저도 놀고 있어요. 저도 놀고 있어요. 이러면서 서로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3337님께서 가자 놀자 놀자. 근데 진짜 이거 하루 종일 놀아주는 게 진짜 보통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조은주님께서 이제 멀지 않았어요. 곧 응디도. 멀지 않은 게 아니라 이미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예, 한 새벽 5시쯤부터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예, 제가 끼고 자거든요. 그럼 6시쯤부터 이제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일어나서 저를 보면서 이렇게 콕콕콕 찔러요. 얼굴로 막 치고 이렇게 퍽퍽 쳐요 얼굴을. 그래서 쳐다보면은 아 이렇게 웃어요. 그래서 조금 더 자자 이렇게 두들기면 절대 안 자요.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이제 데리고 탁 나가는 순간 그 미소.

0: 그 짓는 미소, 밖에 나가 놀러 나가는 줄 알고 거실에 하 이렇게 하면서 그 빛을 향해 나가는 그 미소. 예, 아침부터. 예. 장난 아닙니다. 김두래님께서, 아그들아 제발 부지런 떨지 마라, 엄마 힘들어. 근데 진짜 엄마랑 노는 게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거잖아요. 우리 애기들은 세상 전부잖아. 엄마가 얼마나 귀여워요. 황만홍님께서, 방송 듣다가 진짜 아이가 왔나 싶어서 보라 켰어요. 응디 아이는 어디 갔나요?
1: 여기 있어요. 황만우 놀아줬대요.
0: 김정희님께서, 아이들이랑 놀아주는 게 진짜 진 빠져요. 맞아요, 맞아요. 유미수님께서, 엄마들의 실제 상황이네요. 생각해보면 그 시절이 어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돌아보면 그때가 참 행복했네요. 이래서 둘째를 계속 낳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만 있으면 엄마랑 계속 놀아달라고. 엄마가 제일 좋은 친구니까. 근데 둘째 그 형제 자매가 있으면, 남매 이렇게 있으면은 둘이 같이 논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10년 고생할 걸 5년 고생한대요. 둘이 노니까. 그런 얘기는 듣는데 어찌됐건 어렸을 때 그 연년생으로 나면 너무 힘들다. 1072님께서 가은씨 하품 옮기면 어떻게 해요? 열일해야 되는데 진짜 실감나네요. 하품 하고 싶으신 분도 계십니까? 옮겨드릴 수 있어요. 이러다가 진짜 하품한다고요? 하품하는 척하다가. 지야! 은빛의 짧은 일일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되고 싶으신 분들, 소소한 일상이야기 적어서 보내주세요. 참여 방법은 은간의 빛나도록 홈페이지 마련돼 있어요. 자기야 게시판에 적어주시거나 실시간 콩과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들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죠? 같이 보내주시면 함께 띄워드려요. 노래 듣고 올게요. 강진의 날씨 같은 인생, 박지연의 애간장.

강진의 날씨 같은 인생, 박지연의 애간장 듣고 왔습니다. 박미님께서요. 일 끝나면 내일 산악회 모임 있어서 마트에 장 보러 가야 돼요. 제가 총무를 맡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통장 회의도 있어서 그거 끝나면 닭백숙 회식이 기다리고 있네요. 아, 오늘도 바쁘다 바빠. 진짜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네요. 아, 일 끝나면 산악회 모임 있어서 마트에 장도 보러 가고. 그 총무... 총무는 돈 관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장까지 봐야 돼요? 그리고 통장 회의도 있었어. 끝나고 또 닭백숙 회식이 기다리고. 아, 저도 오늘 끝나고 회식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가야 되는데, 아유, 저 지금 다이어트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다이어트 하고 계시죠? 잘, 우리 반찬분들 근데 내가 중간 확인을 안 했네요. 우리 반찬분들 잘하고 계세요? 저 진짜 잘 빼고 있어요. 저 한 4kg 빠졌어요, 지금. 4, 5kg 빠졌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오늘 약간 먹어야 돼가지고 약간 두근두근 거려요. 어제 저녁부터 두근두근 거리더라고, 오늘 먹을 생각에. 내일을 꿈꾼다님께서

응디 즐거운 휴가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온천도 하고 호텔에서 보고 싶었던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배 터지게 먹었네요. 호텔 예약부터 먹거리, 즐길거리 모두 살뜰히 챙겨준 우리 남편 고맙고 멋져 부러. 우와, 남편분이 다 했다고요? 호텔 예약부터 먹거리, 즐길거리 다? 남편분 아주 잘했다요. 에? 아주 즐거운 여행길이었나 봐요. 근데 벌써 휴가를 다녀오셨구나. 와, 근데 진짜 이제는 진짜 휴가를 가야 될 것 같은 날씨예요. 저 오늘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시원한 거를 찾아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날씨예요. 이거 지금 계곡에 바로 발 담궈야 돼요. 너무 더워요. 그죠? 장은희님께서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언제 하시려고요, 또? 빨리 해야 돼요. 자,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더 듣고 올게요. 저구의 창밖의 여자.

0: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4: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5: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당신의 락토

0: 커피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오래오래 락토핏 종근당 건강
1: 건강기능식품.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내기계 좋다.
1: 빛나는 트로트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네이트리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청소 이사 전문 영국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해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불멍 가습기,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을 드립니다. 인간의 빛나는 트로트 1부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신청곡 플레이 시간, 오늘은 왠지에 이어서 주제를 가지고 소통하는 시간 티키타카로 돌아옵니다. 1부 끝곡으로요. 나영의 못난 내 사랑 띄워드리면서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고속도로 사고가 많습니다. 현재 논산천안고속도로 천안방향 북공주분기점 황고개교 1차로에서 사고가 났고요.

사고 구간 지나서는 정한 나들목에서 3km 구간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서평택에서 화성 휴게소 쪽으로 주춤

0: 할머니, 종로 5가예요.
1: 종로 5가?
0: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1: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2: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익숙함이 주는 위로가 있죠. 긴장했던 몸과 마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은 편안함. 조금만 더 가면 하루의 끝에 닿을 수 있다는 안도감. 익숙한 이곳에서 오늘도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겠습니다. 매일 오후 8시 함께 꿈꾸는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0: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2부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 김다나의 이렇게 좋은 날이었습니다. 오늘도 유튜브로 보고 듣고 계시는 분들 안녕하세요. 조영애님께서 날씨는 덥지만 오늘도 은비도 함께. 아, 날씨 너무 더워요. 진짜 잠깐 밖에 나간데 정수리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어머머머 이거 맞는 거야? 너무 덥죠. 아,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진짜 고생 많으십니다. 물 진짜 계속 마셔야 돼요. 땀도 많이 날 텐데요. 그래님께서 가은님 안녕하세요. 라디오 매일 잘 듣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그래님. 백선호님께서 응디 미모가 나날이 화사하네. 어머 안녕하세요. 해바라기님께서 반지분들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아유, 또 제가 할 말을 또 이렇게 해주시니. 네, 유튜브로 보고 듣고 계시는 분들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저 잠깐 광고 듣고 와서요 신청곡 플레이 시간 오늘은 왠지로 돌아올게요.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꼽착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꼽착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꼽착 하루 5분 쉽게
2: 쓱딱 꼽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꼽착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오늘은 왠지 이 노래가 듣고 싶다 하는 분들을 위한 신청곡 플레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오늘은 왠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시거나 콩과 문자로 참여해주세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들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자, 오늘은 왠지 앞으로 도착한 사연 만나볼게요. 강형남님께서요. 세상 살다 보면 굽은 길도 있고 곧은 길도 있기 마련인데 요즘은 굽은 길이 더 많은 것 같네요. 그래도 희망길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 신청합니다. 김범룡의 인생길 들려주시겠어요? 형남님 요즘 좀 힘드세요? 요즘 진짜 다 힘들다 힘들다 소리 나오는데 우리가 또 살다 보면 소소하게 또 행복한 일도 찾아오고 기쁜 일도 찾아오고 막 힘들어서 진짜 웃을 일이 있을까 싶다가도 살다 보면은 이렇게 웃는 날도 있네 하는 날도 있잖아요. 힘내세요.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언제든 보내주시고요. 9486님께서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항상 좋은 음악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화성의 용달기사 최덕선입니다. 오늘 듣고 싶은 노래 신청 하나 합니다. 어떤 곡이냐고요? 그 곡은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김다연의 까만백조. 김성주 아나운서

뭐 따라하신 건가? 그거 바로 이렇게 신청곡 해주시는데 재밌는 것도 처음이네요. 띄워드립니다. 신청해주신 노래 두 곡 듣고요. 티키타카로 돌아올게요. 김범룡의 인생길, 김다연의 까만 백조.

오늘 티키타카 주제 이렇게 정해봤어요. 그때가 좋았지, 그때가 좋았어 인데요. 새싹반짝이 배가영님께서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응디, 사무실 옆자리에 앉은 젊은이가 소개팅하고 썸타다가 지금 깨볶으면서 연애하는 모습 보니까 저의 예전 추억이 떠올라요. 옛날이요, 그때가 좋았지, 그때가 좋았어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부럽네요. 예? 물론 저는 아직도 연애하듯이 살고 있긴 한데 그 연애하기 전에 꽁냥꽁냥 그 썸 타는 시기, 그건 또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거는 진짜 하늘에서 선물처럼 내려주시는 시간이에요. 참 좋은 시기를 또 지나고 계십니다. 지금 충분히 즐기시기 바랄게요. 자, 반지분들, 만약에 타임머신이 있어서 돌아갈 수 있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너무너무 좋았던 그때 그 시절이 언제인가요? 지금부터 그때가 좋았지, 그때가 좋았어 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시절 언제였는지 사연으로 보내주세요. 예를 들면 때는 1998년 제가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응디, 퀸카라는 말 들어봤어요? 제가 바로 퀸카였어요. 왜냐고요? 우리 과에 남자가 30명, 그리고 여하구가 딱 셋이었거든요. 우리 셋 다 퀸카였죠. 그때가 좋았지, 그때가 좋았어 이런 사연 환영하고요. 또는 아기였을 때 제가 너무 귀엽고 똘망똘망하고 아역 모델로 해도 될 정도로 예뻤거든요. 그때는 어르신분들께서 저를 보면 한 번씩 다 안아보고 볼을 꼬집을 정도로 제가 진짜 귀여웠대요. 아, 그때가 좋았지, 그때가 좋았어 이런 사연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남편이랑 연애할 때가 좋았어요. 지금 결혼한 것도 좋긴 한데 연애를 좀 더 길게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가끔 해본답니다. 이런 사연도 환영합니다.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들어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해서요. 시원한 수박 주스 쿠폰 보내드릴게요.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오죠. 풍금의 우리 그때, 장민호의 그때 우린 젊었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풍금의 우리 그때, 장민호의 그때 우린 젊었다 듣고 왔어요. 주제를 정해놓고 여러분과 소통하는 시간 티키타카. 오늘 주제요. 그때가 좋았지. 그때가 좋았어.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해서 수박 주스 쿠폰 보내드립니다. 자, 만나보죠. 김예준님께서 대학교 때 그렇게 나 좋다고 따라다니던 지숙이, 현정이 보석을 몰라보고 경거망동하다가 지금까지 여자친구 한 명 없는 신세가 돼보니 너무 후회스럽고 그때 좀 잘해볼걸. 그때가 좋았지. 그때가 좋았어. 지숙이, 현정이. 지숙이, 현정이. 어디 갔어? 지숙이, 현정이. 좋다고 따라다닐 때 그냥, 예? 어, 한번 만나보지. 그 왜 경거망동 하셨어요? 어, 근데 지금 여자친구 없으신 거예요? 왜? 그렇게 막 좋다고 따라다니던 여자분이 두 분이나 계실 정도면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왜, 왜? 눈이 높으신가 보다. 그죠? 지숙이, 현정이. 잘 사냐? 지숙이, 현정이. 이순자님께서 연간과 연애할 당시 가진 것은 서로 없었지만 온갖 멋을 부리며 같이 다녔던 그때가 좋았습니다. 커다란 선글라스 쓰고 잔망스러운 양산 뒤집어 쓰고 영감은 위아래 양복을 빼입었죠. 그때가 정말 좋았답니다. 엄청 멋있는 두 분이셨을 것 같아요. 왜 그 엄청 옷 잘 입으시는 커플들 많잖아요.

잖아요. 남자분은 싹 양복 빼 입고 여자분은 양산 이렇게 탁 들고 선글라스 끼고 오, 옛날 그 옛날 패션 멋있는 그 패션 너무 멋있을 것 같은데요. 사진 없죠. 이런 것도 사진 이렇게 보면서 옛날 추억해야 되는데 그죠. 2600님께서 91학번이었던 우리 부부 과 CC였잖아요. 캠퍼스 커플 알죠? 그때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91학번. 오, 아 진짜 그 캠퍼스 커플 이거는 진짜 잘해야 되는 게 부부가 되면은 좋은 거. 부부가 되면은 아주 그냥 나이스한 거고 괜히 그 CC로 소문 나가지고 그 다음에 소개팅도 안 들어오고 걔는 걔 사귀었었잖아. 걔 둘이 커플 아니야? 뭐 이거 소문 나가지고 괜히 소개팅도 안 들어오고 미팅도 안 들어오고 괜히 둘이 막 커플이었던 거 박혀가지고 이미지 박혀가지고 괜히 헤어져가지고 막 불편하고 학교 가는 거 불편하고 한 명 막 자퇴하고 막 이런 상황이 펼쳐지잖아요. 캠퍼스 커플 아 진짜 몰래 사귀던 친구들도 많았고 근데 그렇게 사귀다가 진짜 결혼한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죠? 그런 거 보면 참 인연은 진짜 신기해요. 뿌요뿌요님께서 친구들하고 밤새도록 게임하고 놀아도 다음날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씩씩하게 회사 가던 20대 젊은 시절이요. 그때가 좋았다. 지금은 10시까지도 못 버텨요. 흐흐흐. 이거 진짜 이거는 저도 공감. 진짜 밤새도록 술 먹고 저도 막 놀다가 아침 9시 돼가지고 저는 연습실 가가지고 운동하고 그 뭐 술도 안 깼는데 막 운동하고 2시간 운동하고 땀 쫙 뺀 다음에 노래 연습 밤까지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얼굴 색 하나 안 변했어. 그리고 다시 또 저녁에 또 놀러 가고 그때는 그랬지. 근데 지금 저도 한 9시 되면은 졸려요. 너무 힘들어. 6944님께서 저는 5개월 전까지 국수집 아르바이트생이었는데 그때가 좋았어요. 지금은 2개월 병아리 사장인데 아침 7시 30분에 나와서 저녁 9시 집에 가요. 사장 너무 힘들어요. 멋있다. 아르바이트 하다가 이제 가게 차리신 거죠. 오. 근데 사장은 원래 힘들어요. 사장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장사 시작하신 분들 아 사장이 이렇게 힘든 거구나 하죠. 힘내세요. 파이팅 파이팅. 신동훈님께서 40년 전 고등학교 시절이요. 아내랑 고등학교 동창인데 그때 아내는 말도 없고 말하면 다 들어주고 청순 가련형이었는데 지금은 제가 조그만 실수해도 화내시고 저보다 주량도 더 세시고 아무튼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무서운 아내분. 지금은 제가 더 다소곳해졌네요. 아니 왜 갑자기 존댓말을 왜 존칭을 우리 그때 아내는 말도 없고 말하면 다 들어주고 청순 가련형이었는데 지금은 화내시고 저보다 주량도 더 세시고 이게 점점 나이 들수록 여자는 남성 호르몬이 나오고 남자는 여성 호르몬이 나온다잖아요. 근데 진짜 그 말이 맞나 봐. 옛날에는 막 버럭버럭 화내던 남편이 나이 들수록 막 빨래 개키면서 드럼 보면서 울고 그런 데잖아요. 윤희니님께서 제가 20살 중반에 독하게 마음먹고 14kg 뺀 적이 있어요. 무엇보다 옷 살 때 사이즈가 없어서 못 입는 경우도 없었고 소개팅도 많이 들어왔어요. 그때가 좋았죠. 그러나 아쉽게도 얼마 안 가 요요가 와서 그 행복들을 오래 못 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샀던 옷들은요? 그 샀던 옷들 그거 아까워서 어떡해? 이게 참 어려워요. 살을 뺐을 때 진짜 마음먹고 독하게 탁 뺐어. 그래가지고 옷을 다 바꿨어. 이게 뭐 크게 입을 수 있는 옷들은 크게 입고 이제 사이즈에 딱딱 맞게 입고 싶잖아요. 그래서 다 샀어. 근데 한 3개월 버티다가 이제 조금 사람이 그렇게 되잖아요. 좀 풀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먹기 시작해서 다시 살 쪘어. 그리고 그 예쁘게 사놨던 옷들 못 입어요. 그러면은 옛날 옷 막 찾는데 막 촌스럽고 막 입기 싫고 막 그러다가 다시 옷을 또 큰 걸로 또 사야 돼요. 돈 들여서 살 빼고 돈 들여서 살 찌우고 다시 돈 들여서 살 빼고 이거 너무 힘들어요. 요요 어떻게 하면 안 와요? 저도 지금 빼고는 있는데 요요일까봐 너무 무서워요. 요요가 제일 무서워. 그죠? 9338님께서 중학교 때 좋아했던 변집섭 오빠

예, 공연이며 집까지 열심히 쫓아다녔던 그때가 좋았어요. 지금도 좋아하는 가수가 있지만 그냥 TV로 보고 있네요. 그때의 열정이 지금은 없어요. 아, 옛날에 연예인들 참 많이 쫓아다녔. 제 친구는 진짜 그 팬색이 주황색인 그 가수분들을 좋아하셨는데 안경 색깔도 옛날에 무태 유행했잖아요. 저희 중학교 때 안경 색깔도 주황색으로 하고 옷 입는 거 싹 다 주황색으로 입고 막 그렇게 막 다니더라고. 저 진짜 그거 보면서 너무 신기했어요. 저런 열정은 어디서 나올까. 저는 어렸을 때도 그렇게 에너지가 있는 사람은 아니었었어가지고. 아무튼 변진섭 선배님 요즘도 콘서트 많이 하시던데 오랜만에 한번 추억 삼아 한번 가보세요. 아유 그땐 그랬지 이러면서. 자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사연 계속해서 만나볼 건데 노래 듣고 와서 만나볼게요. 한혜진의 아하 왕년엔 그리고 추혁진의 철없던 사랑.

한혜진의 아하 왕년엔 그리고 추혁진의 철없던 사랑 듣고 왔습니다. 아 티키타카 오늘 주제 그때가 좋았지 그때가 좋았어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아카시아님께서 대학생 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뒹굴거리던 그 시절 그때가 좋았지 그때가 좋았어. 지금은 방학한 아이들 돌밥 중이에요. 그 돌밥이 유명한 돌아서면 밥 그거죠? 돌밥. 맞아요. 어릴 때 엄마가 해주던 밥 먹으면서 거실에 이불 펼쳐놓고 뒹굴뒹굴하고 있으면 밥 먹어! 이렇게 하면 밥 먹고 다시 들어 누워가지고 뒹굴뒹굴하고 그때가 좋았지. 엘클레어님께서 28살이요. 물론 그전부터 남자들이 줄을 섰지만 28살이 최고 전성기였던 것 같아요. 신호등에서 카페에서 기차에서 등등 수많은 남자들의 대시를 받았고 여자들도 저보면 인형 같다고 했거든요. 아 얘기하다 보니까 눈물 났다. 앙. 아 왠지 목소리를 점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어릴 때는 진짜 저도 지나가면서 번호 많이 받았는데 저는 진짜 하도 너무 물어봐가지고 나중에는 아 이런 말 하여튼 나중에는 저 남자친구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 아 그럼 친구로 지내면 되죠 이렇게까지 막 가니까 저 결혼했어요 이랬어요. 나중에 진짜로 번호 좀 이러면 저 결혼했어요 유부녀예요 뭐 이랬었어요 옛날부터. 에클레어님도 그랬다는 거죠? 아 정말. 김아진님께서 우리 딸 태어나던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땐 육아가 힘들다는 생각만 들어서 제대로 예뻐해주지 못했던 것 같은데 다시 돌아간다면

더 많이 안아주고 더 많이 놀아주고 싶어요. 슬퍼 슬퍼. 맞아요. 저도 요즘 그런 생각하거든요.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자. 이렇게 건강하고 이쁜 애가 내 앞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자. 진짜 빨리 클 거다. 이 순간이 그리워질 거다. 이런 생각하면서 애기를 보면은 좀 늦게 자도 귀엽고 좀 칭얼 때도 귀엽고 밥 안 먹고 싶어 해도 귀엽고 그러더라고요. 유미수님께서 우리 아들딸이 8살, 3살이었을 때요. 제 스타일대로 옷도 입히고 앞머리도 바가지 모양으로 해주고 그래도 좋다며 헤헤 웃어주던 우리 아들딸. 지금은 성인이 돼서 엄마 아빠 품을 떠나려고 날개짓을 하고 있네요. 지금도 좋지만 그때가 좋았어요. 다들 이런 얘기는 한마디씩 해주시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엄마 아빠만 찾던 그때가 그립다고. 지금은 막 연락도 잘 안 하고 얼굴도 잘 안 보여준다고 막 그러시는데 너무 슬프네요. 너무 슬프다. 2892님께서 딱 10년 전으로만 돌아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때는 하이힐 신고 무도회장 가서 브루스타임에 춤을 췄는데 지금 힐 신으면 발꼬락 꼬여가지고 버스 정류장도 못 걸어가요. 내 건강 돌리더. 아 진짜 저도 요즘은 구두 신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제 신발장 보면 거의 낮은 신발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낮은 신발들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편한 신발들. 그죠? 옛날에는 진짜 구두 많이 신고 다녔는데 아휴 짜증은 해어서 무엇 성주아님께서 저는 5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아빠 계실 때요. 사랑한다는 표현 더 많이 할걸. 지금 후회하고 있거든요. 옆에 계실 때 표현 많이 하세요. 맞아요. 이 사연도 많이 와요. 부모님께 더 잘해드릴걸. 부모님이랑 더 식사 많이 할걸. 다들 이제 뭐 그러고 싶죠. 근데 그게 좀 마음대로 잘 안 되니까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그래도 지금 또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 오늘 또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리면서 사랑한다고 해봅시다. 자, 오늘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해서 수박 주스 쿠폰 보내드립니다. 방송 끝나고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당첨자 명단 확인하시고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려요. 노래 듣고 올게요. 금잔디에 바람에 흔들리고 비에 쳐져도, 그리고 정연호의 Miss Go.

0: 할머니, 종로 5가예요.
1: 종로 5가?
0: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1: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2: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 성공
6: 함께해요.
4: 이카운트
3: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8: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7: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9: KBS
10: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오늘 끝곡으로 진혜성의 내 사랑 경화 띄워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옵니다. 반짝이들 오늘도 은빛나게.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입장거봉포도 휴게소에서 안성휴게소 쪽으로 15km 구간 길게 정체입니다. 이후 기흥에서 수원까지 밀리고요. 달래내 부근에서 반포까지 더딘 흐름입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방향 대소분기점에서 안진터널 사이 교통량 많아졌습니다. 이후 안성분기점에선 양방향으로 밀리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 충주분기점 1차로에선 추돌 사고가 나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방면 전 시간에 사고가 있었던 판교 분기점에서 정체고요. 좀 더 지나 소래터널에서 송내까지 밀리고 또 더 가서는 김포 요구

0: 네, 안녕하세요. KBS ETV 토요일 미니 시리즈 결혼의 완성에서 신경외과 의사 강태주 역을 맡은 배우 남궁민입니다.
1: 안녕하세요. 강태주의 아내이자 병원 이사장 고세윤 역을 맡은 이설입니다.
0: 이혼 직전 강태주는 납치된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인면수심의 범죄자와 극한의 사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1: 강태주는 과연 아내 고세윤을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0: KBS ETV 부부 액션 어드벤처 결혼의 완성
1: 매주 토일 밤 9시 20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우리는 일요일 아침부터 월요일을 걱정합니다. 그리고 월요일 아침부터 금요일을 기다립니다. 그렇게 불금불금하면서 기다린 오늘, 기가 막힌 계획 있으십니까?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한 줄 시인이 불금이라는 제목으로 8글자의 시를 지었는데요. 불금, 알고 보면 다들 딱히. 기다릴 때는 세상 설레는데 정작 그 순간이 오면 별거 없다는 거. 불금, 생일, 크리스마스, 청춘. 근데 또 신기한 게 지나고 나면 아, 그때가 좋았지. 그때 했었어야 되는데.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거 다들 비슷하겠죠? 남들은 대단히 거창하게 지내는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다들 딱히. 이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2시간 즐거운 마음으로 금요일 세포 좀 깨워볼까요?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0: 7월 24일 금요일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첫 곡은요. G.O.D의 Friday Night. 힘 있는 노래, 힘이 생기는 노래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불금입니다. 잘들 보내고 계시죠? 0823님이 문자를 주셨는데 눈에 확 띄었습니다. 아내 생일이래요. 뭐를 사줘야 감동할까? 작년에는 큰맘 먹고 로봇 청소기를 사줬는데요. 뭐 그냥 힘들어 하셨대요. 결혼한 지 8년 됐는데 8번의 선물 모두 실패한 것 같습니다 하셨어요. 아, 8년 동안 8번의 선물을 하셨는데 모두 지금 실패를 했다는 거잖아요. 아, 실패했어. 그러면 한 번 정도 아내야 내가 뭘 해주면 아내가 활짝 웃을까? 한번 물어보지 그러셨어요. 이 아내분께서 원하시는 게 따로 있으신 거 아니에요? 나도 궁금하네. 0823님 문자 주셔서 제가 소개를 좀 해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은 독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뭐 때문에 독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셨을까 하고 봤는데 저는 독한 사람 같아 보이진 않던데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바로 화장실에 가서 세수하고 손발을 씻고 나옵니다. 저는 남편의 잔소리에 10분만 있다가 할게 하다가 2시간이 되거든요. 3811님이 보내셨습니다. 근데 저도 집에 들어가면 책가방 풀고 바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일들이 이어지는데 그래서 그런가요? 독한 사람 같아 보이지가 않네요. 저랑 루틴이 비슷하니까. 3811님 주셨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잠시 후에 본다방이 문을 열 겁니다. 종소리와 함께 재미난 이야기 함께 나누고 시원한 커피 선물도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분입니다.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가입비 부가세 별도.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0: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1: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2: 하모니 렌트카,
1: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2: 뭐니 뭐니 해도

오늘 하루 어때요? 시원한 커피 한잔 놓고 우리 얘기 좀 해요. 여기는 본다방입니다. 금요일의 여유 여러분들 다 느끼고 계실까요?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다방 앞으로 또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조은주님, 1인 미용실을 하고 있는데요. 손님이 어려 보이게 해주세요 이러실 때 긴장됩니다. 긴장되실 것 같아. 아 어떡하지? 어려 보이게 안 해드리면 그 다음번에 또 안 오시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앞설 거 아니에요? 몇 살 정도요? 물어볼 수도 없고 아무튼 열심히 커트를 해드렸는데 다 끝나고 거울을 딱 보시더니 아우 10살 어려졌네 이러시는 겁니다. 와 하루 피로가 싹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조운주님 보내주셨어요. 저도 이런 장난을 좀 많이 치거든요. 우리 제클린 쌤한테 오래되기도 했고 쌤 나 어려 보이게 머리 좀 잘라줘. 앉아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저한테는 이러는데 우리 조은주님 최고의 서비스로 고객들 한 분 한 분을 맞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번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481님 막히는 퇴근길 앞차 뒷유리에 초보 운전 스티커가 붙여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운전을 너무 능숙하게 잘하는 거예요. 끼어들기도 굉장히 스무스하고 예술이고 그래서 따라가서 스티커 떼세요 라고 하고 싶었지만 운전 15년 차에 아직도 초보 수준인 제 운전 실력으로는 그 초보 드라이버를 쫓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언제쯤 주차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운전하신 지 15년 되셨어요? 근데 지금 주차가 부담스러우신 거야. 15일 된 거 아니고 1년 5개월 된 거 아닌 거죠? 15년 맞는 거죠? 15년 차인데 운전 소질이 조금 없으신가 보다. 그리고 운전하다 보면 진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초보 운전이라고 붙여놨는데 어우 진짜 이 차 앞을 차도를 내다보는 그런 실력이 능력이 있는 분처럼 운전하는 그런 분들 볼 때가 있어요. 진짜 초보 맞아? 이럴 때가 있는데 그런 분들을 운전하시다가 만나신 것 같아요. 3481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이현우 씨의 꿈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듣고요. 계속해서 본다방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Hold the beat, stop the beat, drop the beat, give me a second. Take it.

이현우 씨의 꿈 듣고 왔습니다. 9144님이 주신 문자 이번에 소개해드릴게요. 회사 메신저에 히히를 하나 보낼지 두 개 보낼지 괜히 고민됩니다. 하나면 어떻고 세 개면 어떻고 다섯 개면 어때요? 하나는 너무 딱딱하고 오히려 비웃는 느낌 같고. 아, 그렇습니까? 저는 보통 크 하나, 히 하나 이렇게 보내는데 세 개, 네 개는 또 너무 친한 척 오버하는 것 같고 이모티콘 하나에도 이렇게 생각이 많아지니 참 피곤한 노릇입니다. 피곤은 하시겠습니다. 그대 9144님이 보내주셨는데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이라면 이모티콘 하나에도 그렇게 오래 고민하는 경우는 드물 것 같아요. 상대를 좀 배려하는 마음이 큰 것 같고 호감이 있는 경우 그리고 뭐 오해받을까 봐 어떤 이모티콘을 보낼지 고민하는 사람도 꽤 있다고 듣긴 들었습니다. 우리 9144님 이번부터는 메시지 하나 보낼 때 그래 그냥 심플하게 대충 두 개 그냥 보내자 하면서 그냥 스스로에게 좀 정해두셨다가 과감하게 두 개 딱 찍어서 보내십시오. 너무 많은 생각 하지 마시고. 그리고 0155님 보내주셨습니다. 회사 단톡방이 아침마다 제일 먼저 좋은 아침입니다 하고 문자를 보내는 선배가 계십니다. 어우, 아주 멋있는 선배님이시네. 지난주 그 선배가 휴가를 가셨는데 선배가 없으니 아무도 단톡방에 인사를 안 하더라고요. 그제 알았습니다. 그 선배가 늘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걸요.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아주 짧은 문자 하나가 많은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경우 있죠. 우리 0155님 이때가 찬스다 하고 그대가 한번 먼저 올려보시지 그러셨어요. 9144님 그리고 0155님에게 시원한 커피 선물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0844님 매일 점심시간마다 혼밥이 가능한 식당에 가서 핸드폰으로 남자친구랑 동영상 먹방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시는 거지? 만나면 되지? 아니면 그 정도로 보고 싶은 거예요? 하하 참. 지나가면서 힐끔 쳐다보는 사람도 있지만 이 시간 덕분에 회사 생활이 즐겁습니다. 아, 즐거워. 그럼 된 거죠. 할 말이 없네. 남자친구랑 서로 얼굴 보면서 거의 말도 없이

밥을 먹고 나면 또 말도 안 해? 먹고 나면 수고해 하고 전화를 끊는데요. 출근하면서 문자로 오늘은 뭐 먹을까 하는 것도 재미있고 가끔씩 모바일로 커피 쿠폰 보내주면 남자친구가 너무 좋아해서 제가 더 신이 납니다. 이런 사랑도 재미있을 것 같긴 하네요. 그림을 그려보니까 저희 7년 만난 커플인데 아 꽤나 또 오래 만나셨네. 이분들 재밌는 커플일 것 같아요. 7년 만난 커플인데 다시 연애 초기로 돌아간 기분입니다. 리셋을 자주 하시는 것도 대단한 능력인 것 같습니다. 0844님 보내주셨어요. 이분에게도 커피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커피 타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다방에 소개된 분들 선물 받으실 분들 이번에 라라랜드 선곡표에 가지런히 정리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세요. 노래 두 곡 듣겠습니다. 무한궤도의 그대에게 이어지는 곡은요. 015B의 난 그대만을.

귀한 금요일입니다. 어김없이 콩디를 찾아와 주신 우리 가족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최고의 서비스 친절하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불금의 신청곡 퀵서비스. 듣고 싶은 노래 여러분들이 신청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 노래 생각나? 라든가 이 노래 오랜만이지? 이 노래가 듣고 싶었죠? 하는 노래 있으시면 가수 이름 적어서 노래 제목만 적어서 보내주셔도 어떻게든 다 소개를 해드립니다. 제가 추스려서 좋은 노래들 많이 많이 전해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불금의 신청곡 퀵서비스 제일 먼저 들을 곡은요. 오옥수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컬투 사랑한다 사랑해. 이 노래 좋은데요. 라디오에서 들은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이보님이 틀어주시면 진심 감사드립니다. 띄워드리겠습니다. 오옥수님 컬투가 노래합니다. 사랑한다 사랑해.

0: 9734님이 주셨습니다. 친구들과 커피도 마시고 오늘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겁니다. 불금이니까요. 라디오 들으면서 집까지 조심히 가볼게요 하시면서 신청곡은요. 휘성의 결혼까지 생각했어 듣고 봐요 콩디 하셨습니다. 그리고 4390님은요. 작은 소원이 하나 있대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주말에 남편과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노래는 이 곡을 신청해 봅니다. 현이와 덕이가 함께 부른 너나 좋아해 나너 좋아해. 4390님이 보내주셨어요. 주말에 남편과 싸우지 않는 게 소원이에요. 이 소원을 이루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뭐 사람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뭐 함부로 끼어들 수는 없겠지만 진짜로 남편과 싸우고 싶은 마음이 없으시다면 제가 늘 자주 사용하는 그 말투를 한번 우리 자기 화났죠. 화났죠. 하시면서 받아쳐 보시면 좀 상대가 좀 웃지 않을까요? 근데 진짜 화가 났는데 그 말투 쓰면 더 싸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급 들었습니다. 우리 4390님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엄마와 아울렛으로 선글라스 사러 갑니다. 콩디. 엄마가 친구분들과 주말에 여행을 가시거든요. 아, 그래서 선글라스 장만하시러 지금 가고 계신가 봐요. 노래도 엄마의 애창곡 신청해 봅니다. 이지연의 바람아 멈추어다오. 1720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듣고 싶은 곡들 여러분들 많으시네요. 양태성님은 넌 남이 아니야 EOS의 노래 신청하셨고요. 천유진님은 유키스 만만하니. 요즘 핫한 배우 이준영이 원래 유키스 멤버였다고 하더라고요. 반전 매력 폭삭에서 절절한 연기 너무너무 좋았었습니다 하시면서 천유진님이 뉴키스의 만만하니 신청하셨습니다. 그래서 EOS의 노래와 유키스 노래 두 곡 묶어보겠습니다.
1: Trust them for your body and soul.

0000 님이 양동근 씨의 골목길 서울뚝배기 때부터 팬이었다고 이 노래 생각나셨다고 신청하셨습니다. 그리고 김미정 님이 신청하신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이효리 씨의 10미닛 원하셨습니다. 이렇게 두 곡 여러분들과 함께 감상하죠.

0: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5: 오래오래 락토핏
6: 종근당 건강
7: 건강기능식품.

0: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0: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3: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4: 이번에 라라랜드 불금의 신청곡 퀵 서비스로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노래를 배달해드리고 있습니다. 1부 마지막 곡 전해드리고 이제 2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태향님이 문자를 주셨는데요. 운동 갑니다. 콩디 다이어트 성공해야 합니다. 너무 가기 싫지만 미래의 저를 위해 운동 갑니다. 이 노래 틀어주세요. 제가 노래방에 가면 꼭 즐겨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 상당히 어려운데. 정경화님의 나에게로의 초대 이 노래 듣고 싶다고 신청하셨고요. 이 산호라면님도 같은 노래 원하셨습니다. 이 곡 전해드리고 저희 이번에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입장 거봉포도 휴게소에서 안성 휴게소 쪽으로 15km 구간 정체입니다. 기흥에서 수원까지 밀리고요. 판교 분기점 정체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달래내 부근에서 반포까지 답답하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서평택 분기점에서 정체입니다. 다시 발안에서 화성 휴게소, 또 매송 휴게소에서 용담 터널 사이 각각 막히고요. 좀 더 지나 서서울 요금소 2차로에서 조금 전에 사고가 나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이후 광명역에서 금천교 사이 1시간 사이 정체 더 심해졌고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면 하기에서 남동까지 정체고요. 더 가서는 안현분기점 2차로에도 사고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남해 일지선 창원 쪽으로 동마산 1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중이라 뒤로 5km 구간 밀립니다.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1: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0: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사랑하기 때문에
2: KBS.
3: 잠시 후 5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새로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1: 오늘의 라바 김지웅님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2: 안녕하세요. 라라랜드 입주민 김지웅입니다. 남들은 여름휴가로 호캉스를 간다는데 저는 헝캉스 갑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 쐬면서 과자랑 음료수도 먹고 헌혈도 합니다. 그리고 받은 기념품으로 패스트푸드까지 먹으면 이보다 완벽한 피사가 없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헌혈 272회 했고 내년에는 300회 도전 중입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콩디는 헌혈해본 적 있나요? 기회가 된다면 저랑 같이 헌혈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올 여름도 헝캉스로 보람과 시원함을 함께 챙기고 있습니다. 헌혈 함께 합시다. 신청곡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신청합니다.

오늘의 라방 라라랜드 입주민이십니다. 김지웅이 아주 에너지 있고 활기차시고 재미있는 그런 캐릭터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에게 여쭤보셨습니다. 콩디는 헌혈해 본 적이 있느냐고. 있어요. 이 헌혈 건강하지 않으면 또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뭐 200번 넘게 하셨으니까 저보다 상당한 고수시겠죠. 김지웅님, 200번이 넘는 헌혈? 와, 숫자보다 이 마음이 더 큰 기록인 것 같습니다. 이 누군가에게는 삶을 이어갈 수 있는 희망이 되었을 거 아니에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다음에 진짜 시간이 되면 어디에 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헌혈하러 갑시다. 우리 김지웅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마이크 빌려가신 김지웅님에게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와, 200회 이상이면 보통 한 10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꾸준히 실천을 해야 가능한 그런 수준인 것 같은데, 오, 대단하시네요.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에 오늘의 라방 게시판이 열려 있습니다. 전하고 싶은 이야기 녹음해서 남겨주시면 이 시간에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도요 불금엔 신청곡 퀵 서비스 계속됩니다. 라라가족 마음속에 숨어있는 노래 한 곡을 꺼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해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사람과 자연을 닮은 세럼에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번입니다.

개그맨 신청곡 퀵 서비스 또다시 만나보겠습니다. 조선희 님이 노크를 해주셨습니다. 언니 남편이 운전 중인데 졸리다네요. 아, 졸리셔. 위험하게 왜 그러세요. 언니 라디오 같이 들으며 가고 있어요. 남편의

신청곡 솔리드 천생연분 들어주세요. 그럼 잠 깨며 같이 불러볼게요 하셨습니다. 아우, 안전하게 졸음 없이 가실 수만 있다면요. 제가 이 노래 못 전해드리겠습니까? 천생연분 준비했고요. 제가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됐죠?

노래 솔리드의 천생연분 조선희 씨 외에도 8879님이 보내주셨어요. 매일 라라랜드를 잘 듣고 계시대요. 감사합니다. 라디오 들으면서 추억을 먹고 사는 저입니다. 하시면서 이 노래 가장 좋아했었다고 이 노래를 들으면 클럽 시절이 마구마구 떠오르신다고 하시면서 문자 주셨습니다. 솔리드의 천생연분 잘 들으셨겠죠? 다음 사연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콩디. 아, 내가 비타민이야. 다행이네요. 오늘은 문득 1999년도 20살 시절 생각이 났습니다. 우연치 않게 사진을 봤는데요. 사진 안에 1999 연도가 찍혀 있는 사진을 보았습니다. 하시면서 773 하나님 보내주셨습니다. 이분은 김건모 씨의 너에게 신청하셨고 문지은님도 같은 노래 신청하셨어요. 김건모님의 너에게 제 첫사랑과 만났을 때 나오던 노래입니다. 라라랜드에서 나오는 노래 들으니 왠지 추억이 방울방울합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들으시면서 느끼시는 감정이 좀 대부분 비슷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추억들, 이쁜 추억들 많이 꺼내서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시절 저도 까만콩이라 이번 언니랑 비슷하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이쁘게 생기셨구나. 노래 준비했습니다. 김건모 씨의 너에게. 그리고 이어지는 곡은요. 나용주님이 서영은의 내 안에 그대 우산 없이 비오는 거리를 걸어도 나는 행복할 것 같아요. 라는 가사가 있죠. 이 가사 있죠. 얼마나 좋으면 비를 맞아도 행복할까요? 나용주님이 이 노래 신청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2369님 들으면 힘이 나는 노래 신청합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한 줄로 그냥 끝내셨어요. 루이스의 중화반점 신청하셨고 그리고 김대현님입니다. 이소라님의 신청곡 신청합니다. 저도 한때는 섹시한 남자였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배 나온 아저씨네요. 라라랜드 들으면서 저의 리즈 시절을 떠올려 봅니다. 이소라님의 신청곡 듣고 싶다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청합니다. 블랙핑크의 스테이. 2244님 아주 간단하죠. 신청해 주셨고 그리고 5189님 들으면 속이 아주 시원해지는 마법 같은 노래 있습니다. 바다의 매드. 우리 모두 바다의 매력 속으로 같이 빠져 들어가 볼까요? 하시면서 바다 씨의 노래 신청해 주셨고 그리고 제국의 아이들 후유증. 임시완 배우가 아이돌이었다는 사실 요즘 MZ 애들은 모르더라고요. 이다영 님이 문자 주셨습니다. 굉장히 매력이 있죠. 노래 준비했습니다. 제국의 아이들의 후유증도 준비해놨습니다. 먼저 바다의 노래 듣고요. 이어서 제국의 아이들의 노래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불금엔 신청곡 퀵서비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 이름은요. 방송이 끝난 후에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선곡표에 잘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이나 휴대폰 번호 끝 네 자리가 있다면 선물방으로 가셔서 선물 받을 연락처 남기시는 거 잊으시면 아니 되옵니다. 노래 나갑니다.

0: 어느 날 문득 떠오른 그 노래, 그 한 곡에 담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요? 요즘 우리 집엔 아주 작은 확성기 하나가 산다. 다른 애들보다 말을 늦게 배우더니만 요즘은 어른들 말을 옮기는 재미에 푹 빠져버린 5살 딸내미 원유. 며칠 전 친구와 통화를 하는데 옆에서 딸이 장난감을 가지고 신나게 놀고 있었다. 그런데 저녁 먹는 식탁에서 갑자기 남편에게
1: 아빠, 엄마가 그러는데 아빠 술 먹는 게 이제 못 봐주겠대.
0: 남편은 국을 떠먹다가 나를 쳐다봤고 아니 그게 못 봐주겠다고 누가 그랬어. 술 좀 그만 먹었으면 좋겠다 한 거지. 건강 때문에.
1: 아유, 당신 내 욕 좀 그만해라. 애 듣는 내 아빠 욕을 그렇게 하면 내 입장이 뭐가 되냐?
0: 아니 누가 욕을 했다 그래.

0: 언니 말해봐. 엄마가 욕을 하디?
1: 아니 욕은 아니고 흉. 아빠 엄마 욕 안 했죠? 흉 맞죠?
0: 아 참. 그래 당신 내 흉 좀 그만 봐라. 내 입장 좀 생각해줘.
2: 말문이 트이고부터 다른 집 애들보다 유난히 더 말빨이 세지는 우리 딸. 남편과 내가 자잘한 일로 옥신각신할 때도 꼭 달려온다.
1: 그건 엄마가 잘못했어. 아빠가 저번에도 말했잖아. 아빠, 엄마가 신발 벗을 때 똑바로 벗으라고 한 거 기억 안 나?
0: 엄마, 아빠가 밥 먹고 나면 식탁 의자 꼭 밀어 넣으라고 했잖아.
2: 아주 시어머니가 따로 없다. 애가 딴 데 가서도 그럴까 봐 한 번은 제법 진지하게 얘기를 했다.
0: 원효야, 이리 와봐.
2: 잘 들어. 다른 사람한테는 우리 집 얘기 막 하고 그러면 안 돼. 알았지?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이길래 이제 좀 나아지겠지 싶었는데 다음 날.
1: 할머니.
2: 네?
1: 안 되는데. 할머니 안 돼요. 아, 곤란한데.
0: 엄마가 집 얘기 옮기면 안 된댔어요. 밥? 먹긴 먹었는데 뭐 먹었는지 말하면 안 되는데 할머니? 엄마가 안 된다고 했는데.
3: 아니 얘가 무슨 소리야? 여보세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저희 방금 보내주신 조기 구워서 저녁 먹었어요. 아니 원효가 괜히 그러는 거예요. 아 참 그게 아니라.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니?
0: 원효 엄마가 언제 그랬어? 할머니한테 다 얘기해도 된다고.
2: 시어머니가 괜히 오해를 하실 뻔했다. 그런데 다음날 내 전화기를 가지고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건 원효가 또.
1: 할머니 엄마가 그러는데 할머니 김치 맛은 있는데 조금 짜대요. 그리고 휴가 때 할머니한테 가서 1박만 하고 오자고 했어요.
0: 응 하룻밤. 야 원효.
2: 혼도 내보고 좋게도 말해봤지만 원효의 실시간 제보는 오늘도 계속된다. 누굴 닮아 이렇게 오지랖 넓고 정직한 건지. 하긴 뭐 아이에게는 숨기고 감추고 눈치 보는 세상보다 보고 들은 걸 그대로 말하는 세상이 훨씬 자연스러운 나인지도 모른다. 언젠가 비밀도 생기고 눈치도 배우겠지만 지금은 세상 가장 솔직한 5살. 그래도 제발 시어머니 앞에서는 입을 조금만 다물어줬으면 좋겠다고 속으로만 말해보는 오후다.

오늘 어떤가요? 김수연님의 사연을 전해드렸습니다. 아우 세상 세상 귀엽네요. 아주 매력이 흘러넘칩니다. 김수연님에게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보내드릴게요.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어떤가요 게시판에 추억이 있는 노래 그리고 그날의 이야기들 여러분들 남겨주세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역할에 아, 빙의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발 다영만 아니었으면 좋겠어. 왔다 갔다. 그래도 뭐 주면 하겠지만 더 클래식의 마법의 성 준비했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곡은 서태지와 아이들의 눈으로 준비했습니다.

0: KBS 해피 FM.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안녕하세요, 현아가수 현숙이에요.

0: 될걸? 할인 훌라면.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이번에 라라랜드 벌써 시간이 이렇게 순삭입니다. 한영윤님이 문자를 주셨는데 오늘 마지막 사연이 될 듯해요. 초등학교 6학년 딸아이가 숙제를 하다가 모르는 게 나오면 저보다 AI를 먼저 찾습니다. 아, 현명하네요. 설명도 잘해주고 그림도 그려주고 아주 신통방통하네요. 그래도 엄마인 저는 괜히 섭섭합니다. 앞으로 딸이 부모보다 AI랑 더 많이 대화하게 될 것 같아서 말입니다. 한영윤님이 보내주셨어요. 보통은 이 초등학생들이 엄마 이거 뭐야? 이거 정답 뭐야? 라고 엄마를 찾는데 요즘 친구들은 AI에 손이 먼저 가나 봅니다. 근데 요긴하게 잘 쓰이긴 하는 것 같습니다. 워낙 똑똑하니까. 한영윤님이 사연을 보내주셨고 이분이 이소은 씨의 오래오래 노래 신청하셨습니다. 오늘 라라랜드 꼭꼭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행복이었고 감동이었습니다. 이상 이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방향 미사터널 부근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뒤로 3km가량 정체가 심해졌고요.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방향 청북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나서 서평택 분기점부터 정체 심해졌습니다. 이후에는 송탄 부근에서 안성 분기점까지 밀리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은 금요일답게 교통량 많습니다. 죽전에서 신갈 또 좀 더 가서 남사 부근에서 밀리고요. 충청권은 천안 분기점에서 천안 호두 휴게소 쪽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주감 휴게소에서 회덕 쪽으로도 긴 구간 밀리고요. 더 가서는 대전 터널 부근에서 비룡 분기점까지 정체고 남부권은 칠곡 휴게소 부근에서 5km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구서에서도 교통량 늘었습니다. 57분 교통 정보 인초이었습니다.

0: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오늘과 내일을 특별하게 이어주는 마법 같은 시간.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만 마음을 표현하는 게 아니죠. 말만큼이나 몸짓도 많은 의미와 감정을 담고 있습니다. 일단 눈을 피하는 거. 대화를 하고 싶지 않거나 지금 상황을 회피하고 싶다는 신호일 수 있고요. 몸을 뒤로 기댄 채 팔짱을 끼는 자세 역시 방어기제와 경계심 또는 불편함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뭔가 지금 마음이 거북하고 언짢다는 뜻이라는 건데요. 알죠, 알죠. 말하지 않아도 느낌이 이 공기가 딱 불편하잖아요. 내 옆 사람이 나에게 몸짓으로 전하고 있는 그 마음, 내 기분을 좀 알아달라는 사인이니까 괜히 모른 척 하지 말고요. 좀 풀어주자고요. 매일 저녁 6시 음악을 달리는 시간. 저는 스위스로의 이노진이고요. 여기는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2026년 7월 24일 금요일 저녁 스위트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김건모의 너에게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안녕하셨죠? 여러분의 인디 스위스로의 이노진입니다. 오늘 오프닝 들으시면서 누가 생각났어요?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아, 살다 보면 뭐 내 마음 같이 흘러가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잖아요. 그죠? 부디 이렇게 답답하고 깝깝하고 불편한 상황이 안 오면 좋겠지만 나 좋을 대로만 흘러가는 게 아니니까 그 상황을 좀 내가 큰 마음으로 좀 낫게 좀 만들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눈을 피하고 대화하고 싶지 않고 멀찍이 떨어져서 내 눈치를 보는 것 같고 같이 있는 공기마저 답답하고 피하고 싶고 그런 상대가 있다면 이제 주말이니까 좀 너그러워진 마음으로 한번 슬쩍 말이라도 건네보는 게 어떨까, 좀 풀어주는 게 어떨까. 그러면 그 사람이 엄청 고마울 건데, 그죠? 근데 이런 생각을 정작 못하게 되죠. 라디오, 즐겨 듣는 라디오의 오프닝에 이런 글들이 나오게 되면 그래, 그럴 시기인가? 그럴 찬스인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스드인을 듣는 우리 스드인 여러분들께서는 좀 더 사랑하는 사람과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주말 저녁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드라이빙 포인트 잠시 후에 있으니까요. 어디에서 이 방송 듣고 오프닝도 듣고 김건모의 너에게를 듣고 계시는지 알려주십시오. 사연 소개되면 커피 한 잔씩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그럼 첫 번째 광고 듣고 올게요.

하루가 무탈했길 바라면서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지금 상황을 함께 나눠봅시다. 드라이빙 포인트. 날이 조금 흐려도 설레. 박솔지님, 인디, 여기는요 발산동에 위치한 빵집입니다. 아침부터 제빵하느라 몸은 피곤하지만요, 스팀 덕에 힘이 나요. 항상 피로를 풀어주는 방송, 오시는 손님들도 너무 좋아하세요. 기분 괜찮으세요? 오늘 많이 파셨어요? 아, 빵집 운영하시는 우리 사장님들은 새벽부터 고객들을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하느라 너무 고생하시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깔끔하게 마무리하시고 퇴근 준비하셔야죠. 8934님, 식당 앞, 아니 그 식당 앞을 지나쳐가고 있습니다. 아, 집 근처에 가보고 싶은 식당이 있는데 한 달 내내 문 앞만 지나가고 있어요. 가게 밖에 있는 메뉴판도 한번 살펴보고 가게 안에도 슬쩍 들여다보고

이 가게랑 낯가리는 중입니다. 왜냐? 식당 혼자 들어가는 거. 그게 뭐라고 이렇게 어려울까요? 유유. 아이고, 한 달째? 한 달 내내? 아, 이것도 해봐야 돼요, 그죠? 아니, 그렇지 않아도 그 혼밥하고 혼영하고 혼자 하는 문화권이 형성이 된 지 거의 5년, 6년 지난 것 같은데 아직도 8934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했던 것만 익숙하신가 봅니다. 문을 탁 열고 들어가세요. 엄청 반겨줄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0464님, 드라이브 중은 아니지만 아빠 차에 있어요. 아빠가 늘 제 학원 픽업을 도와주시거든요. 사연 소개되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가 운전하시면서 비의 랩소디가 듣고 싶다고 하시는데 꼭 같이 듣고 싶습니다. 항상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읽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보내준 것 같은 느낌이 확 왔어요. 그래요. 아빠가 항상 그렇게 든든하게 챙겨주시고 데려와 주시는군요. 아빠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세요. 그리고 아빠 좋아하는 노래 지금 인디가 틀어준대요. 하세요. 자, 사연 소개된 모든 분께 커피 한 잔씩 보내드리겠습니다. 바로 지금 내가 있는 그곳 드라이빙 포인트.

최재훈의 비의 랩소디, 우리 0464님께서 청해 주신 노래 띄워드렸습니다. 아빠가 이 노래 들으시고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우리 0464 어린이? 어린이일 것 같아요. 중학생까지는 아닐 것 같고 초등학생일 것 같은데. 고등학생 같다고? 근데 글 자체가 그림일기에 쓰일 법한 그런 문장 아니었어요? 어쨌든 네, 사랑스러운 마음이 잘 전해졌길 바랍니다. 자, 김은정님께서는 편두통으로 약을 먹고 잠깐 누웠는데 우리 집 새 남자가 오늘따라 일찍 들어온대요. 알아서 저녁 해결하라고 해야겠습니다. 근데 나도 배고프다요. 아, 편두통.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신데 하필 가족 구성원들이 완전체로 모인다네. 아이고. 아, 더 머리가 아프실 텐데. 저녁 나를 위해서 좀 차려줘봐라. 맛있는 것 좀 시켜주라. 한마디 하세요. 나 아프다. 이렇게. 그리고 김은지님은 갑자기 섬뜩해서 가전 어플을 들어가 보니까 에어컨을 안 끄고 출근했습니다. 아, 어떡하지. 근데 26도니까 괜찮겠죠? 이런 분들 많으시죠. 괜찮죠. 하루 정도는. 그리고 요즘은 그 정석형이 아니라 다 인버터 방식의 에어컨이기 때문에 에어컨이 알아서 우리보다 더 높은 센스로, 예, AI 센스로 잘 전기 낭비 안 하고 잘 유지시켜주고 있을 겁니다. 오히려 잠깐 한 뭐 1시간, 2시간 외출하는데 에어컨 끄고 나가는 게 훨씬 더 전기료 많이 먹는다고 하잖아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큰일 없습니다. 자, 지금 소개된 은정님과 은지님께도 커피 한 잔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 후에 무인음악가게가 열려요. 우리 무인음악가게 오늘의 주제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밤. 나의 자장가, 자기 전에 듣는 노래입니다. 아, 자장가 들어볼게요. 진짜 소중한 노래를 듣게 되죠.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차분해지면서 결국 잠까지 솔솔 오는 노래. 너무 익숙해서 따라 부르다가 스르륵 잠이 드는 노래들. 그래, 이 노래들과 함께 우리 오늘 밤 숙면 한번 취해보는 겁니다. 나의 자장가, 자기 전에 듣는 노래. 보내주실 곳은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노래 선곡되시면 배달음식 교환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마이걸의 샤크, 1238님께서 청해 주신 노래 들으시고 그 다음에 타샤니의 경고까지 듣고 무인음악가게 열게요.

하루의 후반전을 음악으로 근사하게 스위스로 이노진과 함께 해주세요. 매일 저녁 6시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오직 나와 음악만이 존재하는 시간, 무인음악 가게. 우리 스트인들의 숙면, 평온한 밤을 기원합니다. 나의 자장가, 자기 전에 듣는 노래.

0: 오직 나와 음악만이 존재하는 시간 무인음악 가게 우리 스틴들 오늘 밤 잘 주무시라고 자장가로 유명한 노래들 쫙 들려드렸습니다. 첫 번째 노래는 너드 커넥션의 좋은 밤 좋은 꿈이었습니다. 좀 몽환적인 그런 분위기가 아주 딱이다 싶었어요. 그리고 옥상 달빛의 수고했어 오늘도 였습니다. 자장가뿐만 아니라 이 시간에 하루를 마치는 시간에 들으면 딱 좋은 왈츠풍의 노래, 꿈에서 춤을 출 것 같은 그런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패닉의 내 낡은 서랍 속의 바다가 이어졌어요. 아, 이 노래도 그 김진표 씨의 랩이 나직이는 목소리가 너무 편안한 느낌이었고 저기 구름 위에서 아련하게 멜로디를 부르는 이적 씨의 목소리도 자장가로 참 괜찮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 우리 밤의 황제 신해철의 일상으로의 초대가 흘러나왔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 노래를 선택할 것 같아요. 서태지와 아이들의 이 밤이 깊어가지만 이 노래가 마지막 곡으로 자장가로 선택되었습니다. 자, 배달음식 교환권 받으실 오늘의 당첨자 명단은 방송 끝난 다음에 홈페이지 선고표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선물방에 성함이랑 연락처 11자리를 꼭 남겨주세요.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0: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에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2: 일양약품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3: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4: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5: 자, 따라해보세요.
6: 이카운트 ERP
7: 4만원
5: 회계관리
6: 이카운트 ERP
8: 4만원
5: 재고관리
6: 이카운트 ERP
5: 4만원 생산관리
6: 사업성공
8: 함께해요.
6: 이카운트
5: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6: 이카운트
5: 가입비 부가세 별도.
9: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0: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2: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3: 오래오래 락토핏
14: 종근당 건강
15: 건강기능식품.
16: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17: 든든한 내일로요.
16: 네?
17: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6: 제대로 가시네요.
17: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8: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9: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8: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9: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8: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우라렉
19: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온스.

0: 이호진입니다.
1: 금요일 저녁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차영숙님은 머리도 아프고 어깨도 좀 결리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운동 쉬고 집에 바로 가려고요. 20대 때는 아파도 운동하면 풀렸는데 이제는 무조건 쉬어야겠더라고요. 나를 위해 운동 패스. 아유, 내 마음이 편하다. 잘하셨어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 간다 그러셨으면 가지 마세요. 뭐하러 가요. 아이고 탈나요. 오히려 근육이나 이 몸이 적응을 못해요. 충분히 휴식하는 게 운동의 진짜 첩경입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할 말이 없네요. 푹 쉬세요. 진짜 푹 쉬셔야 돼. 이런 날씨에는 뭐 하려 하지 말고 일단 체력 비축 그게 우선입니다. 자, 1부 마지막 곡 우리 K9302님께서 청해 주신 권진원의 살다 보면 들으시면서 자연스럽게 2부로 넘어가죠.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 일산방향 한남대교에서 난지 나들목까지 정체 심합니다. 1시간 이상 걸리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북천안에서 정체 입장 거봉포도 휴게소에서 난 사고 여파입니다. 1, 2차로 막혀 있어서 차선 변경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는 안성분기점 그리고 기흥에서 수원까지 각각 밀리고요. 좀 더 가서 판교분기점 진출로 쪽으로 아직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재 부근에서 반포까지도 답답합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양지에서 용인까지 밀리고요. 신갈 분기점에서 북수원까지 긴 구간 답답합니다. 좀 더 지나 군포에서 반월터널 부근까지 밀리고요. 군자분기점에서 서창까지 정체인데 군자분기점 3차로 갓길에서 고장난 차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7분 교통정보 인초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1: KBS ETV 주말 드라마 사랑이 온다에서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남자 김무진 역을 맡은 하석진,
0: 가족을 위해 사랑을 버린 여자 한규림 역을 맡은 안희연입니다.
1: 8년의 시간을 뛰어넘은 무진과 규림의 애틋한 재회 로맨스,
0: 감성 한 스푼, 설렘 두 스푼을 담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1: 7월 25일 토요일 저녁 7시 55분 첫 방송.
0: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 해피FM 제2라디오입니다.

매주 금요일 2부 첫 곡으로 저 인디가 아끼는 노래를 콕 집어서 한 곡씩 공개합니다. 인디 픽. 3년 전에 발매한 싱어송라이터 최유리의 EP 생각을 멈추다 보면의 첫 번째 트랙인 같은 제목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이 오늘의 인디픽입니다. 곡 소개 글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생각을 멈추는 방법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정말 간신히 조금이나마 생각을 멈췄을 때의 그 여유를 사랑해요. 사랑 때문에, 일 때문에, 혹은 사람 때문에 이 남겨진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를 괴롭힐 때 진짜 답도 없는데 참 많이 괴롭죠. 그러다가 애써 어떻게 생각을 멈추게 되면 그제서야 보이는 다른 것들 덕분에 또 한 고비를 또 넘길 수가 있더라고요. 멈추고서야 맞이하게 되는 그 여유가 나를 살게 하고 또 나를 온전히 사랑하게 해주는 게 아닐까요?

0: 인디픽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이었습니다. 아, 다시 이렇게 스틴들과 함께 듣는데 진짜 좋네요. 정말 생각을 멈추다 보면 그 여유라는 것이 꼭 생겼으면 좋겠다.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은 내 마음이 여유로워져서 더 커질 거고, 그렇게 커진 마음으로 내가 아끼는 것에 더 여유롭게 대할 거고, 그러면 계속 이렇게 아름다운 선순환이 일어날 거잖아요. 아유, 좋죠. 아, 이 노래는 특히 최근에 최유리 씨와 그 갓세븐의 진영 씨가 이 노래를 듀엣으로 부른 영상이 엄청나게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음악이 널리 알려지는 것에 되게 흐뭇했거든요. 그러다가 잘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좋은 가사가 있고 목소리도 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여러분께 권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2부 첫 곡으로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 듣고 오셨습니다. 자, 이제 잠시 후에는 허밍으로 마치는 음악 퀴즈, 스비트바 퀴즈, 그리고 저녁에 돌아보는 오늘의 장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소하고 특별한 나의 일상들 우리 스티인에게 털어놔 주십시오. 문자 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사연 소개되시면 선물 챙겨드립니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에서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와 한 병의 혈당차 히피스를 드립니다.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쇼리 실라!

0: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2: 허민기의 큰 아빠를 꿈꿉니다.
3: 스비뚜바 퀴즈. 안녕하십니까? 스비뚜바 퀴즈 진행을 맡은 DJ 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흥얼거리는 노래의 제목과 가수를 맞춰주세요. 10분께 미니 도넛 쿠폰 미도쿠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답 보내실 곳은 문자번호 샵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오늘의 허밍 잘 들어보세요.

스비뚜바 퀴즈. 저의 허밍에 이어서 듣고 온 노래는 오늘의 힌트곡인 버스커버스커의 꽃송이가 였습니다. 아직까지 정답을 눈치채지 못한 분들 계신가요? 너무 쉬웠잖아요. 멜로디 허밍 자체로도 아, 이 노래는 뭐 독보적이다. 아, 이 노래구나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이었어요. 너무 좋은 노래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답은 BMK의 꽃피는 봄이 오면이었습니다. 우리 현정 누나 노래였어요. 제가 BMK 누나 한창 라디오 같이 게스트 많이 하고 그럴 때 배민경 누나라고 민경이 누나 안녕 그렇게 잘 받아주셨거든요. 근데 우리 현정이 누나죠. 빅마마 킹의 약자잖아요. 빅마마 킹 BMK. 그래서 시작할 때 허밍계의 큰 아빠 빅파파 이런 힌트도 드렸었고요. 꽃송이가 버스커버스커의 노래도 꽃피는 봄이 오면의 꽃을 힌트로 드렸습니다. 자,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에 10분을 추첨해서 미니 도넛 쿠폰 미도쿠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홈페이지 선고표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당첨되셨으면 선물방으로 가셔서 성함이랑 연락처 11자리 꼭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 스비트박 퀴즈 정답곡 듣고 옵니다. BMK의 꽃피는 봄이 오면.

PMK의 꽃피는 봄이 오면이었습니다. 이 노래 저 들을 때마다 아 우리 현정 누나 또 열창하신다. 너무 고생하시네. 아이고 진짜 힘들게 노래하셨다. 근데 와, 우리나라의 국가대표 보컬리스트시죠. 또 최근에 좋은 일들도 많이 하신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참 존경합니다. 자,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금요일 저녁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최창희님, 네. 큰아들이 휴가 나와서 새벽이 일찍 철원에서 데리고 왔어요. 홍대, 성수, 가고 싶다는 곳 데리고 가서 신나게 놀고 쇼핑하느라 피곤하지만요. 기분이가 너무나 좋아요. 곱창 파티 할 거예요. 하하. 창희님, 아드님 안부 좀 궁금했었어요.

우리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소나무 쓰인 우리 최창희님 이 아드님께서 군대를 가기 전에 보통 그냥 떠나가고 말잖아요. 그냥 울고 부모님 걱정시키면서 그럴 텐데 우리 이 아드님은 가실 때 가족한테 아빠, 엄마, 동생한테 다 선물을 하고 편지도 써놓고 그렇게 가는 아주 스윗한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뭐 잘 건강하게 복무를 하시겠지만 또 철원에 또 복무를 하신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마음이 더 좀 별로였어요. 좀 고생 많이 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그래서 걱정을 했었는데 그래도 멋진 우리 아들 휴가 나와서 또 가족들이랑 이렇게 스윗하게 좋은 시간 보내는구나 싶어서 미소 지어집니다. 곱창 파리 맛있게 하고 가세요. 또 우리 최창희님이 또 요리 실력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기가 막히거든요. 야. 그리고 우리 박경미님. 쓰레기를 버리고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데 배달기사님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기다려드렸죠. 그랬더니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시는데 아, 또 괜히 기다렸네 싶었어요. 왜냐면요. 치킨 냄새가 아, 코를 너무 자극했거든요. 밥 다 먹었는데 야식 자제하려고 했는데 치킨을 시킬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 시키세요. 시키세요. 저는 이런 거 안 말려요. 아, 치킨 사서 쟁여놓고 요즘 에어프라이기니 뭐 저는 에어프라이기 없어도 식은 거 눅눅해진 것도 엄청 맛있거든요. 저는 그래요. 일단 시켜놓고 보는 겁니다. 이거 경민님께서 나한테 시켜도 되죠. 시키라고 해주세요. 요런 예, 사인 같았어요. 아, 자, 잠시 후에 이제 하루를 돌아보는 오늘의 장면 준비되어 있잖아요. 예, 오늘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들, 스티인의 일상 남겨주십시오. 같이 엿보면서 많이 웃고 감동도 느끼고 그러는 시간입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서두르세요. 노래 두 곡 듣는 동안 받아볼게요. 허니 패밀리의 우리 같이 해요. 드렁큰 타이거의 난 널 원해.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 길에 떠올린 다양한 순간을 함께 되돌아봅니다. 오늘의 장면.

후리지아님, 앞집 리모델링이 드디어 끝났어요. 3주. 처음엔 그 시간이 언제 가나 막막했는데 아, 조용한 게 너무 좋아요. 일상의 행복을 찾은 기분입니다. 아이고, 끝났네, 끝났어. 아무리 주변에서 양해해주고 그렇게 시작한 공사임에도 3주가 정말 그동안 지축을 흔들고 소음에 진동에 아우 얼마나 스트레스였을까 이해는 하는데 정말 견디기 힘들다 하셨을 텐데요. 이제 끝났네요. 1895님, 인디, 더운 여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제가 올해 초에 복싱 원데이 클래스 갔다가 시간표 착오로 MMA 그 종합 격투기를 배웠다고 사연을 보냈었는데요. 많은 방황 끝에 정착, 드디어 복싱을 배우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배운 지 두 달 정도 됐는데 제가 어마어마한 몸치라서 코치님이 아주 많이 놀라고 계세요. 저 끝까지 잘 배울 수 있을까요? 리센느의 러브 어택 신청합니다. 다 어택해버려. 아이고, 아니 올해 초에 그렇죠 그런 우여곡절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아 종합격투기 보통 이제 복싱을 배우고 종합격투기로 넘어가는데 그 거꾸로 해서 일단 실력이 많이 는 상태에서 또 기초인 이제 복싱을 또 배우기 시작하신 거네요. 와 남들과는 거꾸로인데도 뭔가 남들과는 한 두 배 세 배의 기술을 장착하실 것 같은 그런 무서운 예 약간 인간 병기의 느낌이야. 너무 갑자기 무서워지는데요. 어마어마한 몸치니까요. 오히려 몸치가 더 무섭죠. 어떻게 이 주먹이 날아갈지 모르고 이 예 그잖아요. 하여튼 최고인 것 같아요. 예 1895님 아주 정말 예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화이팅. 부상당하지 마시고요. 8436님 고양이 카페에 처음 왔어요. 이 고양이 이름이요 유부래요. 하하. 냥이에게 스윗 드라이브 재밌냐고 물어봤더니 냐우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는데요. 하하. 사진 보내주셨는데 아, 너무 이쁘다. 아, 진짜 이쁘다. 아, 진짜 귀엽다. 진짜 그림같이 이쁜 우리 인형 같은 고양이들 요즘 너무 내 발걸음을 잡잖아요. 그 고양이나 우리 댕댕이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그 눈빛만 봐도 너무 이뻐서 가던 길을 멈추고 지켜보게 되는데 딱 그런 주인공인 것 같습니다.

유부라는 이름이 느껴지네요. 털이 이쁜 황토색 노란 빛의 우리 예쁜 유부. 잘 들어줘서 고맙다는 예, 야옹이 말이었습니다. 5540님, 일찍 들어온 남편이 맥주 한잔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치킨을 시킬까 했는데 아니 본인이 직접 골뱅이 무침을 만들어 보겠다면서 너튜브로 검색을 하더니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골뱅이 소면을 준비해 줬어요. 남편과 스팀 들으면서 함께 먹는 골맥. 너무 좋네요. 아, 골뱅이 무침을 직접 이렇게 야 새콤달콤 매콤하게 만들어준 예, 인증샷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골뱅이 무침 대단하신데 막 이렇게 극찬을 해주려고 했는데 저도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골뱅이 통조림 하나 사가지고 그죠? 버무리고 고춧가루랑 양념장에 밖에서 PD님이 해봐 해봐 그게 쉽나 이러는데 어렵겠죠? 예, 남편 극찬해드립니다. 아이고 정말 좋습니다. 잊고 싶은 건 지우고 좋았던 건 기록해드립니다. 퇴근길 날 위하는 시간, 오늘의 장면.

리센느의 러브 어택 듣고 오셨습니다. 아까 1895님 우리 복싱 배우고 계시는 예. 일단 종합격투기는 마스터 하셨어요. 그리고 복싱을 또 배우시는 거예요. 대단해요. 이분을 위해서 맞기 싫어가지고 저 맞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아픈 건 제일 싫어. 그래서 바로 명령 수행해드렸습니다. 리센느의 러브 어택 야호 들려드렸습니다. 자, 하루의 다양한 순간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오늘의 장면, 오늘 사연 소개된 분들께 선물 챙겨드릴게요.

당첨되셨으면 선물방에 제발 성함이랑 연락처 11자리 본문에다가 꼭 글쓰기를 통해서 올려놔 주세요. 선물 가져가세요. 자,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자, 정말 주옥 같은 노래들 연달아 듣는 이 시간. 오늘은 이 곡들로 선택했습니다. 4677님께서 청해 주신 이은미의 애인 있어요. 아이비의 이럴 거면. 그리고 김현우입니다. 내가 너의 곁에 잠시 살았다는 걸.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3: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4: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KBS
5: Radio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금요일 저녁 마칠 시간입니다. 한 주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의 뜻대로 좋은 주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걸의 아스피린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이었어요. 내일도 데리러 올게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방향, 계양에서 송내까지 정체고요. 계양 2차로에서 방금 사고가 나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안성분기점 2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중이라 차선 변경 잘하시고요. 이후 안성휴게소 부근까지 교통량 많습니다. 더 가서는 서울요금소에서 판교, 또 양재에서 반포까지 제속도 못 내고요. 반대 부산 방향 죽전에서 신갈까지만 정체 남아 있습니다. 서울시내 분당수서로 성남 방향 수서 부근 3차로에서 사고가 나서 부근 혼잡하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한남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아직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 잠실 방향은 방화대교 3차로에 고장난 차 있어서 주의하시고요. 이후로는 동호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 속도 내려갑니다.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0: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
1: 어떤 순간이든 추억에는 늘 음악이 함께 흐르고 있죠. 등굣길 카세트에서 흘러나오던 그 노래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요. 인생의 빛나는 순간에도 그늘진 순간에도 함께했던 음악들이 시간을 넘어 우리를 추억으로 이끕니다. 매일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2: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사랑하기 때문에 KBS.
4: 잠시 후 8시에는 이상호의 드림팝을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차 한 잔이어도 좋고 좋은 음악 한 곡이어도 좋겠습니다. 주말의 길목, 어둑해진 마음에 따뜻한 불빛 하나 밝히고 가시죠. 함께 꿈꾸는 저녁, 드림팝 이상우입니다.

케일러스 휴먼,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7월 24일 금요일 첫 곡이었습니다. 우리한테는 포도주보다는 예, 소주가 더 친근하게 다가오죠. 그래서 더 직관적으로 비유를 하나 들자면 빈속에 털어넣는 소주 한 잔, 예, 뭐 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식도를 타고 쭉 내려가서 위장 어딘가에 도달하는 그 소주의 첫 잔이 닿는 자리가 아, 여는 말 속 작가가 말한 영혼의

0: 자리가 될 수 있겠죠. 퇴근길 포장마차에서 마시는 소주 한 잔이든 뭐 집에서 끓인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이든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 한 곡이든 한 주 동안 어둑해진 여러분의 마음에도 환하고 따뜻한 불을 켜보시죠. 금요일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사연과 신청곡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커피 쿠폰 준비해 놓겠습니다.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좋다.
1: 매일 밤 8시 당신을 위한 밤 이상우의 드림 밤.

린켄 파크, One Step Closer. 3526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지난 주말에 속초 다녀왔습니다. 아시다시피 폭우가 내렸고 휴가는 망했죠. 같은 날에 휴가 다녀온 직원에게 누가 더 휴가를 망쳤는지 배틀을 요청했는데 직원의 8살 난 아들이 휴가지에서 쇄골이 부러졌다고 담담한 어조로 얘기해 주더라고요. 졌습니다. 아이고, 이걸 어떻게 이겨? 예. 쇄골이요? 여기, 가슴 위쪽에 이, 너무. 아니, 저는 그냥 지금 제가 좀 상상을 하면서 여기를 이렇게 좀 꾹 눌렀는데도 아픈데, 이게 부러졌으면, 생각하기도 싫은데요. 말은 담담하게 했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 야. 그래도 아직 나이가 어리고 한참 이제 성장기라서 금방 낫겠죠. 예. 저는 요즘 그 누가 뭐 아프다거나 누가 다쳤다거나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마치 예전에는 잘 몰랐거든요. 근데 감정이입이 막 돼요. 제가 막 그 상황에 이렇게 막 빨려 들어가서 제가 막 그런 것 같은 느낌이어서 이게 또 시간이 지나도요 가끔씩 생각이 납니다. 예, 그래서 막 찌릿찌릿해요 어떤 때는. 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너무 아팠겠는데요 진짜. 예. 휴가를 여름 휴가를 가신 걸 거 아니에요, 그죠? 3516님. 다들 이제 저기 7월에 휴가 갔다 오신 분들이, 날씨가 정말, 아무리 장마라고 그래도 나는 그래도 날씨의 요정이 좀 도와줄 거야 라고 은근 기대라고 가셨는데 아닌 거예요. 예, 요정이 나를 그냥 완전히 외면해버린 경우가 많더라고요. 비만 쫄딱 맞고 오셨다는 분들도 계시고. 예, 휴가가 좀 남으셨으면, 예, 9월 이후에 좀 날이 좀 괜찮을 때 한번 짧게라도 또 다녀보시죠. 예.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팍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7월 24일 금요일 밤입니다. 사연과 신청곡은 문자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0248님, 올해 들어서 제일 기분 좋은 날인 것 같아요. 드림팝에서 응모한 빌 에반스 LP 당첨돼서 오늘 받았거든요. 오늘도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엄청 힘들었는데 선물 받고 맷돌 돌리면서 LP판 돌리는 거를 맷돌 돌린다고 하신답니다. 거실바닥에 누워있으니까 세상 행복하네요. 아내도 옆에 같이 누워있는데 좋다네요. 현장감이 느껴진대요. 예, 드림팝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LP가 컬러풀한 게 예쁘기까지 합니다. 드림팝 만세. 예. 저희 5분 추첨했나요? 예, 5분. 야, 진짜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셨는데, 진짜. 0248님이 당첨이 되셨구나. 와. 예, 얼마나 좋으실까요? 아니, 빌 에반스 LP판도 그 3색이었잖아요. 3색이어서 진짜 예쁜 LP판이었고, 더더군다나 5분 추첨 인물 했는데, 거기에 당첨이 돼서 아마 기분이 더 좋으셨을 듯 합니다. 예. 행복하게 들으시면 뭐, 예, 저희는 그걸로 됐습니다. 자, 스타세일러의 Four to the Floor 듣고요. 킨입니다. Somewhere Only We Know.

Star Sailor, Fall to the Floor 그리고 Kin Somewhere Only We Know 들었습니다. 7월 24일 금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듣고 싶은 팝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문자는 샵 106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고요. 2864님 마감하고 집에 가려고 차 안에 앉아있는데 아 오늘은 운전하기도 싫으네요. 차에서 과자도 먹고 노래도 듣고 주식창도 좀 들여다보고 조금만 더 있다 출발해야지. 주식창을 들여다보시면은 예 집에 더 못 가시는 거 아니에요? 이럴 때가 있죠. 아 요즘 날씨는 진짜 내 어떤 기분과는 상관없이 너무 사람을 이렇게 좀 처지게 해요. 진짜 예. 날씨에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는 시즌이 있을까? 예, 싶습니다. 뭘 이렇게 좀 약간 끌어올리려고 해도 예, 잘 안 되는 때가 있어요. 예, 그런 때는 그냥 예, 억지로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냥 좀 내려놓고 그냥 기분을 좀 내려놓고 예, 좀 처지면 처지는 대로 가만히 있는 거 예, 잠이 오면 좀 잠도 좀 청해보고 예. 그렇게 되면 또 어느 순간 이렇게 올라가는 때도 있더라고요. 2864님한테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8471님 퇴근해서 전철역에서 집까지 걸어가는 중입니다. 버스로 내정거장인데 드림팝 들으면서 걸으면 발걸음이 가볍더라고요. 끝날 때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예. 전철역에서 집까지 예. 버스로는 내정거장 다니실 만한데요. 예. 버스로 내정거장이면은 뭐 하긴 이것도 어떤 정거장은 꽤 그 한 코스가 긴 데도 있어요. 예. 아 요즘 같은 때는 좀 힘드실 것 같은데 날씨도 그렇고 비도 막 갑자기 내리기도 하고 습하고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3486님이 신청하신 오아시스 원더월

빌리 아일리쉬의 Bad Guy.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7월 24일 금요일 밤입니다. 사연과 신청곡 문자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2888님, 퇴근하면서 매일 듣는데요. 고단하고 배고프고 졸리지만 드림팝에서 나오는 사연과 상황이 꽤 웃겨서 고민하다가 처음 보냅니다. 성우님 센스있는 멘트 감사해요. 덕분에 많이 웃고 힐링합니다. 예. 고단하고 배고프고 예, 졸리고 고단하고 고단하지 않고 많이 주무시면 배고프지 않아요. 예, 그거 아세요? 원래 피곤하고 잠을 많이 못 자면 배고픕니다. 예, 이게 또 다이어트로 흘러가네 얘기가.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건 아니실 텐데. 아, 이럴 때는 예, 뭔가 그 어디 이렇게 좀 뭐 이런 표현이 좀 맞는지 모르겠는데 널브러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천장 바라보다가 졸리면 그냥 좀 자고, 예. 뭐 눈이 떠지면은 휴대전화로 뭐 이렇게 영화 같은 거 좀 봤다가, 예. 그냥 이렇게 의식의 흐름대로 뭔가 좀 하고 싶은 날, 그런 날이 있지 않아요? 예. 저만 그런가요? 아니, 의식의 흐름대로 하고 싶은 날. 예. 진짜. 예. 뭐 이게 목적 없이. 그런 날을 하루 좀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림팝 안 들으셔도 돼요. 예. 안 들으셔도 되니까. 그런 날이 있었으면 좋겠고, 뭐, 이제, 이게 계획대로 좀 안 된다 싶으시면, 그냥 평소 때, 그냥 내가, 아, 요거 좀 먹고 싶었다. 좀 돈이 좀 들긴 하지만, 그런 데를 좀 찾아가서 그냥 먹는 거죠. 그걸로도 저는 꽤 괜찮은 이렇게 보상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요. 예. 혼자 가서 뭔가 이렇게 진짜 그 약간 그러니까 뭐 용기가 필요하다라기보다는 예. 그런 상황을 아직까지 만들어 본 적이 없어서 좀 그런데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2888님. 예. 김미정 씨, 저는요 오늘 일은 오늘 생각하고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합니다. 아니면 마음의 병이 크게 생기더라고요. 행복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이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누가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하면 자꾸 그 남한테 의존을 하게 되죠. 그리고 기대를 하게 되고 그런데 그 기대가 다 충족이 되지 않아요. 결코. 그건 뭐 너무나 충분히 잘 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기대를 하게 되죠. 예. 거기에 함정이 있는데 자꾸 그 함정에 나도 알면서 빠집니다. 예. 그 함정에서 빠져나오는 건 나밖에 없는데 말이죠. 그렇죠? 9597님 저녁 식사 후 동네 한 바퀴 돌며 예, 듣곤 했는데 오늘은 집에서 듣습니다. 그 김에 처음으로 사연도 보내봅니다. 과연 내 사연이 소개될까? 살짝 설레네요. 예. 좀 설레고 계신가요? 자, 라우브의 Paris in the Rain 신청하셨고요. 벤슨 분입니다. Take me home.

고품격 퀴즈 드림팝 드림 퀴즈. 건설 현장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이것은 화물을 적재하고 운반하는 역할을 하죠. 차 머리에 두 개의 길쭉한 철판이 나와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이존 노메러 왓을 처음부터 잘 들어보세요. 오늘의 정답을 속삭입니다. 지게차, 지게차, 지게차, 지게차.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지게차, 2번 굴착기, 3번 불도저. 정답 보내실 곳 문자 샵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중 7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릴게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위제로
0: 소파 불량
1: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2: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3: 이영약품.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 성공
7: 함께해요.
5: 이카운트
4: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8: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드림 퀴즈에 이어서 들으신 곡 보이존의 노메로 왓 셨고요. 오늘의 정답은 1번 지게차입니다. 예, 아주 정확하게 들리죠. 선물 받으실 분 명단은 오늘자 선곡표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콩으로 선물 당첨되신 분들은 드림팝 홈페이지 선물 문의 게시판에 연락처 꼭 남겨주세요. 퀴즈 제보 게시판 열려 있습니다. 외국 음악 들으시면서 이거 우리말 아니야? 싶었던 부분이 있다면 잊지 마시고 제보 부탁드릴게요. 아이디어 채택된 분께는 치킨 콜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 스파이스걸스의 마마 듣고요. 저는 2부에서 기다리죠.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날이 어두워지면서 퇴근길 정체는 대부분 풀려가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동호대교에서 수산시장까지 서행하고요. 성산에서 월드컵대교 쪽으로는 고장난 차가 있습니다. 1차로 막혀 있어서 양화대교부터 주춤합니다. 경부선 서울 방향 안성분기점 일대 3km 정체인데요. 더 지나 수원 부근에선 조금 전 사고가 났습니다. 2차로 막고 처리하고 있고요. 시구간 진입해 양재에서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군자분기점에선 앞 시간 고장난 차 처리 작업이 있었습니다. 처리는 완료됐지만 아직 군자요금소 일대 3km 정도 더디게 지나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매송에서 용담터널 구간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각각 3km씩 정체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인제부근 갓길에선 고장난 승용차를 처리합니다.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하루가 저물고 불빛이 사라진 컴컴한 밤이 찾아오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끝났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죠. 하지만 마음이 복잡하고 외로워서 긴 한숨을 내뱉고 있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때는 잊지 말고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저 이분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짠!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번에 라라랜드.

0: 로라 브레니건 셀프 컨트롤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첫 곡이었습니다. 드림팝 선곡표 함께 채워주세요. 듣고 싶은 팝송 보내주시면 잘 모아뒀다가 잊지 않고 들려드리겠습니다. 짤막한 사연 던져서 보내주시고요. 문자 샵 1061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무료인 콩도 열려있습니다.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3: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이게 좋다.
1: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2: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3: 하모니 렌트카.
2: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뭐니 뭐니.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7: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6: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8: 매일 밤 8시 당신을 위한 밤. 이상우의 드림 밤.

잔소리꾼 영감이랑 잔디 잡초 정리하고 조금 전에 식사하고 쉬는 중. 마음은 젊은데 체력은 조금 부족. 아이린 카라 페임. 예, 신청이요. 네. 예. 페임이죠? 아니 뭐 제가 정정해 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정겨워요. 페임이라고 하시니까 예, 뭔가 정겹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8890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아이린 카라 페임. 예, 들었습니다. 이장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7월 24일 금요일 밤이고요. 듣고 싶은 팝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문자는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됩니다. 콩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8471님, 딸은 불금이라고 친구들과 놀러 나가고 남편은 직장 동료들과 한잔하고 온다고 하네요. 티는 안 냈는데 왜 이리 기분이 좋던지 속으로 야후 소리쳤습니다. 날은 꿉꿉하고 덥고 예, 저녁하기 너무 싫었거든요. 오랜만에 혼자 있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요. 하, 진짜 그렇다고 예, 뭐 그냥 뭐 배달 음식 시키기도 그렇고 예, 뭐 사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기도 그렇고 예. 매번 매끼를 이렇게 가족들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어느 날 이렇게 좀 안 하게 되면 뭔가 이렇게 직무유기했다라는 그 느낌 때문에 약간 죄책감을 느끼신대요. 근데 그러실 필요 전혀 없는데, 그죠? 식사는 각자 해결할 수도 있는 거고, 예, 뭐 누군가가 아니면 오늘은 저기 그 이거 먹자 그래서 이렇게 사가지고 와서 뭐 그게 자제분이 됐든 뭐 남편이 됐든 뭐 아내분이 됐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꼭 누군가가 이걸 전담해서 식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는 좀 이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뭐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진 않지만 여전히 아직은 예, 좀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약간 전담하는 그런 구조. 아 방학 되면은 막 더 이렇게 그 부담 느끼시고 그쵸? 맞아요. 에어컨 그냥 시원하게 틀어놓고 예, 드시고 싶은 거 이럴 때 나를 위한 배달 음식 예, 이런 거 좋습니다. 이런 때 그냥 나를 위해서 좀 플렉스 하시는 거 8471님한테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소냐님 오랜만에 속초 여행 다녀왔어요. 1박 2일로요. 예, 속초해수욕장 모래사장에 혼자 앉아서 음악도 들었답니다. 파도 소리가 어우러져서 너무 낭만적이었어요. 아 그래요. 혼자 예 너무 좋죠. 예 잘하셨습니다. 진짜 혼자 이렇게 가면 참 좋아요. 예, 모래사장 저도 바다를 너무 좋아하니까 꼭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0853님 삼계탕용 연계닭 판매하는데 400마리 중 300마리밖에 못 팔았네요. 중복인 내일도 500마리 들어오는데 다 팔 수 있게 응원해 주세요. 아 400마리를 예 500마리 들어오면 다 팔 수 요즘은 근데 집에서 직접 이거를 안 요리를 안 하시더라고요. 예, 많이 이렇게 좀 사드시니까 아, 뭐 500마리를 다 파시면 좋겠지만 그래도 470마리까지는 예, 파실 수 있기를 예, 기원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기원하면 안 되지. 예, 완판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에로의 Ticket to the Moon 신청을 하셨고요. 아리오 스피드웨건입니다. Keep on loving you.

0853님이 신청하신 이에로 Ticket to the Moon, 아리오 스피드웨건, Keep on Loving You 들었습니다. 7월 24일 금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문자는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됩니다. 콩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8228님, 아내가 늘 하던 분리수거나 아이들 픽업을 오늘은 제가 했어요. 와, 힘드네요. 반성합니다. 예. 직접 해보시지 않으면은 그냥 의뢰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시고 넘겨짚으실 텐데, 아, 본인 몫이 되면은 이게 또 다른 문제죠. 예, 맞습니다. 이쪽에 루틴 같은 거잖아요. 예. 아이들 픽업 같은 경우는 또 가셔서 이게 좀 기다리고 계셔야 되고, 아이들이 또 탔을 때 아이들 얼굴도 또 보면서 기분도 좀 이렇게 맞춰줘야 되고, 뭔가 이렇게 대화도 해야 되고, 이게 감정 소모가 있는 그런 일입니다. 분리수거는 또 귀찮잖아요. 예, 근데 이걸 매번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요. 느끼셨다니 다행입니다. 8228님. 0609님, 운전하면서 매일 듣습니다. 음성 좋으시고 좋은 노래 많이 들려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근데 늘 운전 중이라 문자 못 보내고 있었어요. 여기저기 방황하다 정착했거든요. 더 오래 해주셔야 해요. 잠시 차 세우고 문자 보냅니다. 정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609님한테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Camel After All These Years.

로즈메리 클루니의 Better Luck Next Time 들었습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7월 24일 금요일 밤입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김은경씨, 예, 너무 습하고 더워서 아들하고 밀크티집에 와서 음료 두 잔 시켜놓고 쉬고 있습니다. 아, 피곤하고 졸려요. 아들 숙제 다 하면 가려고요. 여긴 천국입니다. 습하지도 않고 시원하고 좋네요. 예. 이렇게 저기 보면, 예, 카페에 가면은, 예, 요즘 그 오전 시간에 이렇게 자제분들이랑 많이 오는 엄마들이 많더라고요. 예. 본인은 이제 뭐, 휴대전화 이렇게 보고 계시고, 아들, 자제들은, 자제분들이 이렇게 숙제하고 있고. 그만한 데가 없죠. 뭐, 오전은 또, 손님이 많지 않고, 그러니까, 아,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피곤하고 졸린데, 이제, 이 카페를 가잖아요. 그러면, 좀 돈을 조금 더 내고, 이렇게 좀, 저희 왜 수영장 가면은 선베드 같은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예. 네. 이게 좀 쉴 수 있게, 예. 네. 아니, 뭐, 그런 룸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게 좀, 예. 네. 그 의자들이 좀 불편하잖아요. 그렇다고, 이렇게, 이렇게 기대서 자면은, 이게 목도 아프고 그러니까, 항상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게, 왜 카페에서 이런 걸 안 하지? 너무 오래 있어. 아니, 그러니까 이제 좀, 돈을 좀 지불하고, 나 이 의자를 좀 쓰겠다. 그러면 얼마든지 그런 발상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했는데, 뭐 물론 이제 시내 같은 데 나가보면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죠. 따로 돈을 내면 뭐 수면방 이런 것도 있긴 한데 그거는 좀 그래요. 가면은 막상 또 잠이 안 와요. 그런데 저는 카페가 저는 참 좋은데 살짝 이렇게 잠들 수도 있고. 아, 정근도 씨, 제가 요즘 자격증 따려고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한 장 넘기면은 기억이 잘 안 나고 다시 봐도 새롭기만 합니다. 고딩 딸한테 왜 성적이 안 오르냐고 최근 한 저 반성합니다. 이거는 나이 탓도 있는 거예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고등학생 따님하고, 예, 정근도씨하고 이렇게 단순 비교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더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정근도씨는 집중력이 예전보다는 아무래도 더 잘 안 생기죠. 예. 너무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너무, 예, 따님을 체근하지 마세요. 예, 아시겠죠? 닐세다카의 오 캐롤 신청을 하셨고요. 레이 피터슨입니다. Tell Laura I love her.

정근도씨가 신청하신 닐 세다카, 오캐롤, 그리고 레이 피터슨, 텔로라, I love her 두 곡 들었습니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7월 24일 금요일 밤입니다. 사연과 신청곡 문자는 샵 106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공은 무료입니다. 7670님, 50대입니다. 수영을 시작한 지 1년 됐습니다. 자유형, 배영, 평영은 조금씩 익숙해졌는데 접영만큼은 아직도 쉽지 않네요.

초급반에서 1년을 다녔지만 접영이 잘 안 돼서 중급반으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팔이 물속에서 다 나와야 한다는데 전 반 정도 나오거든요. 처음에는 속상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언젠가는 힘차게 접영을 하며 중급반에 올라가는 날이 오겠죠. 겨울까지 다녔는데 중급반 못 올라가면 이제 저 수영 때려치웁니다. 그러지 마세요. 접영이 제일 어려워요. 그리고 접영이 잘만 하면 제일 멋진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돌고래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자꾸 이 팔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몸을. 예. 쉽지 않습니다. 때려치우지 마세요. 제가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제임스 테일러 핸디맨.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4: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3: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4: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뱅크 IBK 기업은행.
1: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금요일 밤 끝곡 캐롤 킹 You've Got a Friend 듣죠. 이상호였습니다. 오늘도 꿈같은 시간이었어요.

0: 공간 코디는 코디너.
1: 공간 만들기 코디너.
2: 코디너.
1: 공간 연출도 코디너.
2: 코디너.
1: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엔
0: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1: 코디너.
3: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기대하라. 탁월한 C커브 지지력을 누려라. 압도적인 편안함을.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4: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에도 응가은, 거꾸로에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사랑하기 때문에
7: KBS.
8: 잠시 후 10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영국엔 이런 격언이 있대요. Friday's face is fair. 금요일의 얼굴은 아름답다라는 뜻으로 한 주의 끝, 금요일엔 사람들 표정이 활짝 피어서 생겨난 말이에요. 우리말로 치면 불금인데요. 한때는 불금이 불타는 금요일로 쓰였다면 요즘은 불금을 이렇게 풀이한다고 합니다. 불러도 나가지 않는 금요일. 크게 뭔가 하지 않고 나만의 시간을 조용히 보내는 게 요즘 불금의 트렌드라죠.

내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중 하나가 시간일 거예요. 이 밤, 나와 좋은 시간 보내고 있나요? 밤을 잊은 그대에게 저는 유지원이에요.

금요일에 만나요. 아이유의 노래로 7월 24일 금요일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출발했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불러도 나가지 않는 금요일이라 불금.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쉬는 걸 더 선호하기도 하죠. 하도 내가 원치 않는 모임에 끌려나갈 때가 많으니까 이렇게 정말 주말 앞둔 금요일은 나만의 시간 갖고 싶다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렇게 시간 보내기 좋은 게 라디오 들으면서 이것저것 밀렸던 일들 하고 누워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뭐 하면서 지금 밤그대 듣고 계세요? 8631님, 집에 에어컨 설치했어요. 선풍기만으로 충분하다는 엄마의 극렬한 반대로 여름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살았거든요. 작년 여름에 살까 하시더니 올여름 드디어 샀습니다. 저 이제 씻고 나와서 땀 안 흘려도 돼요. 축하드립니다. 아, 이게 또 어머님 아버님들 중에는 에어컨 없어도 된다 고집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기후가 변화하였습니다. 네, 정말 몇십 년 사이에 우리나라가 엄청 더워졌어요. 그래서 어르신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어컨이 필요한 그런 여름이 온 시대가 되었거든요. 봐주세요. 7742님, 중3 아들이 요즘 제가 무슨 말만 하면 내니어 이래요. 이거 해. 내니어. 이거 먹을래? 내니어. 여기 갈래?

0: 할래?
1: 내니요.
0: 자긴 싫지도 좋지도 않아서 중간 답을 하는 거래요. 엄마 속 터지는 건 안 보이나 봐요. 내니오라니. 아, 나도 사춘기 때 이랬나 갑자기 돌아보게 되네요. 오늘도 밤그대 가족들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립니다. 문자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예요. 유재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위제로
3: 과식에도 제로
2: 위제로
3: 체했을 때도 제로
2: 위제로
3: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2: 위제로
4: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5: 이형약품.
6: 자 따라해보세요.
7: 이카운트 ERP
8: 4만원
6: 회계관리
7: 이카운트 ERP
9: 4만원
6: 재고관리
7: 이카운트 ERP
6: 4만원 생산관리
9: 사업 성공
4: 함께해요.
6: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7: 이카운트
6: 가입비 부가세 별도

우리들이 함께 있는 밤, 오석준의 노래였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 장필순의 어느새였고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문자 샵 1061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8738님, 저 드디어 학자금 대출 다 갚았어요. 창피했지만 은행 직원분 앞에서 울었네요. 빚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았고 이젠 빚 없이 그냥 소소하게 살고 싶습니다. 2년 만에 배달음식 시켰는데 꿀맛입니다. 행복해요. 2년 만에! 얼마나 허리띠 졸라매고 갚으셨는지 짐작이 갑니다. 진짜 축하드립니다. 울만 하세요. 울 자격 있으시고요. 8450님, 낮에 외근 갔다가 늦은 점심 먹으러 식당에 갔는데 우연히 꺼내든 냅킨에 해피데이라는 문구와 예쁜 클로버 그림 보이더라고요. 괜히 좋은 일 생길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조기 퇴근했어요. 오늘의 남은 행운을 밤 그대 보내요 하시면서 저한테도 행운을 나눠주셨네요. 진짜 냅킨에 너무 귀엽게 레이클로버 새겨져 있고 해피데이라고 적혀있어요. 그 뒤로는 토끼인 줄 알았는데 그 뒷장에 있는 네이클로버의 그림자였군요. 아무튼 귀여운 냅킨. 저에게도 이렇게 선물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0610님.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딸내미들이랑 서재 정리하는데 결혼 전 제 앨범이 있길래 같이 꺼내봤거든요. 애들이 제 사진을 보고는 와, 이 이쁜 언니 누구야? 하더라고요. 엄마야 했더니 안 믿네요. 엄마도 그럴 때가 있었단다 얘들아. 진짜야. 이거를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아, 이거 증언자가 없나요? 증언해도 안 믿겠죠? 어떡해요, 0610님. 다시 그 시절의 미모를 되찾으시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신승훈의 엄마야, 안경화님 신청곡, 이어서 체리필터의 해피데이 보내드리죠.

0: 밤은 깊어가는데 잠은 안 오고 머릿속을 떠다니는 수많은 물음표와 느낌표가 끝없이 말을 거는 생각이 켜진 밤.
1: 오늘도 고생 많았어. 이제 집에 가자 우리. 가게 입구에 서서 하품을 쩍쩍하는 직원의 등을 두드리는데 나도 따라 하품을 했다. 뻑뻑해진 눈을 꿈뻑대며 정리가 덜 된 곳은 없나 한 번 더 둘러본 뒤 가게 불을 끄고 문이 잘 잠겼는지 당겨본 다음 집으로 향했다. 오늘도 사람 많았다. 그쵸? SNS에 소문이라도 났나 봐요. 아까 보니까 어떤 분이 사진 엄청 찍더니 스토리에 올리더라고요. 그래? 고맙네. 서비스라도 좀 드릴 걸 그랬나? 우리도 SNS 팔로우 이벤트 같은 거 좀 할까 봐. 친구 추가하면 500원 할인. 어때? 정류장으로 뚜벅뚜벅 나란히 걸으면서 어떻게 해야 가게를 좀 더 키울 수 있을까 이야기를 나눴다. 직원을 먼저 버스에 태워보내고 내가 탈 버스는 언제 오나 전광판을 빤히 보다가 2년 전 가게를 처음 열었던 날이 생각났다. 바리스타가 꿈이던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매일 3탕씩 뛰었다. 그때는 정말 잠자는 게 아까울 지경이었다. 그렇게 몸을 갈아서 번 돈으로 10평짜리 작은 카페를 열게 된 거다. 계약금을 내고 남은 돈을 탈탈 털어 가게를 꿈으로 채웠다. 중고였지만 갖고 싶던 커피 머신도 사고 손님에게 내놓을 컵과 그릇엔 내가 그린 카페 로고도 넣고 매일이 설레고 행복했다. 가게 문을 열기 전까지는 말이다. 매달 월세를 내야 하는 세입자에겐 한 달 기준 벌어야만 하는 최소 금액이 정해져 있다. 전기세도 내야 하고 수도세도 내야 하고 때마다 원두도 주문해야 하는데 한 달이 되도록 손님이 오질 않았다. 어떤 날은 하루에 한 명, 어떤 날은 감사하게도 세 명. 친구에게 전화로 하소연하면 그런 내가 불쌍했는지 와서 사가기도 했다. 그렇게 두 달쯤 됐을까? 마지막 자존심으로 남겨둔 비상금으로 월세를 내고 나 이제 진짜 어떡하나 싶어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훌쩍대는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손으로 눈물을 쓱쓱 닦고 주문을 받은 다음 커피를 내렸다. 조용한 가게 안에 사람이라고는 나와 손님 딱 둘뿐이었다. 그래도 한 잔은 팔았다는 안도감에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는데 조금 전 커피를 주문한 그 손님이 내게 다가오는 게 보였다. 커피 맛있네요. 원두 뭐예요? 리뷰 남기고 싶은데 카페 이름 이거 맞나요? 손님이 가고 나서 남겨진 리뷰를 혼자 읽다가 눈물이 터지고 말았다. 별 5개가 찍힌 첫 방문자 리뷰가 너 지금 잘하고 있다고, 내 선택 틀리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계속 해보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달까? 그게 벌써 2년 전이고 직원 하나를 더 쓸 만큼 바쁘게 됐고 월세도 따박따박 잘 내고 있고 나 이 정도면 꽤 성공한 거 맞지?

커피 한잔 할래요. 폴킴의 노래였습니다. 유지원의 밤은 잊은 그대에게 오늘 생각이 켜진 밤 함께 하셨어요. 카페 사장님이시네요. 2년 차 되신 거죠. 문 열고 한동안 손님이 하루에 한 명, 많으면 세 명 이렇게 와서 비상금 탈탈 털어서 월세 내고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이런 생각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어느 날 손님이 뚜벅뚜벅 와서 커피 시키고 맛있다고 칭찬해주고 첫 리뷰에 별 다섯 개 남기신 거잖아요. 아주 귀인이십니다. 지금은 자리 잡고 카페 잘 운영하고 계신 듯 보여서 제 마음도 아주 좋네요. 여러분도 생각이 켜진 밤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 생기면 언제든지 사연 보내주세요. 홈페이지 게시판도 좋고요. 무료인 콩도 참여 가능합니다.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사연 소개되시면 영화 관람권 보내드릴게요. UN의 파도, 안경욱님 신청곡이에요.

0: 유피의 바다, 김태원님 신청곡이었고요. 앞서 들으신 곡은 유엔의 파도였어요. 금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2432님, 저 여름휴가로 강원도 양구 농촌마을에 봉사 가요. 휴가라고 하기엔 노동 강도가 높겠지만 끝내고 나면 뿌듯함과 만족이 상상 이상일 거라 믿으려고요. 양구는 수박이 유명하대서 기대가 큽니다. 얼른 맛보고 싶어요. 와, 지금도 이른바 농활이 있군요. 와, 멋집니다. 양구. 저도 한 번도 안 가본 곳인데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휴가를 헌신하시는 게 대단하세요. 그리고 덥고 힘들겠지만 그 보람이 아주 오래오래 2432님이 여름을 버틸 수 있는 힘을 줄 것 같습니다. 7924님, 퇴근하고 소개팅 했거든요. 같이 저녁 먹자서 먹고 싶은 거 있냐고 물었는데 없다길래 근처 맛집 검색해서 김치찌개 먹었거든요. 근데 제가 젓가락질을 잘 못해서 국물이 소개팅 나온 분 옷에 튀었어요. 표정이 안 좋더라니 잘 들어가셨냐는 문자에 답이 없네요. 소개팅 시켜준 분한테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어떡해요. 어떡하죠? 저도 약간 화가 나려고. 예, 아무리 맛집이어도 그 소개팅 첫 만남인데 김치찌개 조금 그렇고, 아, 젓가락질 못할 수도 있지만 그게 국물이 반대편까지 튀었다. 그 옷에 묻었다. 빨간 국물. 네, 죄송합니다. 정말 저라도 좀 화가 났을 것 같아요. 7924님, 힘내세요. 8380님, 부모님은 제주도 할머니 댁 가시고 오빠는 여자친구랑 놀러 가서 저 혼자 집에 있어요. 거실 TV도 제 거, 에어컨도 제 거, 냉장고도 내 거. 주말까지 혼자 놀 생각에 너무 신나요. 자유다! 야, 이렇게 온전히 모든 집안을 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죠. 특히 냉장고도 내 거라는 게 너무 행복하네요. 그리고 뭐 친구들 초대해도 되고 밤늦게까지 야식 먹어도 아무도 간섭 안 하고 이게 진정한 휴가 아닙니까?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금요일 밤 함께하고 계세요.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금요일 밤 함께하고 계세요. 심수봉의 백만송이 장미, 7075님 신청곡입니다. 이 노래 듣고 저는 2부에 올게요.

0: 저 이분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쌍!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분의 라라랜드.
1: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행복한 퇴근길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 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2: 사랑하기 때문에 KBS.
0: 잠시 후 11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가 이어집니다. KBS FFM 제2라디오입니다.

김현식의 여름밤의 꿈으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2부 출발했습니다. 2부에서는 마음에 남을 이야기와 노래들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는 오늘의 밑줄 이어집니다. 밤그대 가족들도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소소한 얘기 보내주세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7월 24일 금요일. 가사에 친 밑줄은요. 이 노래에서 골라봤습니다. 조용필의 바람의 노래. 우리의 영원한 가왕이에요. 조용필. 올해가 데뷔 58주년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발매한 앨범을 다 더하면 무려 50장이 넘는다고 하죠. 오늘 골라온 바람의 노래는 97년에 발매한 정규 16집 이터널리의 수록곡이고요. 조용필 음악 인생 동안 라이브로 가장 많이 부른 노래 중 하나이기도 하대요. 저는 오늘 이 가사

대화의 밑줄을 그어볼게요.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7월 24일 금요일 대사에 친 밑줄은요. 이 드라마에서 골라봤습니다. 2014년도 화제작 이상민, 임시완 주연의 드라마 미생. 바둑이 인생의 전부였던 주인공 장그래가 프로 입단에 실패하고 스펙도 배경도 없이 인턴으로 회사에 입사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예요. 놀랄만한 반전이나 화려한 성공 대신 버티고 견디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담히 드려낸 이 드라마에서 저는 오늘 이 대사의 밑줄을 그어볼게요. 저는 그 대책 없는 희망, 무책임한 위로 한마디 못 건네는 세상이란 게 더 무섭네요. 대책 없는 그 말 한마디라도 절실한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7월 24일 금요일 책에 친 밑줄은요, 이 책에서 골라봤습니다. 네 명의 남녀들이 만남과 이별의 과정을 통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사랑의 빛깔을 알게 되는 손원평의 장편 소설 프리즘 중 한 구절입니다. 도시의 밤, 정적을 깨뜨리는 수많은 발걸음들, 무표정에게 걷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거나 웃거나 뭔가를 먹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수많은 이들, 나는 누구와 연결돼 있을까?

남자들은 꼭 여자 헤어지고 나면 좋아 보이고 막 그러죠? 있을 때 잘해야지 말이야. 자, 다음 곡도 버벌진트입니다.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이 남자 성격 A형일 것 같아. 그죠?

2026년 7월 24일 금요일 오늘의 밑줄에서 들려드린 노래들 알려드릴게요. 가사에 친 밑줄 다음에 들으신 곡 조용필의 바람의 노래 김성우의 회상 최우섭의 세월이 가면이었고요. 대사에 친 밑줄에 이어서 들으신 곡 드라마 미생 OST 중에 이승열의 나라 강산의 넌 할 수 있어 YB의 나는 나비였습니다. 책에 친 밑줄과 함께 들으신 곡 다이나믹 듀오의 솔로 드렁큰 타이거의 난 널 원해 버벌진트 그리고 검정 치마가 함께한 좋아 보여였어요. 그리고 이 노래 같이 들어요. 화요비의 어떤가요?

0: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1: 금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의 밑줄에서 오늘 손원평 작가의 장편소설 소개해드렸었는데 제가 손원평 작가를 참 좋아하거든요. 이름만 보고 저는 나이가 좀 있는 남자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손원평 작가는 여성이었습니다. 일단 그게 정말 놀라웠고요. 그리고 청소년 소설을 처음 읽고 제가 감명을 받았었는데 그런 풋풋한 아이들의 정서를 너무나 잘 그려내는 작가였어요. 오늘 소개해드린 프리즘도 많이 많이 추천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민수의 민수는 혼란스럽다 입니다. 이 노래 보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해재난예방, 재난방송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잠시 후 자정에는 이본의 라라랜드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우리는 일요일 아침부터 월요일을 걱정합니다. 그리고 월요일 아침부터 금요일을 기다립니다. 그렇게 불금불금하면서 기다린 오늘, 기가 막힌 계획 있으십니까?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한 줄 시인이 불금이라는 제목으로 여덟 글자의 시를 지었는데요. 불금, 알고 보면 다들 딱히. 기다릴 때는 세상 설레는데 정작 그 순간이 오면 별거 없다는 거. 불금, 생일, 크리스마스, 청춘. 근데 또 신기한 게 지나고 나면 아, 그때가 좋았지. 그때 했었어야 되는데.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거 다들 비슷하겠죠? 남들은 대단히 거창하게 지내는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다들 딱히, 이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2시간 즐거운 마음으로 금요일 세포 좀 깨워볼까요?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0: 7월 24일 금요일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첫 곡은요. G.O.D의 Friday Night. 힘있는 노래, 힘이 생기는 노래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불금입니다. 잘들 보내고 계시죠? 0823님이 문자를 주셨는데 눈에 확 띄었습니다. 아내 생일이래요. 뭐를 사줘야 감동할까? 작년에는 큰맘 먹고 로봇 청소기를 사줬는데요. 뭐 그냥 힘들어 하셨대요. 결혼한 지 8년 됐는데 8번의 선물 모두 실패한 것 같습니다 하셨어요. 아, 8년 동안 8번의 선물을 하셨는데 모두 지금 실패를 했다는 거잖아요. 아, 실패했어. 그러면 한 번 정도 아내야 내가 뭘 해주면 아내가 활짝 웃을까 한번 물어보지 그러셨어요. 이 아내분께서 원하시는 게 따로 있으신 거 아니에요? 나도 궁금하네. 0823님 문자 주셔서 제가 소개를 좀 해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은 독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뭐 때문에 독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셨을까 하고 봤는데 저는 독한 사람 같아 보이진 않던데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바로 화장실에 가서 세수하고 손발을 씻고 나옵니다. 저는 남편의 잔소리에 10분만 있다가 할게 하다가 2시간이 되거든요. 3811님이 보내셨습니다. 근데 저도 집에 들어가면 책가방 풀고 바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일들이 이어지는데 그래서 그런가요? 독한 사람 같아 보이지가 않네요. 저랑 루틴이 비슷하니까. 3811님 주셨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잠시 후에 본다방이 문을 열 겁니다. 종소리와 함께 재미난 이야기 함께 나누고 시원한 커피 선물도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쇼리실라!

0: 고려 기프트.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0: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3: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혀.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혀. 하루 5분 쉽게
6: 쓱딱 꽂혀.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혀.
5: 메디힐 토너 패드.
7: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8: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9: 하모니 렌트카.
8: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9: 뭐니 뭐니 해도

오늘 하루 어때요? 시원한 커피 한잔 놓고 우리 얘기 좀 해요. 여기는 본다방입니다. 금요일의 여유 여러분들 다 느끼고 계실까요?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다방 앞으로 또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조은주님, 1인 미용실을 하고 있는데요. 손님이 어려 보이게 해주세요 이러실 때 긴장됩니다. 긴장되실 것 같아. 아, 어떡하지? 어려 보이게 안 해드리면 그 다음번에 또 안 오시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앞설 거 아니에요? 몇 살 정도요? 물어볼 수도 없고. 아무튼 열심히 커트를 해드렸는데 다 끝나고 거울을 딱 보시더니 아우 10살 어려졌네 이러시는 겁니다. 와, 하루 피로가 싹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조운주님 보내주셨어요. 저도 이런 장난을 좀 많이 치거든요. 우리 제클린 쌤한테 오래되기도 했고, 쌤 나 어려 보이게 머리 좀 잘라줘. 앉아,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저한테는 이러는데 우리 조운주님 최고의 서비스로 고객들 한 분 한 분을 맞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번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481님, 막히는 퇴근길 앞차 뒷유리에 초보 운전 스티커가 붙여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운전을 너무 능숙하게 잘하는 거예요. 끼어들기도 굉장히 스무스하고 예술이고. 그래서 따라가서 스티커 떼세요 라고 하고 싶었지만 운전 15년 차에 아직도 초보 수준인 제 운전 실력으로는 그 초보 드라이버를 쫓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언제쯤 주차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운전하신 지 15년 되셨어요? 근데 지금 주차가 부담스러우신 거야? 15일 된 거 아니고 1년 5개월 된 거 아닌 거죠? 15년 맞는 거죠? 15년 차인데 운전 소질이 조금 없으신가 보다. 그리고 운전하다 보면 진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초보 운전이라고 붙여놨는데 어우 진짜 이 차 앞을 차도를 내다보는 그런 실력이 능력이 있는 분처럼 운전하는 그런 분들 볼 때가 있어요. 진짜 초보 맞아? 이럴 때가 있는데 그런 분들을 운전하시다가 만나신 것 같아요. 3481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이현우 씨의 꿈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듣고요. 계속해서 본다방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Hold the beat, stop the beat, drop the beat, give me a second. Take it.

이현우 씨의 꿈 듣고 왔습니다. 9144님이 주신 문자 이번에 소개해드릴게요. 회사 메신저에 히히를 하나 보낼지 두 개 보낼지 괜히 고민됩니다. 하나면 어떻고 세 개면 어떻고 다섯 개면 어때요? 하나는 너무 딱딱하고 오히려 비웃는 느낌 같고. 아, 그렇습니까? 저는 보통 크 하나, 히 하나 이렇게 보내는데 세 개, 네 개는 또 너무 친한 척 오버하는 것 같고 이모티콘 하나에도 이렇게 생각이 많아지니 참 피곤한 노릇입니다. 피곤은 하시겠습니다. 그대 9144님이 보내주셨는데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이라면 이모티콘 하나에도 그렇게 오래 고민하는 경우는 드물 것 같아요. 상대를 좀 배려하는 마음이 큰 것 같고 호감이 있는 경우 그리고 뭐 오해받을까 봐 어떤 이모티콘을 보낼지 고민하는 사람도 꽤 있다고 듣긴 들었습니다. 우리 9144님 이번부터는 메시지 하나 보낼 때 그래 그냥 심플하게 대충 두 개 그냥 보내자 하면서 그냥 스스로에게 좀 정해두셨다가 과감하게 두 개 딱 찍어서 보내십시오. 너무 많은 생각 하지 마시고. 그리고 0155님 보내주셨습니다. 회사 단톡방이 아침마다 제일 먼저 좋은 아침입니다 하고 문자를 보내는 선배가 계십니다. 어우, 아주 멋있는 선배님이시네. 지난주 그 선배가 휴가를 가셨는데 선배가 없으니 아무도 단톡방에 인사를 안 하더라고요. 그제 알았습니다. 그 선배가 늘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걸요.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아주 짧은 문자 하나가 많은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경우 있죠. 우리 0155님 이때가 찬스다 하고 그대가 한번 먼저 올려보시지 그러셨어요. 9144님 그리고 0155님에게 시원한 커피 선물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0844님 매일 점심시간마다 혼밥이 가능한 식당에 가서 핸드폰으로 남자친구랑 동영상 먹방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시는 거지? 만나면 되지? 아니면 그 정도로 보고 싶은 거예요? 하하 참. 지나가면서 힐끔 쳐다보는 사람도 있지만 이 시간 덕분에 회사 생활이 즐겁습니다. 아, 즐거워. 그럼 된 거죠. 할 말이 없네. 남자친구랑 서로 얼굴 보면서 거의 말도 없이 밥을 먹고 나면 또 말도 안 해? 먹고 나면 수고해 하고 전화를 끊는데요. 출근하면서 문자로 오늘은 뭐 먹을까 하는 것도 재미있고 가끔씩 모바일로 커피 쿠폰 보내주면 남자친구가 너무 좋아해서 제가 더 신이 납니다. 이런 사랑도 재미있을 것 같긴 하네요. 그림을 그려보니까 저희 7년 만난 커플인데 아, 꽤나 또 오래 만나셨네. 이분들 재밌는 커플일 것 같아요. 7년 만난 커플인데 다시 연애 초기로 돌아간 기분입니다. 리셋을 자주 하시는 것도 대단한 능력인 것 같습니다. 0844님 보내주셨어요. 이분에게도 커피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커피 타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다방에 소개된 분들 선물 받으실 분들 이번에 라라랜드 선곡표에 가지런히 정리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세요. 노래 두 곡 듣겠습니다. 무한궤도의 그대에게 이어지는 곡은요. 015B의 난 그대만을.

금요일입니다. 어김없이 콩디를 찾아와 주신 우리 가족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최고의 서비스 친절하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불금의 신청곡 퀵서비스. 듣고 싶은 노래 여러분들이 신청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 노래 생각나? 라든가 이 노래 오랜만이지? 이 노래가 듣고 싶었죠? 하는 노래 있으시면 가수 이름 적어서 노래 제목만 적어서 보내주셔도 어떻게든 다 소개를 해드립니다. 제가 추스려서 좋은 노래들 많이 많이 전해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불금한 신청곡 퀵서비스 제일 먼저 들을 곡은요. 오옥수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컬투 사랑한다 사랑해. 이 노래 좋은데요. 라디오에서 들은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이보님이 틀어주시면 진심 감사드립니다. 띄워드리겠습니다. 오옥수님 컬투가 노래합니다. 사랑한다 사랑해.

9734님이 주셨습니다. 친구들과 커피도 마시고 오늘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겁니다. 불금이니까요. 라디오 들으면서 집까지 조심히 가볼게요 하시면서 신청곡은요. 휘성의 결혼까지 생각했어 듣고 봐요 콩디 하셨습니다. 그리고 4390님은요. 작은 소원이 하나 있대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주말에 남편과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노래는 이 곡을 신청해 봅니다. 현이와 덕이가 함께 부른 너나 좋아해 나너 좋아해. 4390님이 보내주셨어요. 주말에 남편과 싸우지 않는 게 소원이에요. 이 소원을 이루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뭐 사람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뭐 함부로 끼어들 수는 없겠지만 진짜로 남편과 싸우고 싶은 마음이 없으시다면 제가 늘 자주 사용하는 그 말투를 한번 우리 자기 화났죠. 화났죠. 하시면서 받아쳐 보시면 좀 상대가 좀 웃지 않을까요? 근데 진짜 화가 났는데 그 말투 쓰면 더 싸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급 들었습니다. 우리 4390님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엄마와 아울렛으로 선글라스 사러 갑니다. 콩디. 엄마가 친구분들과 주말에 여행을 가시거든요. 아, 그래서 선글라스 장만하시러 지금 가고 계신가 봐요. 노래도 엄마의 애창곡 신청해 봅니다. 이지연의 바람아 멈추어다오. 1720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듣고 싶은 곡들 여러분들 많으시네요. 양태성님은 넌 남이 아니야 EOS의 노래 신청하셨고요. 천유진님은 유키스 만만하니. 요즘 핫한 배우 이준영이 원래 유키스 멤버였다고 하더라고요. 반전 매력 폭삭에서 절절한 연기 너무너무 좋았었습니다 하시면서 천유진님이 유키스의 만만하니 신청하셨습니다. 그래서 EOS의 노래와 유키스 노래 두 곡 묶어보겠습니다.

0000 님이 양동근 씨의 골목길 서울뚝배기 때부터 팬이었다고 이 노래 생각나셨다고 신청하셨습니다. 그리고 김미정 님이 신청하신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이효리 씨의 10미닛 원하셨습니다. 이렇게 두 곡 여러분들과 함께 감상하죠.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0,000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5: 오래오래 락토핏
6: 종근당 건강
7: 건강기능식품.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이번에 라라랜드 불금의 신청곡 퀵 서비스로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노래를 배달해드리고 있습니다. 1부 마지막 곡 전해드리고 이제 2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태향님이 문자를 주셨는데요. 운동 갑니다. 콩디 다이어트 성공해야 합니다. 너무 가기 싫지만 미래의 저를 위해 운동 갑니다. 이 노래 틀어주세요. 제가 노래방에 가면 꼭 즐겨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 상당히 어려운데. 정경화님의 나에게로의 초대 이 노래 듣고 싶다고 신청하셨고요. 이 산호라면님도 같은 노래 원하셨습니다. 이 곡 전해드리고 저희 이번에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눈부신 아침의 시작부터 세상이 잠든 밤의 끝까지 추억의 노래와 이야기로 가득한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본의 라라랜드 퇴근길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인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 팝 그리고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하루를 특별하게 만드는 작은 기적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e

운전을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났다면 휴식이 필요합니다. 고속도로 사망사고 원인 1위,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률은 음주운전 사고의 2배에 달합니다. 단 3초만 졸더라도 84m를 무의식 상태로 주행, 만취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졸음운전은 제동 없이 추돌하는 만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졸음운전 사고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전하기 전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필요하며 과식은 졸음의 원인입니다. 운전 중 간단한 간식 섭취는 졸음을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행 중에는 30분마다 환기를 해주고 2시간에 한 번씩 휴식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졸리더라도 갓길 정차는 금지입니다. 가까운 졸음 쉼터나 휴게소를 이용하세요. 졸음운전, 최고의 예방법은 잠깐의 여유입니다.

잠시 후 1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새로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1: 오늘의 라바 김지웅님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2: 안녕하세요. 라라랜드 입주민 김지웅입니다. 남들은 여름휴가로 호캉스를 간다는데 저는 헝캉스 갑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 쐬면서 과자랑 음료수도 먹고 헌혈도 합니다. 그리고 받은 기념품으로 패스트푸드까지 먹으면 이보다 완벽한 피사가 없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헌혈 272회 했고 내년에는 300회 도전 중입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콩디는 헌혈해 본 적 있나요? 기회가 된다면 저랑 같이 헌혈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올 여름도 헝캉스로 보람과 시원함을 함께 챙기고 있습니다. 헌혈 함께 합시다. 신청곡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신청합니다.

오늘의 라방 라라랜드 입주민이십니다. 김지웅이 아주 에너지 있고 활기차시고 재미있는 그런 캐릭터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에게 여쭤보셨습니다. 콩디는 헌혈해 본 적이 있느냐고. 있어요. 이 헌혈 건강하지 않으면 또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뭐 200번 넘게 하셨으니까 저보다 상당한 고수시겠죠. 김지웅님, 200번이 넘는 헌혈? 와, 숫자보다 이 마음이 더 큰 기록인 것 같습니다. 이 누군가에게는 삶을 이어갈 수 있는 희망이 되었을 거 아니에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다음에 진짜 시간이 되면 어디에 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헌혈하러 갑시다. 우리 김지웅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마이크 빌려가신 김지웅님에게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와, 200회 이상이면 보통 한 10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꾸준히 실천을 해야 가능한 그런 수준인 것 같은데, 오, 대단하시네요.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에 오늘의 라방 게시판이 열려 있습니다. 전하고 싶은 이야기 녹음해서 남겨주시면 이 시간에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도요 불금엔 신청곡 퀵 서비스 계속됩니다. 라라가족 마음속에 숨어있는 노래 한 곡을 꺼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해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사람과 자연을 닮은 세럼에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분입니다.

불금은 신청곡 퀵 서비스 또다시 만나보겠습니다. 조선희 님이 노크를 해주셨습니다. 언니, 남편이 운전 중인데 졸리다 하네요.

졸리셔. 위험하게 왜 그러세요. 언니 라디오 같이 들으며 가고 있어요. 남편의 신청곡 솔리드 천생연분 틀어주세요. 그럼 잠 깨며 같이 불러볼게요 하셨습니다. 아우, 안전하게 졸음 없이 가실 수만 있다면이야 제가 이 노래 못 전해드리겠습니까. 천생연분 준비했고요. 제가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됐죠?

노래 솔리드의 천생연분 조선희 씨 외에도 8879님이 보내주셨어요. 매일 라라랜드를 잘 듣고 계시대요. 감사합니다. 라디오 들으면서 추억을 먹고 사는 저입니다. 하시면서 이 노래 가장 좋아했었다고 이 노래를 들으면 클럽 시절이 마구마구 떠오르신다고 하시면서 문자 주셨습니다. 솔리드의 천생연분 잘 들으셨겠죠? 다음 사연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콩디. 아, 내가 비타민이야. 다행이네요. 오늘은 문득 1999년도 20살 시절 생각이 났습니다. 우연치 않게 사진을 봤는데요. 사진 안에 1999 연도가 찍혀 있는 사진을 보았습니다. 하시면서 773 하나님 보내주셨습니다. 이분은 김건모 씨의 너에게 신청하셨고 문지은님도 같은 노래 신청하셨어요. 김건모님의 너에게 제 첫사랑과 만났을 때 나오던 노래입니다. 라라랜드에서 나오는 노래 들으니 왠지 추억이 방울방울합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들으시면서 느끼시는 감정이 좀 대부분 비슷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추억들, 이쁜 추억들 많이 꺼내서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시절 저도 까만콩이라 이번 언니랑 비슷하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이쁘게 생기셨구나. 노래 준비했습니다. 김건모 씨의 너에게. 그리고 이어지는 곡은요. 나용주님이 서영은의 내 안에 그대 우산 없이 비오는 거리를 걸어도 나는 행복할 것 같아요. 라는 가사가 있죠. 이 가사 있죠. 얼마나 좋으면 비를 맞아도 행복할까요? 나용주님이 이 노래 신청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2369님 들으면 힘이 나는 노래 신청합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한 줄로 그냥 끝내셨어요. 루이스의 중화반점 신청하셨고 그리고 김대현님입니다. 이소라님의 신청곡 신청합니다. 저도 한때는 섹시한 남자였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배 나온 아저씨네요. 라라랜드 들으면서 저의 리즈 시절을 떠올려 봅니다. 이소라님의 신청곡 듣고 싶다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청합니다. 블랙핑크의 스테이. 2244님 아주 간단하죠. 신청해 주셨고 그리고 5189님 들으면 속이 아주 시원해지는 마법 같은 노래 있습니다. 바다의 매드. 우리 모두 바다의 매력 속으로 같이 빠져 들어가 볼까요? 하시면서 바다 씨의 노래 신청해 주셨고 그리고 제국의 아이들 후유증. 임시완 배우가 아이돌이었다는 사실. 요즘 MZ 애들은 모르더라고요. 이다영님이 문자 주셨습니다. 굉장히 매력이 있죠. 노래 준비했습니다. 제국의 아이들의 후유증도 준비해놨습니다. 먼저 바다의 노래 듣고요. 이어서 제국의 아이들의 노래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불금의 신청곡 퀵서비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 이름은요. 방송이 끝난 후에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선곡표에 잘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이나 휴대폰 번호 끝 네 자리가 있다면 선물방으로 가셔서 선물 받을 연락처 남기시는 거 잊으시면 아니 되옵니다. 노래 나갑니다.

0: 어느 날 문득 떠오른 그 노래, 그 한 곡에 담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요? 요즘 우리 집엔 아주 작은 확성기 하나가 산다. 다른 애들보다 말을 늦게 배우더니만 요즘은 어른들 말을 옮기는 재미에 푹 빠져버린 5살 딸내미 원효. 며칠 전 친구와 통화를 하는데 옆에서 딸이 장난감을 가지고 신나게 놀고 있었다. 그런데 저녁 먹는 식탁에서 갑자기 남편에게
1: 아빠, 엄마가 그러는데 아빠 술 먹는 게 이제 못 봐주겠대.
0: 남편은 국을 떠먹다가 나를 쳐다봤고
1: 아니 그게 못 봐주겠다고 누가 그랬어. 술 좀 그만 먹었으면 좋겠다 한 거지. 건강 때문에.
0: 아유 당신 내 욕

0: 좀 그만해라. 애 듣는 내 아빠 욕을 그렇게 하면 내 입장이 뭐가 되냐? 아니 누가 욕을 했다 그래. 원효 말해봐. 엄마가 욕을 하디?
1: 아니 욕은 아니고 흉. 아빠 엄마 욕 안 했죠? 흉 맞죠?
0: 아 참. 그래 당신 내 흉 좀 그만 봐라. 내 입장 좀 생각해줘.
2: 말문이 트이고부터 다른 집 애들보다 유난히 더 말빨이 세지는 우리 딸. 남편과 내가 자잘한 일로 옥신각신할 때도 꼭 달려온다.
1: 그건 엄마가 잘못했어. 아빠가 저번에도 말했잖아. 아빠, 엄마가 신발 벗을 때 똑바로 벗으라고 한 거 기억 안 나?
0: 엄마, 아빠가 밥 먹고 나면 식탁 의자 꼭 밀어 넣으라고 했잖아.
2: 아주 시어머니가 따로 없다. 애가 딴 데 가서도 그럴까 봐 한 번은 제법 진지하게 얘기를 했다.
0: 원효야, 이리 와봐.
2: 잘 들어. 다른 사람한테는 우리 집 얘기 막 하고 그러면 안 돼. 알았지?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이길래 이제 좀 나아지겠지 싶었는데 다음날
1: 할머니.
2: 네?
1: 안 되는데. 할머니 안 돼요. 아 곤란한데. 엄마가 집 얘기 옮기면 안 된댔어요. 밥? 먹긴 먹었는데 뭐 먹었는지 말하면 안 되는데 할머니. 엄마가 안 된다고 했는데.
0: 아니 얘가 무슨 소리야. 여보세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저희 방금 보내주신 조기 구워서 저녁 먹었어요. 아니 원효가 괜히 그러는 거예요. 아 참 그게 아니라.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니.
2: 원효 엄마가 언제 그랬어. 할머니한테 다 얘기해도 된다고. 시어머니가 괜히 오해를 하실 뻔했다. 그런데 다음날 내 전화기를 가지고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건 원효가 또.
1: 할머니 엄마가 그러는데 할머니 김치 맛은 있는데 조금 짜대요. 그리고 휴가 때 할머니한테 가서 1박만 하고 오자고 했어요.
0: 응 하룻밤. 야 원효.
2: 혼도 내보고 좋게도 말해봤지만 원효의 실시간 제보는 오늘도 계속된다. 누굴 닮아 이렇게 오지랖 넓고 정직한 건지. 하긴 뭐 아이에게는 숨기고 감추고 눈치 보는 세상보다 보고 들은 걸 그대로 말하는 세상이 훨씬 자연스러운 나인지도 모른다. 언젠가 비밀도 생기고 눈치도 배우겠지만 지금은 세상 가장 솔직한 5살. 그래도 제발 시어머니 앞에서는 입을 조금만 다물어줬으면 좋겠다고 속으로만 말해보는 오후다.

오늘 어떤가요? 김수연님의 사연을 전해드렸습니다. 아우 세상 귀엽네요. 아주 매력이 흘러넘칩니다. 김수연님에게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보내드릴게요.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어떤가요? 게시판에 추억이 있는 노래 그리고 그날의 이야기들 여러분들 남겨주세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역할에 빙의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발 다영만 아니었으면 좋겠어. 왔다 갔다. 그래도 뭐 주면 하겠지만 더 클래식의 마법의 성 준비했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곡은 서태지와 아이들의 눈으로 준비했습니다.

0: KBS 해피 FM.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을걸? 할인 훌라면.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이번에 라라랜드 벌써 시간이 이렇게 순삭입니다. 한영윤님이 문자를 주셨는데 오늘 마지막 사연이 될 듯해요. 초등학교 6학년 딸아이가 숙제를 하다가 모르는 게 나오면 저보다 AI를 먼저 찾습니다. 아, 현명하네요. 설명도 잘해주고 그림도 그려주고 아주 신통방통하네요. 그래도 엄마인 저는 괜히 섭섭합니다. 앞으로 딸이 부모보다 AI랑 더 많이 대화하게 될 것 같아서 말입니다. 한영윤님이 보내주셨어요. 보통은 이 초등학생들이 엄마 이거 뭐야? 이거 정답 뭐야? 라고 엄마 엄마를 찾는데 요즘 친구들은 AI에 손이 먼저 가나 봅니다. 근데 요긴하게 잘 쓰이긴 하는 것 같습니다. 워낙 똑똑하니까. 한영윤님이 사연을 보내주셨고 이분이 이소은 씨의 오래오래 노래 신청하셨습니다. 오늘 라라랜드 꼭꼭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행복이었고 감동이었습니다. 이상 이번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0: 옛날 옛날 어느 산골짜기에 한 나무꾼이 있었는데 실수로 자기 라디오를 연못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1: 이 라디오가 네 라디오냐?
0: 기운나는 상쾌한 하루의 시작.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1: 예, 그런데 더 있사옵니다. 그럼 이건가?
2: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3: 정화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0: 어, 둘 다 끌리옵니다.
1: 어허, 잘 찾아봐라.
4: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5: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0: 오, 완전 제 취향인데요.
6: 퇴근길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저녁 6시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0: 오, 선실령님 최고 최고.
1: 밤이 깊으면 이런 라디오들도 좋다.
7: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호의 드림팝.
5: 고단했던 하루를 포근히 감싸줄게요.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0: 어, 그냥 다 들을래요.
1: 그럴 줄 알았다. 좋다. 이 라디오 저 라디오 다 네 라디오다. 전부 가지거라.
5: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이라디오와 함께합니다.
8: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기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해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상황 시 사용하세요. 우리의 작은 관심 하나로 실내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정우승 시인이 지은 밥그릇이라는 시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햇살과 바람이 깊게 스민 그릇의 밑바닥이 가장 맛있다. 시인이 보고 있는 밥그릇은 개의 밥그릇입니다. 밥을 다 먹고도 연신 밥그릇의 밑바닥을 핥는 개를 보면서 시인은 문득 스스로를 돌아본 거죠. 나는 언제 저토록 열심히 내 밥그릇을 핥아보았나. 우리는 그렇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살아가지만요. 정말 밑바닥까지 가봤는지 끝까지 해봤는지는 스스로에게 한 번쯤 물어봐야 하는 거겠죠. 안녕하세요. 팝스 프리덤 김보민입니다.

Everybody's got to run sometime. 코기스의 노래로 KBS 라디오 팝스 프리덤 시작했습니다. 햇살과 바람이 깊게 스민 그릇의 밑바닥이 가장 맛있다. 시인의 이 말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 하루를 살아내고 싶네요. 음악 신청해 주세요. 팝송도 좋고요. 장송 칸소네, 보사노바, 파두 같은 월드뮤직도 좋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 생각나는 노래 보내주시면 정성껏 소개해 드릴게요. 오시는 길은 우선 KBS 라디오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팝스 프리덤 클릭하시고 청취자 참여 게시판 이용해 주세요. 테이로 시작해서 오삼으로 끝나는 그대 음악 잘 듣고 계시죠? 귀여운 콩 이모티콘 보내주셨고요. KS로 시작해서 27로 끝나는 그대 수고하십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하셨어요. 그대들의 편안한 밤을 위해서 또 노래 띄워드려야겠죠. 파블로 크루즈의 What's Gonna Do, 쉐리 크로우의 All I Wanna Do.

Hit it. This ain't no disco. It ain't no country club either.

음악은요, 시간을 데리고 돌아오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음악과 함께했던 시절에 우리를 소환해서 그때 감정과 이야기들을 다시 눈앞에 펼쳐놓습니다. 그때 그 차트. 오늘은 1999년 오늘의 영국 싱글 차트 1위 곡이에요. 전 세계 라틴 팝의 열풍을 몰고 온 주인공이죠. 리키 마틴의 Living La Vida Loca입니다. 제목에 영어와 스페인어가 아주 매력적으로 섞여있죠. Living La Vida Loca. 미친 듯이 뜨겁고 열정적인 삶, 이런 뜻이에요. 이 곡은 영국 차트 1위에 오르면서 라틴 팝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는데요. 이미 미국 빌보드에서는 5주 연속 1위를 기록하며 전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킨 뒤였습니다. 들어보죠. 리키 마틴의 Living La Vida Loca.

같은 노래 다른 느낌, 번안 곡 특선. 좋은 건 누구나 한 번쯤 따라해보고 싶죠. 좋은 노래도 누구나 한 번쯤 불러보고 싶습니다. 그 옛날 혼자 듣기 아까운 멋진 외국 곡을 우리나라 말로 번안해서 우리에게 음악적 목마름을 해결시켜준 가수들이 있었어요. 바로 그 곡들을 원곡과 함께 찾아서 들어보는 시간. 오늘 첫 번째로 들어볼 노래는 우리나라 코미디계의 거성 서영춘의 서울 구경하고요. 원곡인 조지 W. 존슨의 The Laughing Song입니다. 조지 W. 존슨은 미국 대중음악 역사에서 최초로 상업적인 성공을 거둔 흑인 레코딩 아티스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가 부른 The Laughing Song은 1890년대 원통형 슬린더 음반으로 발매돼 큰 인기를 모았는데요. 노래 중간중간 터져나오는 호탕하고 리드미컬한 웃음소리가 이 곡의 가장 큰 매력이에요. 이 노래는 우리나라에서 1930년대 유쾌한 시골 영감으로 처음 번안됐고요. 이후 1970년대 서영춘이 특유의 익살스러운 창법으로 다시 불러 서울구경이라는 제목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한 세기가 넘는 시간을 건너와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물하는 노래. 먼저 서영춘의 서울구경, 1970년에 녹음된 곡이고요. 원곡인 조지 W. 존슨의 The Laughing Song. 이 곡은 무려 1898년에 원통형 슬린더에 녹음된 곡으로 오래되고 귀한 자료의 음악입니다.

I got that hell roller. I got that hell roller.

0: Just listen to what I'm going to say. I've tried my best to please you with my simple lay. And now whether you think it's funny or a quiet bit of chat, why, all I'm going to do is just go in this little laugh and then I'll laugh. I could study her from Larry. I could study her from Larry.
1: 서영준의 서울 구경, 조지 W. 존슨의 The Laughing Song 나란히 들어보셨고요. 같은 노래, 다른 느낌, 번안곡 특선. 오늘 두 번째로 만나볼 번안곡은 앞서 들으신 곡이 호탕한 웃음으로 가슴을 뻥 뚫어줬다면 이번에는 잔잔한 미소와 마음의 여유를 선물하는 노래예요. 서수남과 하청일의 벙글벙글 웃어주세요와 수르수리르의 도미니크입니다. 수르수리르는 벨기에 수녀 출신의 가수로 1963년 도미니크를 발표해 미국 빌보드 차트 1위까지 오르며 세계적인 사랑을 받았죠. 원래 이 노래는 13세기 성인인 성 도미니크의 삶을 밝고 경쾌한 멜로디에 담은 프랑스어 노래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포크 듀오 서수남과 하청일이 벙글벙글 웃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친근하고 유쾌하게 번안해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들어볼까요? 먼저 서수남과 하청일의 벙글벙글 웃어주세요. 이어서 수르 수리르의 도미니크입니다.

번안곡인 서수남과 하청일의 벙글벙글 웃어주세요. 원곡인 수르 소리르의 도미니크 차례대로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리오 세이어의 More Than I Can Say, 크리스탈 게일의 Half the Way입니다.

리오 세이어의 More Than I Can Say, 크리스탈 게일의 Half The Way 들어봤습니다. 여름이면 한 번씩 듣고 넘어가는 이 곡, 라메르 바다는 1947년에 샹송 가수 샤를 트레네가 처음 부른 곡입니다. 샤를 트레네의 라메르 하고요. 여름에 듣기 좋은 연주곡 이어드립니다. 르세, 르솔레이, 아라마르, 하늘, 태양, 그리고 바다, 프랑크 프리셀의 연주로 준비합니다.

va danser le long des golfes clairs à des reflets d'argent.

샤를 트레네의 라메르 바다, 프랑크 프리셸 오케스트라의 르시엘, 르솔레이, 에라메르, 하늘, 태양, 그리고 바다 들으셨습니다. 7월의 마지막 주말 어떤 계획 있으세요? 더위로부터 시원한 탈출을 시도해보시는 것도, 중복인 만큼 몸에 좋은 음식으로 건강을 챙겨보시는 것도 좋겠죠. 오늘 끝곡은 청 맨소니의 Children of Sanchez Overture입니다. 이 곡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팝스 프리덤 김보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을 들으셨습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입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6.1MHz KBS 제2라디오입니다. HLSA

시도 때도 없이 터지는 일 때문에,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 때문에, 지치고 짐 빠지는 상황에서 많이들 쓰는 표현이잖아요. 내 의지로 길을 뺏기는 걸 막을 수 없다면 든든하게 채워주기라도 해야겠죠. 오늘 복날입니다. 맛있는 한 끼로

0: 2026년 7월 25일 토요일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첫 곡으로 커피 소년 행복의 주문 들려드렸습니다. 정말 인생이 참 힘들죠, 여러분. 어딜 가나 부딪히고 기빨리고 이렇게 소모되는 걸 막을 수 없다면 든든하게 채워주기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이 중복이래요. 건강하고 맛있는 한 끼 나를 위해서 꼭 챙겨 드셨으면 좋겠네요. 저도 원래 이렇게 복날을 엄청 챙기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뭐 주변에서 복날이니까 삼계탕 먹으러 가자 해가지고 먹으면 왠지 모르게 이 플라시보 효과인지 모르겠지만 힘이 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상쾌한 아침 가족분들도 아 뭐 복날 뭐 누가 챙기나 이러지 마시고 한번 보양식 같은 거 좀 잘 챙겨 드셔서 든든하게 기분이라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복을 맞아서 오늘 사연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치킨 쿠폰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함께 남겨주세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0: 하면
1: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2: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3: 하모니 렌트카.
2: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뭐.

조지 내 탓이지 뭐 듣고 오셨고요.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함께하고 있는 저는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사연들 많이 보내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신청곡도 남겨주세요. 저희가 여유 되는 대로 열심히 틀어드릴게요. 7799님께서는요. 안녕하세요. 처음 문자

보내봅니다. 아침마다 등산 다니는데 힘이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하시면서 사진 보내주셨어요. 제가 더 감사하죠. 7799님. 등산 다니시는 분들이 우리 상하 가족분들 중에서도 꽤 되시는 것 같아요. 가끔 이제 산을 가면은 제가 뭐 엄청난 여러분들처럼 높은 산을 등산하진 않지만 이 앞에 있는 그런 산들 있잖아요. 동네에 있는 동산 같은 데를 가면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휴대폰으로 들으시는 것 같기는 되게 노래나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고 등산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번쯤 상상을 해본 게 저 중에서도 우리 상쾌한 아침을 저렇게 크게 틀어놓으시고 등산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우리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계실까? 이런 생각을 상상을 잠시나마 해봤습니다. 계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제 제가 상상했던 게 버스 안에서 그리고 지하철 안에서 기차 안에서 이렇게 울려 퍼지는 거를 생각했다가 산 속에서 제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고 생각하면 좀 신기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등산 잘 다녀오시고요. 7799님 앞으로도 쭉 함께해요. 5367님께서는 대딩 아들이 방학이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자꾸 잔소리가 늘어나네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건 기본! 뭐라고 말 좀 하면 엄마는 공감 능력이 떨어져! 라고 뭐라 하는데 아주 못 살겠어요. 아들아, 너도 엄마한테 좀 공감해봐라! 이제 엄마랑 싸울 때 저도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죠. 엄마는 너무 공감을 못해줘. 나를 좀 공감해줘. 이런 말 참 많이 쓰는데 그만큼 이해받고 싶다는 아드님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걸 좀 유들유들하게 표현하면 좋은데 또 이게 또 우리 자식들이, 자녀들이 표현이 그렇게 능숙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5367님 방학이잖아요. 방학이면은 우리 대딩 아드님 좀 늦잠 자게 해주세요. 우리 학기 중에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을 거예요. 공부하느라고 좀 늦잠도 자고 편하게 쉬다가 또 학기 중에는 열심히 공부하고 그럼 되죠. 제가 너무 자식 편에 섰나요? 잘 좋은 시간 방학도 우리 아드님이랑 같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잔소리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노래 같이 듣고 올게요. 미아오의 드롭톱 그리고 이하이 빨간 립스틱.

이번 주 플리마켓에서는 2013년 7월 3주차 뮤직뱅크 K차트 소개해드렸는데요. 주말에 맞아서 복습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먼저 20위 엑소의 늑대와 미녀로 시작해볼 텐데요. 노래가 딱 처음 시작될 때 엑소 멤버들이 나무를 만드는 퍼포먼스를 하거든요. 이게 진짜 임팩트 있었는데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실까요?

이어서 17위 에일리의 UNI입니다. 노래 좀 부를 줄 안다 하시는 여성분들이 노래방에서 꼭 부르는 애창곡 중에 하나죠.

2013년 7월 3주차 뮤직뱅크 K차트 16위 걸스데이 여자 대통령이 차지했는데요. 2013년 6월에 발매된 정규 1집 리패키지 앨범의 타이틀곡이었어요.

이어서 15위는 포미닛의 이름이 뭐예요가 차지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전화번호 뭐예요? 신박한 가사가 특징인 곡이죠.

11위 힙합 듀오 긱스의 플라이가 차지했습니다. 에너지 넘치는 가사와 청량감 넘치는 멜로디가 특징인 노래입니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사연들 많이 보내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그리고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신청곡도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1030님께서요, 과외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학생이 자꾸 당일 펑크를 내서 괴로워요. 야 이 녀석아, 너만 공부하기 싫냐? 나도 일하기 싫어! 내 하루를 망치지 말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그런 거 없을까요? 그 당일 펑크 하면 왜 헬스장도 트레이너 분들께서 당일 취소는 이제 1회권을 이미 사용한 걸로 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과외 알바도 어쨌든 횟수로 급여를 받으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1회가 그냥 차감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부모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으실걸요? 너무 아깝잖아요. 솔직히 이게 1회당 얼마야 이렇게 생각해보면은 당일 취소로 날리는 돈이 너무 아까운데 그렇게 조금 해보시면 어떨지. 왜냐면은 이게 일하는 입장이니까 과외 선생님 입장에서는 아, 이 학생 수업해주려고 이 하루를 빼냈는데 사실은 이 시간에 이제 다른 학생들을 봐줬으면은 그거를 돈을 벌 수 있는 건데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아 저도 왕년에 이제 어린 아이일 때 당일 펑크를 많이 냈던 학생으로서 이게 아우 이거 참 학생을 맡기는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하기 싫은 거예요. 그 학생은 정신 못 차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을 공략을 해야 되거든요. 아 이런 좀 제도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규칙들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030님 너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쵸? 노래 같이 듣고 올게요. 자이언티 선물을 고르며.

선물을 고르며 자이언티의 노래 듣고 오셨고요. 허영숙님께서 요양원에서 일하다 같이 일하는 동료 때문에 퇴사하고 미화원으로 일한 지 7개월 차입니다. 여기서는 5명이 같은 층에서 일하는데 서로 도우면서 일하니 심적으로 편하고 좋아요. 그러셨군요. 정말 직장에서 뭐니 뭐니 해도 가장 큰 스트레스는 사람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마음이 맞지 않은 사람이랑 일하다가 다행히 마음이 맞는 사람들을 새로운 직장에서 만나게 됐을 때 그때 정말 너무너무 기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게 참 슬픈 거예요. 왜냐하면 난 일하러 간 건데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너무 비효율적이고 내가 왜 저 사람들 때문에 직장을 옮겨야 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근데 이런 거는 저는 좀

안 맞는다. 그리고 나를 좀 괴롭힌다. 뭔가 나와 자꾸 트러블이 생긴다. 피하는 게 상책이라는 생각도 요즘엔 들어요. 예전에 어렸을 때는 아니 내가 왜 하면서 좀 버티고 또 싸워도 보고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내가 만약에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다면 내가 피하는 게 그게 나의 정신 건강에 좋다. 그래서 우리 영심님께서도 이제 미화원으로 다시 이직을 하셨는데 심적으로 너무 편하고 좋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더 좋네요. 앞으로도 스트레스 덜 받으시면서 우리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랑 함께 잘 적응하시면서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심님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김현철의 노래 듣고 올게요. 춘천 가는 기차.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대체할 땐 어디로? 사진으로?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3: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4: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5: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4: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스터 DJ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말들 사연으로 남겨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이제 1부 마무리할 시간이 벌써 다가왔는데 1부 끝곡으로는 후바스탱크 The Reason 들려드릴게요. 우린 2부에서 다시 만나요.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재난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1: 상쾌한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조정현의 굿모닝 팝스 주말맞이 리뷰 타임 가져볼게요. 수요일에 배웠던 노래로 다시 복습해볼까요?

팝 속에 스며드는 특별한 영어 시간 조정현의 Good Morning Pops. 좋은 팝 음악으로 아침을 상쾌하게 깨워드립니다. Good Morning Pops 조정현입니다. 자, 영어 가사 내용이 뭔지 집중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미션 문장 잘 들어보시고 영어 가사 예상해보세요.

번째, 난 그저 의미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두 번째, 내 사람이라고 부를 누군가가 정말로 필요해요. 세 번째,

나는 당신이 찾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네, 왠지 someone, somebody 이런 단어들이 꼭 필요할 것 같죠. 영국 출신 싱어송라이터 Banners의 2017년 발매곡 Someone to You라는 제목의 곡입니다. 제목 자체에 someone 이게 속해져 있어요. Someone to you. 당신에게 누군가 정도 해석이 됩니다. 첫 번째 미션 문장부터 자, 난 그저 의미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네, I don't want to die or fade away 라고 했습니다. 나는 죽거나 or fade away 사라지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는 거죠. I just want to be someone 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난 그저 의미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는 미션 문장이겠죠. I just want to be someone. 멜로디도 어렵지 않았어요. I just wanna be someone. 이런 문장을 통해서 나는 의미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라는 문장을 이야기하실 수 있겠죠. I just wanna be someone. 반복도 해줬고 Dive and disappear without a trace. 자, 이 부분은 당연히 이 앞부분에 I don't wanna 정도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I don't wanna dive and disappear without a trace. 그러면 해석되시죠? 흔적 없이, without a trace, 흔적 없이 dive and disappear, 사라지고 싶지 않다. 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서 I just wanna be someone, 나는 그저 누군가가 되고 싶어요. Well, doesn't everyone? 이 부분까지 들어보셨죠? Well, doesn't everyone? 뭐 누구나 그렇지 않아요? 라는 정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미션 문장. 내 사람이라고 부를 누군가가 정말로 필요해요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네, 마치 응원하는 것처럼 아주 강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And if the sun starts setting, 무슨 상황인가요? 해가 지고, the sky goes cold. 이번에 어떤 상황이죠? 하늘이 차가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 앞에다가 if라는 걸로 시작이 됐단 말이죠. If the sun starts setting, the sky goes cold. 그러면 만약에 뭐뭐라면이라고 가정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해가 지고 하늘이 차가워진다면 정도가 될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혹시 이 정도로 해석하는 게 좋을 법합니다. 그래서 혹시 뭐뭐 하게 되더라도 라는 의미로 혹시 해가 지고 하늘이 차가워진다 해도 훨씬 자연스럽죠. Then if the clouds get heavy and start to fall, 그 후에 먹구름이 끼고 and start to fall, 비가 내린다 해도 I really need somebody to call my own. 이 문장이죠, 미션 문장. 나는 내 사람이라고 부를 누군가가 정말로 필요하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I really need somebody to call my own. 그러니까 call my own 이 부분이 내 사람이라고 부르다 정도로 해석이 되는 거고 I really need somebody to call my own 내 사람이라고 부를 누군가가 I really need 정말로 필요하다 완벽하게 해석이 됩니다. I wanna be somebody to someone 나는 누군가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했고 someone to you 특히 someone to you 라고 했어요. 당신에게 특별한 사람이요. Someone to you. 네, 여러 번 반복적으로 들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 미션 문장. 나는 당신이 찾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shine just for your view 라고 했어요. 나는 당신의 for your view, 시야를 위해 당신의 view를 위해서 I'll make the moon shine, 달을 빛나게 만들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세상까지 변화시킬 필요도 없어요. 나는 당신만을 위해서 당신에게 좋은 뷰를 주기 위해서 달을 빛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라는 의미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 I'll make the starlight circle the room 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I'll make the starlight circle the room. 별빛이 방을 빙 둘러싸게 만들 거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별빛으로 방을 가득 채우겠어요? 라는 말입니다. 어쩌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이런 일들이 더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And if you feel like night is falling, 만약에 당신이 밤이 막 내려오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어둠이 내려온다고 느낀다면, 이 상황에서는 if를 뭐뭐 한다면 이라고 해석해도 아주 좋습니다. I wanna be the one you're calling 이라고 했어요. 나는 당신이 찾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바로 이 부분에서 들렸어요. 당신이 가장 먼저 연락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포부입니다. I wanna be the one you're calling. I wanna be the one you're calling 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부르는 바로 그 사람이 되고 싶어요. 당신이 가장 먼저 연락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고 싶어요 라는 말입니다. 어둠이 내려온다고 느껴진다면 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었잖아요. 뭐 두려움을 느낄 때라면 이라는 것과도 통하겠죠. 그럴 때 가장 먼저 당신이 연락하는 사람이 내가 되길 바란다. 이해되시죠? Cause I believe that you could lead the way. 당신이 길을 이끌어줄 수 있다고 믿거든요. 라는 소절까지 들어보셨어요. 네, 이처럼 단 한 사람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들어봤습니다. 그럼 전곡 들어볼게요. Banners의 Someone to You.

0: 그럼 의미 있게 리뷰 타임. 첫 번째, 난 그저 의미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I just wanna be someone. 기억하고 계시죠? I just wanna be someone. 좋아요. I wanna be somebody someday. 이렇게 I wanna be somebody someday. 언젠가는 난 의미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이렇게도 이야기하셔도 좋겠어요. 두 번째, 내 사람이라고 부를 누군가가 정말로 필요해요. I really need somebody to call my own. 차근차근 떠올리시면서 말씀해 보세요. I really need somebody to call my own. I need someone by my side. 이런 말과도 통하겠죠. 나는 누군가가 필요한데 by my side라고 했으니까 내 곁에 있을 누군가가 필요하다. 그 다음 세 번째, 나는 당신이 찾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I wanna be the one you're calling 이라는 가사 기억나실 거예요. I wanna be the one you can count on. 네, 의지를 하니까 찾겠죠. 의지를 하니까 연락하겠죠. I wanna be the one you can count on. 당신이 의지하는 바로 그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문장, 대체 문장으로 알려드렸어요. 그럼 리듬 타면서 복습할게요. I just wanna be someone. I just wanna be someone. I just wanna be someone. 아주 독특한 리듬을 한번 타봤습니다. 두 번째, 내 사람이라고 부를 누군가가 정말로 필요해요. I really need somebody to call my own. I really need somebody to call my own. I really need somebody to call my own. 세 번째, 나는 당신이 찾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I wanna be the one you're calling. I wanna be the one you're calling. I wanna be the one you're calling. 네, 왠지 음악적인 센스까지 높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굿모닝 팝스 다시 듣기는 KBS 애플리케이션 콩 오리지널 탭과 KBS 콩 유튜브로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굿모닝 팝스, 저는 조정현이었습니다. Have a happy day! Good Morning Pops 리뷰 타임은 내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복습하고 싶으신 분들 놓치지 마시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꽁스꽁스로 돌아올게요.
1: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은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혀,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혀, 하루 5분 쉽게
5: 쓱딱 꽂혀.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혀.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장생.

0: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나님 선정 이어듣기 국룰 짝꿍 노래들 들려드립니다. 꽁스 꽁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어듣기 맛집 환상의 짝꿍 노래들을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이 노래들 이어들으면 꿀맛이다! 여러분들의 사연이 담긴 짝꿍 레시피가 있다면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꽁스꽁스 오늘의 사연은요. 최지수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우연히 SNS에서 외국인들이 이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영상을 봤어요. 바로 마리오의 Never Say Goodbye. 햄디 아시나요? 이 노래가 드라마 마이걸 OST였는데 듣자마자 추억도 나서 마이걸 OST로 쭉 신청해봅니다. 조관우, 상어를 사랑한 인어. 마리오, Never Say Goodbye. 상어를 사랑한 인어 너무 오랜만에 들어서 깜짝 놀랐어요. 아, 알죠 알죠. 마이걸, 이동욱 씨, 이다혜 씨 주연한 드라마. 저도 이때 정말 빠져서 많이 봤고요. 근데 요즘에요 여러분, 옛날 드라마 왜 유행하는 거예요? 그 옛날 드라마 속에 청순한 여자, 그러니까 여자 주인공보다 그 서브로 나오는 뭐 최정환 씨, 커피 프린스에서 나오는 뭐 그런 분들, 정려원 씨, 예, 네. 그런 분들이 굉장히 그 스타일이 각광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옛날 드라마 그 장면들이 제 알고리즘에 굉장히 많이 뜨는데, 마이걸은 제가 풀하우스를 최근에 그래가지고 다시 봤거든요. 아, 근데 마이걸은 진짜 오랜만이다. 이 노래들 들으면 아마 우리 상하 가족분들도 이 노래 어디서 들어봤는데? 하실 것 같습니다. 지수님의 짝꿍 노래 바로 듣고 오죠. 조관우, 상어를 사랑한 인어. 마리오, Never Say Goodbye.

이어 들으면 더 좋은 노래 꿍스꿍스 구지호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엄마 아빠랑 외할머니 댁 가는 중인데요. 엄마가 좋아하는 노래 아빠가 좋아하는 노래 하나씩 신청합니다. 부부는 일심동체니 꼭 같이 틀어달래요. 타투의 All the things she said 그리고 마네스킨의 Back in 오 이렇게 두 곡 신청해 주셨네요. 아 그쵸. 부부는 일심동체죠. 이 두 곡은 제가 개인적으로 또 처음 듣는 노래인데 과연 두 곡의 분위기가 좀 비슷할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호님의 짝꿍송 타투 All the things she said 그리고 마네스킨 백인 함께 듣고 올게요.

네, 지호님의 짝꿍송 두 곡, 타투, All the Things She Said, 그리고 마네스킨, Back In 두 곡 듣고 왔는데요. 오, 느낌이 약간 비슷하면서도 다른 듯 하면서도 또 신나는 분위기가 비슷한, 역시 부부는 일심동체다라는 게 느껴지는 두 곡 함께 듣고 왔습니다. 꽁스꽁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어듣기 좋은 노래들 많이 많이 신청해주세요. 저희가 매주 토요일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짝꿍 노래들 틀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연도 기다리고 있어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5478님, 파리 여행하러 인천공항으로 가는 중입니다. 매일 운동하면서 듣는 상아, 10일 동안 건강하고 즐겁게 여행하고 올게요. 돌아와서 또 만나요. 아, 너무 부러워요 진짜. 5478님, 저는요 유럽에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아, 가봤구나. 그 출장으로 튀르키예에 간 거 말고는 뭐 이렇게 여행으로 진짜 유럽도 못 가보고 저 미국도 못 가봤어요, 여러분. 제가 정말 생각보다 가본 나라가 많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자랑 좀 해주세요. 지금 이 해외에서 듣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에, 저 좀 많이 부러워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자랑 많이 해주시고요. 아, 파리 하면은 뭐 하실 건지 너무 궁금하네요. 아, 제가 만약에 파리에 간다면 저는 막 여행지나 관광지 같은 데는 별로 안 가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냥 그 노점상 같은 데서 테라스에 앉아가지고 딱 화이트 와인 한 잔 착 하면서 그냥 바깥에 선글라스 하나 착 끼고 파리지앵처럼 그렇게 즐기고 싶네요. 아, 진짜 꿈 같다. 언제 갈 수 있을런지. 아, 진짜. 아, 5478님 덕분에 또 이렇게 망상만 늘어가고 상상 잘했습니다. 조심히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고요.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들고 오시고요. 저희는 노래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터치드의 하이라이트.

오늘처럼 반가운 오늘, 어떤 주말이 날 기다리고 있을까요? 나의 주말 이야기. 오늘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자유부인 되는 날. 오늘을 위해 육아하는 동안 화나는 일이 있어도 짜증이 나도 꾹 참고 견뎌왔다. 오랜만에 화장도 하고 여유롭게 헤어 세팅도 하고 백화점에서 새로 산 원피스도 입을 거다. 유부녀라 봐줄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내 만족이니까 누구보다 예쁘게 꾸밀 예정이다. 고등학교 친구를 만나 그 핫하다는 성수동에 가서 브런치도 먹어주고 저녁 땐 야장에서 소맥도 한 잔 때려줘야지. 아, 절대 잊어선 안 되는 게 있다. 바로 내 컷 사진 찍기. 내일보다 더 젊고 예쁜 내 모습을 많이 많이 남겨줘야지.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에 계속 시계를 쳐다보게 된다. 12시야, 제발 빨리 와라!

이한철 슈퍼스타 듣고 오셨습니다. 나의 주말 이야기. 오늘 사연은 1506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자유부인! 진짜 즐겁게 보내셨을지 모르겠네요. 저는 이 자유부인이라는 단어를 20대 중반쯤이었을 거예요. 저랑 같이 이제 방송국에서 일하던 언니들이 육아를 시작을 하고 아기를 낳고 그 SNS에 자유부인 하는 날 하면서 올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자유부인이 뭐야? 하면서 왜 저런 말이 필요해? 라고 어릴 적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요즘에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 저는 아직 미혼이잖아요. 지금 이 미혼일 때 언젠간 이제 할 수 있을지 모르죠. 결혼을 하긴 하겠죠, 제가? 뭐 아기를 낳긴 낳겠죠? 그 전에 혼자만의 시간을, 자유부인의 시간을 얻었다라는 마음으로 좀 최대한 감사하게 생각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더 알차게 보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정말 그 혼자만의 시간이 간절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육아하시는 어머니들, 우리 육아하시는 상하 가족분들 많이 듣고 계실 것 같은데 자유부인 하실 수 있을 때 최대한 많이 즐기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아기들 조금 더 클 때까지 좀만 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박철규 아나운서와 이런 육아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정말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힘내셨으면 좋겠고 우리 1506님께서도 꼭 네컷 사진 잘 찍으셨길, 그리고 성수동도 잘 재밌게 즐기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한 주말 이야기 사연 보내주셔서 저희가 배달앱 만원 이용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1506님 감사합니다. 나의 주말 이야기, 여러분들의 주말 어떤 얘기 담고 있나요? 사연으로 공유해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까치산, 주제는 사랑.

0: 저 23년생 아이오닉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2: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3: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5: 김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4: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재너두
6: 소리 질러!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6: 오래오래 락토핏
7: 종근당 건강
8: 건강기능식품.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이제 마칠 시간이네요. 오늘 마지막 곡은 페퍼톤스의 새벽열차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결국 행복할 거예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여름 휴가철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 역시 남양주에서 양양, 서울에서 강릉까지는 최대 2시간 이상의 여유시간이 더 필요하겠는데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오늘도 역시 가장 먼저 밀리고 있습니다. 강일에서 남양주 요금소 사이 6, 7km 구간,

파도에서 서종 쪽으로도 6km 구간 꽉 막혀 있습니다. 강릉 방향 영동고속도로도 양지터널과 여주 일대로 차가 늘고 있고요. 경부선 부산 방향 잠원 일대와 수원 부근 이동량 꾸준합니다. 광주 원주고속도로 원주 쪽 초월 부근으로도 나들이 정체 시작됐고 서해안선 목포 쪽은 순산터널과 팔탄 분기점 또 서평택 분기점 일대로 구간 구간 밀려 지나고 있습니다. 철저한 전방 주시로 사고를 예방하셔야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공인이었습니다.

0: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0: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2: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3: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2: 에드블루 블루웨일.
4: 금성 ENC.
5: 따뜻한 봄날의 햇살처럼
6: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0: 있는 여러분들의 흥, 여러분들의 야성, 어? 여러분들의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드리겠습니다. 유로비트로 날아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1: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눈을 감고 잠을 청할 때마다 머릿속에 검은 구름이 일어 포기하고 도망치려 했지만 그대의 목소리가 날 붙잡았어. 비좁은 땅 위에 단 하루를 살아도 사랑했던 추억 가득한 이곳을 그대는 버릴 수가 없다고. 칠흑 같은 어둠은 절망을 주지만 서로의 눈빛을 모아 함께 밝혀보자던 나의 그대여. 구와 숫자들의 앨리스의 섬 중에서.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밝아온 아침에 함께하는 저는 성우 조경아고요. 구와 숫자들의 앨리스의 섬, 7월 25일 토요일 우리의 아침 1부 첫 곡이었습니다. 7404님, 아침 라디오에 정착하게 된 신입 청취자라면서 인사를 주셨어요. 성우님이 DJ라 전달력이 좋으네요. 아우, 섬세하게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착하게 되셨다는 말씀이 참 기쁘네요. 환영하고요. 이 아침 쭉 함께 해주세요. 8977님, 집사람이 아침마다 경화씨 방송 듣길래 저도 같이 들어요. 여유 있고 좋네요. 이것이 바로 현대의 부창부수 아니겠습니까? 계속 두 분 함께 해주시고요. 양영직님, 소파에 누워서 뒤척이며 듣는 우아조 너무 좋아요 하고 토요일 이 아침 편안하게 듣고 계시네요. 이렇게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여러분은 지금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생존중을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우리 집에는 렉, 렉, 스피드, 렉. 사무실에도 오!

0: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서지원의 또 다른 시작 이어서 들으신 곡은 슈가의 샤인이었습니다. 5656님이요. 사연을 주셨는데 아이 발달 문제로 치료비 위해 힘들게 알바까지 하고 있어요. 좋은 날이 있겠죠? 다음에 꼭 이제 꽃길 걷는 중이에요. 라고 문자 드리고 싶어요. 하셨네요. 아, 부모님은 강하네요. 뭐 쇠 같고 철 같고 이래서 강한 게 아니라 이렇게 중심을 잡고 그리고 이렇게 행동하는 그 마음이 강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5656님의 소식 또 기다릴게요. 2195님 장화 신고 앞치마 메고 함께합니다. 우아주 들으면서 생선 진열 시작. 저의 아침 루틴입니다. 생선 가게를 운영하시나 봐요. 항상 감사합니다. 힘을 얻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성실히 이렇게 하루 시작하시는 2195님 사연 감사합니다. 천민지님, 친구가 같이 여행을 가기로 계획을 다 해놓고 안 간다네요. 밀려오는 배신감. 사정이야 생길 수 있죠. 당연히 생길 수 있는데 이 무너진 계획을 어쩌란 말이냐. 하지만 무너지면 다시 세우고 시작할 수 있는 게 계획 아니겠습니까? 다른 무엇을 계획을 하실지 꼭 알려주세요, 천민지님. 같이 노래 듣죠. 프레디 머큐리의 The Great Pretender.

그 시절 기억나세요? 그때 뭐 들었어? 오늘은 3579님 선곡입니다. 91년 고3 시절 여름에 교생 선생님께서 저희 반에 오셨는데 딱 보자마자 이상형이어서 좋아하게 되었답니다. 서울에서 학교 다니시다가 졸업반이라 교생 실습 나오신 건데 남자 교생 선생님들만 보다가 여자 선생님께서 오셔서 더 환영했던 것 같아요. 저랑 4살 차이였는데 편지를 주고받았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면 서울에 가서 뵙기로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결혼하시고 미국에 가셨더라고요. 가끔 떠올리는 추억입니다. 그 시절 즐겨 들었던 노래들 신청합니다 하고 사연을 주셨는데 지난주엔 남자 교생 선생님을 맞이한 소녀의 마음을 소개해드렸는데 이번 주 사연은 여자 교생 선생님을 맞이한 소년의 마음이네요. 손가락 꼽아가면서 4살 차이 좋아 괜찮아 막 이렇게 되뇌이신 것 같은데 근데 졸업 후를 기약하고는 결혼에 이민까지 가버린 이 야속한 사람 같으니라고 마음속에서요 이 원대한 로맨스를 펼치시다가 홀로 이별의 슬픔을 겪어내신 건지 3579님이 이별 감성이 절절한 곡들을 선곡해 주셨어요. 들어볼게요. 이정석의 사랑하기에 조정현의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

그때 뭐 들었어? 3579님 선곡으로 이정석의 사랑하기에 조정현의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 들으셨습니다. 3579님에게 햄버거 세트 쿠폰 보내드릴게요. 그때 뭐 들었어? 한때 열심히 들었던 음악 보내주세요. 그 시절 추억도 함께요. 홈페이지 그때 뭐 들었어? 게시판에 남겨주시거나 방송 중에 문자나 콩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번호는 샵 1061,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뽑힌 분들에겐 햄버거 세트 쿠폰 드릴게요. 세 곡 이상 부탁드려요. 가슴 아픈 이별 노래 두 곡 들었는데요. 달달한 사랑 노래 이어가 볼까요? 이원진, 류금덕의 시작되는 연인들을 위해. 가인, 조건의 우리 사랑하게 됐어요.

KBS 1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일부 함께하고 계세요. 7410님 연극배우 겸 택시기사입니다. 공연이 없을 땐 택시를 운행하고 공연이 있을 때는 연극 연습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귀족 수업이라는 공연을 준비 중입니다. 인천에서 택시기사와 연극배우를 하고 있는 주여종입니다. 수고하세요 하고 사진도 보내주셨는데요. 이 연극이 좀 보지는 못했지만 찍어주신 사진 모습만으로도 어떤 풍자가 있는 공연이라는 게 확 느껴지네요. 중세의 그런 귀족 복장을 하고 있는데 약간 해학적인 표정과 자세를 취하고 계신달까요? 아, 공연 기대됩니다. 보통 연습하실 때요, 이 대사를 외우실 때 어떻게 하세요? 저는 사실 성우다 보니까 항상 대사가 눈앞에 있거든요. 제일 배우들이 신기한 게 어떻게 저 대사를 외우지? 근데 제가 한번 그런 비슷한 공연을 좀 한 적이 있었는데 와, 제가 대사를 녹음을 해서 그걸 정말 밤에도 듣고요. 자는 동안에도 듣고 하루 종일 귀에 꽂고 다녔는데도 너무 외우기가 힘들더라고요. 아, 어떻게 외우시는지. 그런 방법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연습도 잘하시고요. 공연 성황리에 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요. 폴 블랑코의 목소리로 그런 일은, 그리고 악뮤의 오랜 날 오랜 밤 함께 듣죠.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쇼리 실라

0: 이게 좋다.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5: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4: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5: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우라레.
5: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6: 언제나 함께 KBS 이라디오.
7: 괜찮은 하루의 시작 KBS 이라디오 우리 아침 조경합니다. 1부 꾹꾹으로 Freshly Ground의 두비두 듣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일찍부터 지방 방향으로 정체가 굳어져 있습니다. 먼저 경부선 부산 방향 천안 부근으로 더 가서도 독립기념관부터 천안 호두휴게소 쪽으로 내내 차가 많고요. 이후 비룡 분기점 앞두고 이 하위 차선을 중심으로 꽉 막혀있는 이후 진출로 1차로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 남양주 요금소부터 서종 사이 14km 구간, 또 춘천 분기점 부근으로도 속도 뚝 떨어지고요. 영동선 강릉 방향도 용인에서 양지터널, 호법에서 이천까지 구간 밀려 지납니다. 이밖에 중앙선 지선 양산 방향 남양산 4차로 고장난 대형 화물차로 막혀 있는데요. 같은 지점 2, 3차로가 이 화물차에서 도로 위에 쏟아진 적재물 정리하고 있습니다. 전방 주시를 부탁드립니다.

0: 안녕? 오늘도 제가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5시 여러분의 찐친이 되어드릴게요.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KBS 1라디오 우리의 아침은 조경합니다. 2부 최용준의 노래 갈채로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방송 외의 시간에는 홈페이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검색창에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돼요.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 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 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 원.
7: 생산관리.
4: 사업 성공.
6: 함께해요.
4: 이카운트
3: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8: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9: 오래오래 락토핏
8: 종근당 건강
10: 건강기능식품
11: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12: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뱅크 IBK 기업은행.
1: 어?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2: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눈을 감고 떠올려 보세요. 여기가 아닌 다른 곳을. 우린 지금 그곳에 있어요. 우리 유니버스.

작고 습한 평범한 어느 여름날, 딱히 할 일도 없어서 소파에 가만히 앉아있는데 제습기도 아니고 스펀지도 아닌데 공기 중 모든 습기는 내가 빨아들인 건가? 몸이 묵직하다. 조용한 게 싫어서 틀어놓은 TV에서 적당한 소음이 흘러나오고 있고 선풍기는 성실히 돌아가면서 시원한 바람을 만들어내는 중. 이 와중에 입맛은 없는데 점점 배가

오빠 온다. 귀찮음을 무릅쓰고 천천히 몸을 일으켜 냉장고를 열어 뭐가 있나 살펴보는데 눈이 반짝. 요즘 세상 참 좋아졌지.

달콤함, 이것이 여름의 맛이지 감탄하면서 새빨갛고 시가 없어 보이는 다음 조각을 고른다. 덥고 습한 여름에 시원하고 달콤한 여름의 맛을 곁들이던 어느 날.

여기가 아닌 다른 공간을 상상해보는 우리 유니버스. 오늘부터 조금 짧게 다녀옵니다. 우리 유니버스, 오늘은 여름의 무더위 시원한 수박으로 달래봤어요. 시원한 수박 여름에 먹으면 최고인데 잘라먹기도 어렵고 껍질버리기도 번거로워서 손이 안 가잖아요. 그런데 요즘 커팅 수박이라고 잘라서 파니까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수박 같은 여름 과일 많이 드시면서 무더위 견디시길 바랄게요. 오늘 우리 유니버스에서 들은 곡은 해리 스타일스의 워터멜론 슈가, 레드벨벳의 빨간 맛이었습니다. 이어서 두 곡 이어드릴까요? 최선원의 슬퍼지려 하기 전에 바비킴의 1년을 하루같이

미스터 빅의 To Be With You 이어서 들으신 곡은 스타쉽의 We Built This City였습니다. 0756님이 봄부터 우어조 듣기 시작하셨대요. 주말 아침마다 잠을 물리치게 해주는 경환이 목소리 들으면서 산책하고 있어요. 왕관새가 날아오를 때 머리 위 뾰족한 부분이 정말 왕관 모양처럼 변해요 하고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머리 모양이 왕관 같군요. 사진 정말 잘 찍으셨다. 감사합니다. 이렇게요. 뭐 꽃과 새, 뭐 또 동물, 곤충 이런 자연의 사진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제가 이러다가 백과사전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잠시 해봤지만 아 그럴 일은 없겠구나. 기억력이 영 안 좋아서. 아무튼 평상시에는 제가 일부러 찾지 않으면 잘 모를 그런 것.

문자를 이렇게 보내주셔서 참 많은 걸 보고 배우고 느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4859님, 코다리 먹다가 큰 가시가 윗 어금니 안쪽에 박혔어요. 빼내고 나니 어금니, 송곳니가 음식 씹을 때 아파요. 치과를 가봐야겠죠? 당분간 코다리는 쳐다도 안 볼 것 같아요. 나이 들수록 치아 건강 중요한데. 아, 아프셨겠다. 그 작은 거 하나가 어디에 박혀 있어도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좀 큰 가시 때문에 많이 힘드셨나 보다. 병원 가보세요. 만약에 괜찮다고 하면 그걸로 안심이라도 되고요. 또 이번 기회에 검진도 해보시는 거죠. 1572님, 21개월 된 아들을 키우는 아빠입니다. 우리 아들이 아침잠이 너무 없어서, 21개월 아들이요? 일찍 자도 늦게 자도 아침 6시 반이면 일어나요. 그래서 적막한 거실에 항상 라디오를 틀어놓습니다. 나긋나긋한 목소리에 차분해지는 아침이 피곤함을 날려줍니다 하셨네요. 야, 생체 시계가 정말 정확한 아이네요. 저 같은 잠순이는 너무너무 부러운데요. 그리고 라디오 키즈, 우아조 키즈로 커가는 것 같아서 아주 기쁜 소식이네요. 같이 쭉 함께 해주세요. 김성재의 말하자면, 그리고 마이티 마우스의 랄랄라까지 함께 들어요.

KBS 1라디오 우리 아침 조경아입니다. 2부 함께하고 계세요. 1294님 아이들 방학 어른들 떨면서 기다리던데 저도 방학 떨립니다. 학원과 편의점에서 오전 알바하거든요. 아침 8시 반부터 줄 서서 들어와 줄 서서 나갑니다. 학생분들 사랑합니다. 제발 진열대 물건들 떨어뜨리지 말고 라면 국물 흘리지 말아주세요. 학생들도 저도 파이팅입니다 하셨네요. 야 역시 방학이라도 등교가 등원이 되는 거지. 바쁘네요 학생들. 그리고 또 덩달아 바빠지시는 1294님 모두 파이팅입니다. 김유진님 우리 집 쌍둥이들은 하루에 제일 많이 말하는 말이 엄마인 것 같아요. 서로 쫑알쫑알 엄마한테 먼저 이야기하고 싶어 하거든요. 이야기꽃 만발입니다. 꽃밭에서 사시는군요. 아, 뭔가 그 꽃밭 안에 새 두 마리가 뾰로롱 뾰로롱 찍찍찍 하면서 있는 모습이 상상이 되는데요. 오혜선님 임신 중인데 배고픔 속 안 좋음이 저를 괴롭히네요. 오, 임신 지금 어느 정도 접어두셨나요? 몸 관리 잘 하시고요. 순산하실 때까지 건강 잘 지키시길요. 순산하시고 나면 그렇게 쫑알쫑알 뾰로롱 뾰로롱 하는 귀여운 아이가 옆에 있겠지요. 오혜선님 옆에도. 이주원의 아껴둔 사랑을 위해 그리고 서태지와 아이들의 우리들만의 추억 두 곡 이어듣죠.

0: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KBS 라디오.
2: 괜찮은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오늘 끝곡으로 나골피의 비행소녀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괜찮을 거예요. 지금까지 조경아였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휴가철을 맞아 나들이 정체가 계속해서 늘고 있고요. 서울시내 작업에 영향을 받는 곳들도 있습니다. 구리 쪽 강변북로입니다. 양화대교 바로 아래 하위 3개 차로 긴급 도로 보수작업으로 차단되면서 뒤로는 가양대교부터 서강대교 쪽으로 25분가량 꽉 막혀 있고요. 올림픽대로 잠실 쪽으로도 반포에서 성수대교 쪽으로 작업 정체 남아 있습니다. 이 밖에 부산 쪽 경부선 망양 휴게소와 천안 부근 더 내려가선 천안 분기점과 대전 터널부터 비룡 쪽으로 내내 더디고 논산 천안 고속도로 논산 방향도 차량 터널 부근 정체 감안하셔야겠습니다. 강원권으로는 서울 양양 고속도로 양양 쪽 남양주 요금소에서 서종 동산 요금소부터 춘천 분기점까지도 크게 답답합니다. 57분 교통정보 공인이었습니다.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0: 이벤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행복한 퇴근길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 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1: 잠들어있는 여러분들의 흥, 여러분들의 야성, 여러분들의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드리겠습니다. 유로비트로 날아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2: 사랑하기 때문에 KBS.
0: 잠시 후 9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자연이 선물해주는 맞춤형 영양제. 그게 바로 제철 음식들이죠. 똑같은 식재료도 계절에 따라서 맛과 기운이 다르고요. 제철 음식들은 그 계절에 맛도 제일 뛰어나고 이 시기에 딱 필요한 영양소가 가득해요. 여름에 제철 음식들을 잘 챙겨 먹으면 땀 많이 흘려서 부족한 수분도 메워주고요. 더위 때문에 깨져버린 우리 몸의 균형과 영양을 꽉꽉 채워주죠. 오늘 중복인데요. 꼭 삼계탕 챙겨 먹지 않더라도 아삭아삭 복숭아와 자두, 싱싱한 열무김치, 쌉싸름한 도라지 무침으로 입맛도 살리고 힘찬 기운도 채워보세요. 잘 먹고 잘 쉬어가는 토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예요.